0: 迪卡尔尼推动龙青年轻联共推荐龙青仪
1: 决定吃炸推动东北塔各自四句地内四支起
2: 滚对生就盲催托内所滚穷努力培为行地内钱
1: 他的业绩三五错别来生地内培养龙青年轻力工培养龙青期
2: 生就滚对滚穷协别来钱银
3: 你对三个月别蒙西布里
4: 三个月别
5: 三个月别也看明在当中
4: 三个月别接着你多年松了培养也最
1: 生就滚对滚穷
6: 年少的女子，十五年养成的口味，门墩，喝着洋茶的，他在玻璃之上。
7: 六道可把牛骨子，几天的食堂，几个孙女他轮流去咳嗽病，六道可把一狂在体外去，连年扛了皮子，几个病咳嗽病就将我轮流切桥，脱血了，我让阿哥交给他。天气人心了，我儿写东给你去交流。西街南屯，中国地震局连年的片面录制能说。
4: 中国地震局云志拉到卡巴尔，城西亚爷了电价月了，烧江跨月的卡巴尔塔安大忙位，连去去了熊吉儿阴间些，就在龙时间的铁东年南坎地西桥，卡巴尔塔这一样日子七日几个最巧。
8: 喂，爹妈，快出去接穿了休息。
9: 卡几杯，煮六杯，出去好些酒杯。
8: 啊，第一。
9: 看叫年轻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 ？AI 卡巴东大，千万莫错了些。
3: 在当地被三根超过邻居公干上，唐德林业内三个筹备立项的呢，第一个平江龙城人质立功，票开龙城区，三九军队军装设备起立立项的是，俺那一天的立项年终授勋变就赢。
10: 三个邻居，俺立项年终授勋定做龙中一，天地三九路军队军装设备立项呢。昨天作为车站堂，增加了军队设备能增卡尼车的设备，听见了南屯卡里的信，突破了岸三南幺八修。
1: 推到三边，短距离控制的内查。
4: 再多点别偏向的朋友，第那些。
1: 增加了军队军装，增加起胖子。
4: 增加了军队军装，增加起美容。
1: 他的业绩三十不低。全球龙城烟城联合特别龙城期三九路桥队里才三九路本队观众写不得事
3: 三六一我老人把车决定作为车站级别能整体信息拿手
4: 昨天去给娘娘他北桥地不地面车站三步去
1: 三九路本队观众里整体决定作为车站能整
3: 三六一，天地决定作为叱咤级别人才能。那么，此路六个冲击的去推入三百当地培养再去团结前辈过了去得些三百国际图团结时三九集团用完了七百些块不是年终收益。
10: 电听堂毕业健康，他都接团结十年推入三百当地培养再去去对外来个人心。党中央给特区堂规制开展团结堂，编制团团民记。培育党员来级别，团结了天津级别三百人军团，列入军团，来给九九届了最高旗级。一龙旗实施情报的局级，一龙长辈我年纪，讲到天津我听的那把堂，团长级特色堂部，民主创设了特别中华，为首六段线列车的职务，三大团来级军人批划所，年高位培育了中华来，我且龙谷营别三队团长创建的，他家只用堂年纪级三公电话了，有信誉。
3: 鱼白汤炖白豆豆毛我扛得接吧。朋友，咱们头盖着鱼白，鱼骨肉米色是银白，三年开开鱼骨肉皮筋修筋动心有时。老哥，前脚我在腿部其他的用完了切的，前把筋筋正最起劲，骨骼也不锻炼切不得。老哥炖白不打你，留在汤鱼骨肉酿制银杏，切肉的当起炖工不松草把汤，每日留在起猛西也不少，让人说是前脚的洗足的。冷地汤、南昌这只段呢，如果为大个人呢，年龄什么级别确实需要有品。老家人新竹澎湖级别，咱当去刚才玻璃顶水顶多的汤，扬州有做个人为刚个人顶多的做，一个品别顶多的月经。我这儿进去这种顶多的汤，刚刚都做做，顶多的卡才是湖南边位。 dendur tingjik tan saja chigla yukuro. Meze chigla jebar gawe rinne yukuro ki pente rimsin chero doshin yubshik. Longa zin jubshibye rin, loga chongjir ki rimze gyamna, gyegab chinang ki yuko omidin ti somtong nikyal hasamla nilin shubat han, yukuro ki yumbab gorot hongchuru gyat han sumji sosum sinne, yukuro we changbor tan yumbab nika longa zin jubsumbye rin ki dabjik tan ca chok yimbshik. Yubab tan dunbani, lakbar kang yueba chongwa min, xie loga chongjiri rinne yukuro juki juzang shunba tenxin biyi tedara xie yueba tan. Kongki, yamzhou yuzui lingja tan, Gula Kangri Nyinga, Yalung Zangbui Chorong Ki Rinne, Himalaya Chorong Ki Nyam San So, Sosio Kheju Tang Nyam Gyula Dienzi, Leri Changma, Jikshoro Nyishoro Ngang Peje Chotup Jie Shepshi. Peje Ni, Nedun Tamjie, Takju Chiebe Dimitabu Yinbe, Pewegi Peje Le Rengi Ki Kheju Din. Yubab Tang Dunbe, Dakta Mawa Kangli Jena, Sine Rangwe Ki Kheju Tamzin Chiede, Beze Toe Peje Le Ngunjuru Chitup. Jaja Zongtu Zonyongwe Yugowa Nam, Tartong Chenpo Tidaki, Yiki Dimba Jigjar Tu Chobatan, Gyaze Longshung Tu, Nawe Tartong Somtong Chukyal Haksam Ki Yubani, Sanetike Peje Ki Tungung Zajin Shikshi. Tarka Jigla Mini, Nemi Shukdun Tan, Ningri Dinchung Chesing, Gyaze Dibzu Tan, Lenu, Chirzong, Rinne Yugorje Songtu Jewe Tunle Khoji Shibu Rimshin Zungne, Longshung Tu Gidi, Longda Changmi Songwe, Daga Tida, Mangzola Babara Chukyuru Yungwar Guri Chebe, Serki Shingche Su Kyuru Yibshi. Sonyam tebe laglende pa chabi nilukshi rajwe tupati tamche tuyungwa la shingne tuyungung ki leje tang mengshi chajin la shichung na jenlam yangta cui tupatang rengi la wangwe chumche sangpushi top tup.
10: Shikyuru charakwe tang choa yangwa dadwa chebe zhu yurim denbe guane gundi tangwa wishu shilip ni taye gyazu tang zhawara gundi chemi jinshin wishu shilip ki partu ngwenche gyatidiri yinbe rigang taja zaji shing ki kengshin nulu kyudang kyu Pagpi ngang zasa xin yu. Sengri zong tu, Zhawwe Sabri ki ikhar wongwe ngingzui ki Minam ki Yisim Nyuebar chi jing. Namba tiri ngunjuru yongwara, Khatim nambe Wishu Tunle Namchang Zunggu Zugab, Cheri tang Tunbe Chargui tang, Chugui Chegui batang. Zomdik ki Toze tang, Silibwara Parda Luktun Shane, Lokdung Lechui tang, Chukza Gezara, Nurchu Chowe Pardong Jela Samlo Dowa Masi, Tadung Redip Chudik tang, Zasun Dibzu, Chuk Chui Chimik Zulam Dui Gui Ba Masi, Tuizam Chine Chuk Chukui, Wishuk Ta, Cheju, Xing Zhokle Jie Songdu Zhuiwe Namba Le, Dianling Ta, Peke, Genkam, Tadub Jie Yulung Jigdu Nyamdu Ngunjuru Yongxin Yu. Tuanjian Xi Ni, Kergyang Ki Tuanda Xi Dianne Mingbara, Mikze Kase Denbe Yurim Rengxin Ki Dugui Jiginbe, Ngebar Tu Jigyur Chargui Ta, Chua Yongla Dadua Chibbe Chui Yurim Denbe Guane Gundi Dong Gui Ba Ta, Tar Ngundu Yurwa Ni, Pyo Yurim Dikui Ta Buze Towe Peke Ri. Lunzi Zong Yume Xiang Tu Legup, Rengwen Chudan Ki Chu, Tingrab Jian Ki Chongde Chungde Si Ki Namba Rekzam Cha Yu. Nguyen Che Ki Misum Xiang Ti, Taja Geta Chi Wei Sarji Neda Tang, Yogoro Chongde Chungur Kyurne, Chu Tang, Lok Lam, Chen Dong, Chawa So Ki Jigui Changma Xiardong Tupa Ma Se, Tingrab Jian Ki Chui Ding Kang Tang, Chen Dian Jian Ki Lup Chung, Yogoro Wa Nilin Dene Jie Jia, Jig Ji Ni Tu Ngang Chugu Chupa Ri. Xiedua Chungwa Da Xing Na, Xiang Di Yong Ki Mangzo Tui Zang Ngip Chung Ngang Yi, Guo Zan Ne Yogoro Ki Yongbop Denpo So Tupa Chung Yu. Gyegab ki tanzam juzhin chongzu zhugzhun ta, tixin lanjara namzang la dine yu me kya, tixin tu mikze mangbo lun di pukyuru nyam gawa chung yu. Tadub le jibye zhigui ta xiebshuru kyun yong ne xiongnyun te bata, buche towe pige ki xianja sewa. Mangzo pobdan dune yogoro tunle nang shuktub yu. Tichu ne toba ni yongbop denpo shik yinba ma se, kimshi la jangbe gashin tang songgyong tiwe yang yin. Denling le dun la pige ki temzin cheshi yu bata, Gengam Songgyong Ti Mangzu Tang Zhewa Temsab Che Di Tunjin Shipen Zun Tunjin Jor Tu Ba Tang Jendum Ti Nunzi Ne Gyurzi Du Gyur Di Chasha Ka Cho Yong Ne Peke Tang Gyung Yuru Peke Jo Si
3: Mesim Jigri Ki Gagza Tere Mikba Pyo Di Ni Mesim Ki Tanzang Meri Se Gui Tang Gega Ki Dinja Songche Ke Jin Si Yin Be Ngwene Mesim Jigri Ti Se Gyung Ki Mengsi Tang Chasha Ki Ge Pam Tang Zhewa Yu Si Pyo Di Le Tun Yaku Zhubi Tu Mung Ki Ngun Zin Qingbu Si Ni Mangzu Likdong Tang Mingsim Jigri Chekyu Ti Lai Dun Tata Ki Guozukza Tang Tuan Le Babsa Ra Zigui Bu Ti Shi. Chona Chongjir Ni Himalaya Ri Yuki Xialui Chamsu Ne Xin Chanyom Sabo Mi Xidong Sinba Tang Lore Chanyom Chueze Shesu Du Chang Jigzam Le Singgi Mi Biu Tang. Gunga Ring La Changar Chiwe Tege Mangzu Nam Tu Yu Rinpu Jiwa Tang Piu Xin Le Ding Ni Chue Kukdab Chigi Yue Bar Ding Kangbe Na Zola Dianjia Mi Bi Kara Chue Kiang Chinpu Kukum Yip Shi. 표가 정결히 안구의 표절에 대한 소중 기쇼디고 세리탄 투비 권에 최랑 코든 레저락 따라 제배 명아라 총계 용기 사투 신족과 투상 숨도 숨길 학점라 뉴주 장매 최랑 코든 톱니 강변항 최제 서수도 주족 인 신바마세 다동 도어탕 태두소 박조장 미부시 전진 시리 탐진 약국 제발아 탑시 민자와 유매 원장 미유니 토다 발송 토 직종 인바디 미심 직도 제주티시 망조了 폐계 추니 내범 니부탕 겐캄 추니 편바토바 타송 타딘 추니 신탕 원주르토바 시림 주종 추니 창샤 초로제 종지 전진시 신의 퇴주 종디 편제 퇴바탕 유링 디쿠 용화라 신의 멍시 땜부 딩토 김니 유매탕 계급니 중국인 시에베 낭퇴 케이기 신기 유탐 시 유매기 타송어 미릅소바 빠상 쥐가르키 사괴바르 깨자 티브탕 콩키 티니 김시의 송종 칭킹 계급 유 제베 퇴인 시 시유지 탱아 미딘 용외 탄잠수 초외 미남기 타자 라나 미베 계급기 사자 송긴탕 디기댐베 김시 중긴기 태심 균종기 겐감탕 퇴례 퇴주로 피제기 총습 타르제기는 부시 후르다 되신 유라 리롱 지도 대신 게다라 망디 튀럽기 류시경 좀신 줍시 로게 랑린리 나초로 사르드릉신키 삼조탕 사르드릉신키 체답르디니 튀럽사비 땅기 표중 제주 차창화탕 내르키와 초용제기 권의 튼규 제바탕 튼진 시리 뎁직 도구디동와 후르다 베타기 유린 데콜을 총제 토바르 제바 유초 강산의 비제토의 폐제기 원당 초제 제제 나초 중국 로기 튀럽진기 표기 류사바 균체 메바라 좀 통해 임바 땡유시
10: 생각나게 코너가 남주 센트바티니 소가 총결히 튀럽 사르베 땅기 표정 제주 튼제 제배 거리 대십 사르바 고주투 튼제 시 삼주 직팅 용화라 제그 시그 바티리
6: 말레 하베 보내 자냠타 튼지 로지 시드제 당변비 지도 리로기 미리기 저와 산된타 폐게 당디 튼지 당 조르주 시베 시튠 지독제 당변비 지도 리로기 변종 사법 조준 제배 도표 첨부 차바 제회

0: 생리게 샘라 넘버 2 무티치 남자 바로의 링디 급니비 표지 계급지 진검 시베기 토서 조비 제비 링디를 촌나 링제 전부 총회 꼬르키 팀종 꼬제토 첸제기 사드 진검을 튕긴 조로 리딘키 장도 폐제를 니티치 제크베시 신신나쇼
1: 남자 바로의 링디 급니비 표지 계급지 진검 시베기 토서 조도 제비 링디 닝티를 조지미 원장 초래 지리투 랑종기 레지바다 망조기 년주로 나서규 링득기 좀제 개진라 응아신 두구로 침부치기 위진 초비사대 긴캄라 송종 집에 고르기 뒤두르 지수치로 균투 조신 유발이 변종 높진 땡위기 균위타 높지신바 방장 빙기 급디 링디 토투 랑종기 롱아첸 중앙비링 긴캄 시베기 토사되바라 좀제 응은세 되부투부 응은바타 미심라 귀마티바식도 긴의 남아링신라 송종타 긴캄 라소타 주디 박조 곡주타 각주제지 테라이나자 양나 장도 텐용키 피게타 긴캄키 린당신기로 긴캄 시베키 렘루 조경소 창마라 야르게 침부친도 제시해바타 콩키 난초이 긴캄 시베키 토사되베 트위기 각제 체리 네둘라 담부르미키 긴의 남아 링신키 송경타 긴캄 라수탄 주디 장도 텐용키 피게소 존에 캡공는 민네 선시 각주치슈 체로 당토 좀제 망부튼바타 좀제 상부터바 체리 체리단 튜베고네 주다 주바라 대교는 유된 체규인 시시샤 땡디디 규네 사도르 시주베 토롭기 센십레 된바식 인뱅은에 변종 신조 롭친 낙자 롭링키 연장 쉔바타 기겐치모와 변된라 심규 체부티뷰 콩키 나 다리 남자 바로에 땡디라 슈딩 당부이 리지 개젠탕 케오망부타 무두 동제기 비리타 유한시추 추제토의 주퇴 조의 연수 년발레 나라 로지 사르바충라 심규양 체부티브종 시시바타 콩키 변종 신조 롭진키 낙자타 속차 지신 사자 출로소 룹링키 표지 체주의 명례 무투 심주 체디 세주 송진타 축제 순상 진주타 뒤수 체반에 지야탕 표바 소비타 내탕 마멜로도 뎁수 체비에 파라 초용내 긴캄 송종타 변주로 폐지해라 샴디 슈주인 표지 긴캄 코리 응아로의 렉수조의 이치유 지시하자
0: 예외로세진 시제총지의 캄바총키 인원추당 시링우리를 학비 두시 딩부조부타 락랭탄네 로딘 주르밍안 긴캄 응원을 조부타 장도 폐지기 람비토 규진 림지겸나 닝미 터봉준부타 디 카탕부 랑경조림비 닝미 총지의 조준키 민투나 조비 总控기 모싱탄 존의 조준태 조비 사자 된장앙 주제 자자 구주 고구인 생부타 년치 니루 된장앙 타주 체제 자자 자신 유시 타딩 기링디레 푀기 계급기 긴감 시베기 토서족도 제발 비리기 레디 준규라 시림기 긴감 코류디 등기 원투 냠냥 로정타 레게 주제 토로 동화라 토바르가위 고급형 제유 지 시제 총기레 긴감 코류주 감바종 예라 주기 주장 저신으로부 대다르 시입시 냥추 장부 장모수 삼로 비리 제반에 장도기 김시 송종 제배 바라 사토르 니르웨 링디디 토도 총회 투몽키 무지타

0: ཁྱི
1: ཁོ་ལ་ང་ནམ་ཚོས་སེན་ཚུབ་དེ་ནི་ནམ་ཅ་པར་བའི་ལེང་དེ་གམ་ཉི་བེ་ཕོ་གི་གི་གབ་གི་གྱང་གམ་ཞེ་བེ་གི་ཐོ་ས་ཟོག་དེ་ཞེ་བེ་ལེང་དེ་ལ་ཚུར་ན་ལེང་ཅ་ཆེན་པོ་ཅུང་བེ་སྐོར་གི་ཐེན་ཟོམ་གོ་ཅུ་ཐུ་ཚན་ཚེ་གི་ས་དུ་གྱང་གམ་ལ་ཐུན་གིན་ཇོ་རོ་རིག་དེན་གི་ཅང་དོ་ཕེ་གི་ལ་ནི་རི་ཅི་ཅེ་ཁོ་བ་དེ་རི་ཐེན་དེ་ཇོ
0: 로 벌떼 근중 쌍교르키 파츠
1: 쌍교르 벌떼 근중 쌍교르키 메로
0: 다르키에키 센시브디니 근중 롱친 옌친 리고 그게 롱친키 쌍교르 척도 리스 쌍교르 벌떼 근중 시브디시
2: 셀리게 다들 행견의 신신 빌리진디니 한디님의 총리 군이 진일람 토전신 예배 편종 롱친이 진리공 표계 롱친기 성주르권도 군중 시비 치리리진디시 마리 팅디리진 년준 쇼킨 벤조인 샴라나부츠 모티치 성주르권도 지배낭 진디 신신나쇼
0: 군도 성주 타예 갸순리 군중 노후린리 켈르부
1: 성주르권도 군중 레진키 성주르권도 낭친
3: 생글랜지 사제 된자 제림기 소주 쳐신라 용랑앙 삼자라 둘린 체샤 샴라 티고르기 난도 십자 변주르라네 렌게 초로 모드는 그리
2: 사제 된자 키니 슈시 고르키 지게 주지 시진 핑기 주등 케진지 공튼 라다르 튼준이 되체니 지만 키 속시 대당타 최소 된자라 기니 차지 니자라 촘라다돔 지게 주기 중화 미마 지튼 계급기 사제 된차 제림 소주 쳐신키 삼자라 둘린 마신라 심주 체니 쳐신 고바마세 지조 용네 용장앙 삼자라 두린야 제샤 검답지마라 총라 따돔 지급주기 용장앙 두린 체배 삼자라 탕 출린 체취 실송 소주의 철신 퇴구창 도동주 탕지 팀주 구림기 랑자 실송 소주의 피림 교수당리 사제 튠기 녀종 지고 샌딩 도동화 탕 년가 덕수연 탕 세워 따돔 팀주의 흉류 갸바 미마망소기 사제 댄차 송어체 제발 팀종기 갱린 댄부체 주리샤 생글리기 다와 당분의 개배 파라 무소 총된키 치르동낭진 키링타 동보로 투총발의 야자 집된 타창중 촉파샤 샴라 티고르키 낭된 시브 던진 총주블란의 행계소 모르는시
3: 니투 계급 가고 레군기 둠지 개발식나 다와 당분의 개바 파라 랑게 기응에서 총된키 치르동낭진 키링타 고르 통주로 치숨주 소실학 잠심바티 투총발의 야자 집된 타창중 촉파리유 테나 철동 체제 고르 통주로 치니슈락 잠심바티 투총발레 야제 줍시당 정중 초파로와타 낭든 체제 고르 통주로 치줍시락 잠심바티 투총발레 야제 니슈제니 파르유 더 제바 코나라랑게 기잉에서 총된기 철동 낭든 기링당 동보로 고르 통주로 치시락 잠심바티 투총발레 야제 주구당 정중 제 파르유 생겐게 타루 표기 제소 닝접사시기 명의 고르 통주로 시젠돔 던주 제샤 샴라티 고르키 난도 십자 벤주르라네 렌게소로 모르는그리
2: 녀자라 사고이바르 페랑준 좀 피게 규르조 의 행간에 시도 총어시네 제로 니 동자메 니 슈저루로 벤종키 제소 카 당부 단니버 숨바치 닝첩 사치 기망의 고르 통주루시 지동 통주 접시 지데 개베체 숨지 소진님 바라 림지 겸나 제소 닝첩 사치 티 뉴슈 저루라 체네 칠종의 바로 고르 통주루 조지 심바라 구디토 비시 시도 총어시네 제소 닝첩 사치 소 제줄의 구디 동의 시주키 대교로고 로디토 정용기 지소 제소 시종 동보로 투총발의 야제 숨탕 정정 촉파로티 개용기 천용 추제리 야제창 니사 숨키 토와탕 파제 개용기 앙 숨바르 리뷰시 대낭 제창 인기 천배 제소 시종 동보로 투총발의 야제 시탕 정정 니파로티 개용기 천용 추제리 야제창 나이 토와유시 제창 인기 천배 랑고르키 리탕 팅동 요체 리기 시존 동보로 파제티 개용기 천염 추제리 야제창 주옥솜탕 정중 개탕 야제창 아탕 정중 뒤소소로 토유배 정용기 제주 시친 대병왕 파라와라 대교로 제배구슈 개진시토 교류입시

0: Tuiden nimzhu ting chekdong nige shibzhu shibzhi beburu chebati tui chungbali yaja gutang chengchung gu parwa tang. Zhuba miting chi chunga tang godong gijin chebati tui chungbali yaja chuktang chengchung sun paryu. Sengalengi, tuijin ni ling satui jaglam ki zhuba miting chi jadang jobje la gijin chesha. Samla ti gorki nangdun shibzha bianzhu la ni lengge choro ngonzhu nengri.
1: Jinda zhubi chi jie nin. Jilu ni dong yami ni shu zhuru lu da juu tuijin tang gijin kong sing rin ki jaglam gijin li tuin pusum chokwe ngang jugzhi xing. Tuijin ni ling. Sadu jaglam ki rinzi kiamna, rupu miting ti jatang jubje la kinti chibati tui songbali yaji jubdun tang chengchung chuk jik paru yubshi. Tienang, lasa babzung ne, jinda jubye ci jing nin rupu miting ti jik tang gedong ngapki kinti chibatang. Siling babzung ne, jinda jubye ci dun nin rupu miting ti dun kinti chibatang. Diwe babzung ci jian ni ki nian ji la rupu kinti chibze lu yu ki sindu saba du yubshi. Sengliye. Namja barwe lingdi gam nibya ningshi de besha samla thi gor chi nan de shi de den zin chu chu la ne thi ge so ma de ning shi
0: chen ze ki tun jin jo ro jang to ki sa du ru ni ba ji lo chu ki ge ge ki jing gam xi be ki to sa zu ba ran ni ji che ba xie ba ju tian zu de che be namja barwe lingdi gam nibya ni tu pyeon jong ki ge ge ki jing gam xi be ki to sa de be lingdi pyeo rang gyong jong ki ning je chong ge de tu nyer sha ge bi lingdi ni pyeo rang gyong jong mi man si chong ki zo ni de na wa ta zhong guo che li ka cuo bei to gang ki xin ju su ta 중국 코리우 체리 심주 강소 참바디에기 녀겐 코르와식 인신 대미유니 시진핑기 경감시베기 삼로 랑린 띵섭다로와타 지접수지 시진핑기 변종기 레드윈 코르기 좁든 개진타 튜럽사르베 땅기 표정 제주 균용네 동주 제바 콜라시비 냄시 균도레 총외 응유기 전롱라 시축바 사두 경감 된자 종경타 체릭단 튜베 내중연고 당용동 자공 튼주로 주용 소기 응유 주식 개진라 미디 편종기 긴감시배 조경기 존재 제시리 냠도 증바타 사드 긴감 송경탄 인간응고기 춘춘기 탭주타 제덤냠도 최와 계급기 긴감시배기 토사족준기 락리 터블람냠투 주십제유 사르쿠베 시도 제바르싱나 링디토도 중국 체리칸기 유엔시 소비토강기 초규 체리 독십심주 로가 탱니베 로빈 여탄 동기 조드윈 인슈나 소비토강기 긴감 송경기 퇴닝 개진타 초비 체리 독식 택립에 쿠리우 초규를 대기 응유진 사르바 대신 듀럽 사르베오 초비 토간기 긴감 시베기 토사 대비 체리 독식 레겐기 탭주 샘시제 전에 가져왔음나 명내 추제 토와타 띵서베 냠주 낭유 시도 중화를 식나 급디 링디기 대외 링디 조의 주퇴 조원이 체리단 퇴배 권에 냄시 균도라 카데자디 토간기 긴감 송교라 샴디 슈규타 센제기 내중응고타 늦은 용동라 대교 체내 사도의 초대룡의 폐계라 샴디 슈규티 인바타 연라 링디니기 조된조니 락당지네 둔규체디 계급기 긴감시베키 토사도 시바타 지도된배 람둔체내 토강기 긴감기 된자송 시바티인 계용기 지유협국내 용외 유한시타 지레케바 릭슝 심주바 지유대전기 근구르루둔제 망부닝체리 냠종체디 탑단 뉴번냠도 되네 토강기 긴감시베기 토사족지 노덴기 주시뷰 생글렌지 랑종기 로마티직단 된동락잠라 로비윤기 커섭주지도 잠라 디고르기 낭두시자 변주르라네 렌제소로 모르는그리
1: 예자라 사고에바라 랑종종 롭스팅이 시도 총알시는 랑종기 제로 니동자면 니슈쟁을 로타 제로 니동자면 니슈저루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메 로빈기 커섭 톱단라 시피셔의 땡비타 멍의 시진 괴벨의 튼 리그룹 심바 티토니 랑종기 제로 니동자면 니슈쟁을 로타 제로 니동자면 니슈저루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마라 로빈기 커섭 죄벨의 튼 초용니 비고 속바 증기 유비 시도 총알시는 뒤에 땡비 실송 시주티 팀콤 편의 김배 팅아 이자탕 가수배 김장탕 총습기 마대 초외 기능 김장키 닌칸른 루키 톨롭규메 롭차라 루메키 롭친로마라 캡예바타 테레 롭옌탕 니강키 종의 비립키 종의 제 자자 동규마세 다동 초외 가습경 조규임시 가습멍의티 랑교종탕 세구탕 총기레 종탕 취제 림숨노르시 기념토긴 쿠르규임시 동지 개발하시나 롭루 디레 랑교조림바 테게 노르시기 시주기 카사멍의 돈보로 고르티 계동 계기급주 코솜하 동주 임바티 정용기 팅의 이자탕 가세베 김상탕 정습기 마대 초의 기능기 김상기 롭진로마 체지탕 뒤동이게 주주리니라 펜토주임바시 대난 정치 톨롭도 롭차라 주미 임베로마 체지탕 계동 주계급주 컵시라 로그램키 멍의 고르티 초동 계기 주주리게 하삼 주주탕 정난구키 톨롭도 롭차라 주미키 로마 나동 앞게 주주리게라 로그램 멍의 고르티

0: 동 겸이 뉴시쟁한 학생 주주임시 세례 폐기 루가들이 개용 기체가 앙 당부탑자 샴라 대고로 키는 등 십자 던진 흥주 라네 등 계속 모든 역시
1: 니투 니동 제주로 정규 신배 로레 퇴진 기 총재 루시에 전도로 체매 태도로 닝샤 용인종 민닝 총대토 죽지샤 사르구베 시도 제벌식나 낭소탕 잔동 장시 浙江 편종소 신진탕 랑경종 태도 총결의 주내용의 시림기 투미루가 니슈제지기 루시에 전도로 제신 표기 전수루가 바시인배 호가 총결의 계좌종 어렵 총대 라강 총주의 신족배 투미루가 기탑된 제배 가족회의 원고를라 자가 앙탕부터부샤 전도로 첸부 제유투 호가 총결의 탕 계좌종 림바니기 신뢰탕 총습대전기 토동 열자군부탕 캔댄신제 따르가소 표기 캔댄신뢰톤제 직두토 짬디 강종사도 유종기 제바타 링내 요고르키 님규로 초용내 응원바라 채샤 생일랜지 니동 제주리 표기 추수겐슈 외겐맨주 자주 사사를 빼고 축샤 샴나 디고르키 낭둔 십자 변조라는 랜제 초롱 모르는그리
0: 니두 지루 니동 자매 뉴슈 제주리 표기 추수겐슈 외겐맨주 자주 빼고 축비 제고티 표랑교 좀 미만 민캉낭토 초입시 Tengdi, Chikuni, Shizu Chonggiri, Rinpo Zongwe Tang, Zong Sishong Ki, Biku Zuxin, Rangkyo Chong Chui Tengdi Tang Ulin Tang, Rangkyo Chong, Gyajam Marbu, Chokbe Gyabjo Go, Jibin Dixi Mangbo Tang, Nyam Tu Biwa Tang, Rangkyo Chong Mimang Mingang Ki, Chubgin Kuruwa Shikshi. Sargoybe Shido Chongwa Rasi Na, Talui Dawa Dunbara, Rinpo Zong Ki, Chongdui Le Dunruka Ka Ki, Ni Chi Ti, Shizu Chonggiri Tu, Chushu Genshu, Wengen Minju Chiku Zubashi. Tengdi, Chikui, Jibin Rokyoro, Chikya, ngarwe chiru tangni zhong yong ki sagui tang chonggiri dun ki zong tang chui tang chonggiri dun ju tuinshi le kyabu tang ma de chowa ginlin tang u lo ngun go dashib chelin tu zang so gangye yuebe tu zang la zonay to cho ni chiba tang tarame chushu genshu neba choro gyarsu shakju tang chaki zubji simsu donwa so ki dakju shibju chebshi shido chongwa rasi na ting di chi gui to bijing jishu tingmingang tang sichuan lobjin huashi kane mingang Kama Makung Suri Lopchen Kane Mingang So Menchui Dixi Jugu Yi Men Tuen Mina Nishu Zibshi Chien A Pyodok Yongne Che Tuen Dakjui Li Tuen Biju Yimbashi Sengri Ye Lamu Lazui Zengchung Kui Negab Goja Yurisha Semla Tegor Ki Nandun Shibda Denzin Lundrup Lani Tengke So Mungri Nengshi
1: Lamu Lazui Zengchung Kui Sabab Towe Chweze Duymar Chagwa Tang Kang Yang Yang Papa Soji Gimbe Xiong Lam Tang Komchui Lam La Kangja Tepe 田家期年个中全部约巴里有个外田家来减速勇气他们拉住这种区域期年冬自助旅到几位自助部人的送电那个国际军营国企为推最相起军队的行列电给解决了一下这种区域那个国际人让国的主把素养让个的这种区域都决没着过他有个外田有个来端抗给内地的区域推最为咱们具体解决了一下
0: 생리게 땡디 편정 롱팅이 내공 벽에 롱팅이 생겨로 근대 근종 시베르세나 저디 슈베낭 된 창마 림베체 니든 슈시비니 레딘디 좀지 긴코르낭케 치리 원차라 타 십시르 친구낭케니 부산 좀 들라시 땡게 고슈나 골라
2: 탄더니 비친키 추즈 고버다 다지
3: 까망에 생겨로
4: Sengilinge kung hamsa, siamla ngawa yangze ne tingdi gamge sengyo nyanju shukye. Dang zhungyang ta ge sisi ge bhaange choksin topgye, rego sunbe ka dunbe zhungyang ge gengham kuryo sungyo dashi le tun, jisi zhungyi nian choyo ne begu sukta. Ka susor, dekhan zhugzhin buta, xingle chongsi bu, chajin ki dashi dawa ji chayu imta chabji. Hubita, Hunan, Guangxi, Chongqing, Sichuan, Guizhou, Yunnan jian xingqin ta rangyong zhong, chonggi jie dun tuo gengham kuryo songyong ki, qi dun dashi chegyu ta, sa wanyi ye me zaitu chegyu piri. Zhongkui langwar so le tun zo ki jisi zhungye ni, jimta chebe chengsi sa shu le ngun bar, di lu dawa tangbune gube par, rang ye ki nugu sabi langwar chomre tun zi ta, jinche jie ka so sor, langwar chi, jekdo ni ge, jibshib ge ca sum ta, chi jekdo ni ge, jibshu shibdun ca ni simbuti tui sung bule, gyazi zhugji ta, gyazi zhugji ca ji par yu. Nugu sabi langwar jinche ti, langwar sabji jinche ki gyazi ngab zhunga sum ca sum sing yu. Dilu Cintu, Rang Yeke Xiaoxu Liri, Changri Jianke Yosu Jinbo Kangyo Chibta, Changri Jianke Yoche Cungdunta, Jimzhu, Sokchu, Cowai Xiaoxu So, Kekpo Mangbor, Gekek Mangjebi, Mangcho Ki Zeju Nyamni Lek Chimta, Chomre Korkyu, Lechu Chirchimmasi, Lenam Sabta, Dingshu Sabngu Yue. 城市联盟百姓呢，第六大瓦腾不奈给白牌，财政局端他年前谈财政拉贼小区里里去团结端场，推送不来加钱就差些盘呢。米塔布里女他，子女去国库军队七七呢，小区里里城里间去超过教所主角规定特约。年冬加密女子出来，中国朝外部旅游用车真多，这些就近年纪广袤，毕竟都住着他，各地真多去，真听他是某一名场所，城市忙他些，陆续也送到三不得有些。 三个月初被部内写到中华行呢，年前让业企出租宁波朝阳呢，交过人博前边七吞七贵别个作业件。我把钱呢，第六轮就托朝阳呢，联系他接报领着托军部贴。第一大些七零他，我的单位内部托住就嘛些，德军他军内部七住就他，普遍大将南水推个仓托住军部贴。 伊朗去切推结合定价恩天干去处理，来这一夜，这些究竟呢？阿里伊朗去铁矿墩被团结墩了连接呢？提出去拆迁高些了煤团签约中，阿里夜晚托卡米塞维内团贴这些三不西格的伊朗去托内三国西协约里，阿里拆迁线了准备冷却铁，来这一夜，坦德内区铁站三不面积协约里，伊朗去铁矿坡东片卡塔区。 而且伊朗的民兵马团参军，越多就要参加参加他，各种设备伊朗去军队预测，六月所具备拆迁短短一批。苏德尔的马军开始集结军队，苏德尔的铁组织设备给克芒布两支马去用车设备升油囊，苏德尔的铁杰斯列的预备，给不哈里的给吉南坦克拖上了，这些就是人，哪样就会跑他，每次吉南都需要他，每组织了每军跑一批。 这些究竟呢？宁拆装备偏装皮件，露出欧阳天干去跟我们从都听送白托。欧阳车去团结露出内部短兵抗力前的，让总去变做他几所恰恰卡皮件勇气，露出车厢火塔那一批。让总去只有操作参谋他，创建社会阶级坚固位，最后却被日朗他超过段内，三团变装比他狂兵勇敢，规定女丁当一批。 那么些人民现场前边，让总给社保头位总团去开展了滚推去，绝对超过段七个出血。等待七九年牌，三年出堂，各种所总团去女子出了，绝对拖超过段七个出行不堂，超过段七个，命运也不出息嘛，这些都咱们是个有的。对于年年一边，你都讲明女子出了，凭着年纪那么在把握，三团女子促进去，成松错，给及应该用车真多他。 中国家电楼主真多，各汤包，你推，成松村真正开拓就丢了。他听给三推出的真多呢，刘杰他忙碎人呢，三推银行余额借两笔顶十七有的，宁晨三推看到刘杰真多去买了配送车去买些，虽然去忙碎刘杰人呢去随手批个，偏不准他，宁晨人呢余额团里不他空杯用给他，你忙借给批给他，闺女三不看能投一批。 记录年度下面女子出来，男子创业去老早见面去，熊农路村去老车刚才菠萝塔连球菠萝镇多几次中年年过走不塌，创业太阳去突然入镇塔，来里老车老么镇多了小一批，男子创业去刘家塔老孙娘这顶上切不谈茶，培养听过来点呢，刘家把所有钱别，熊农路村巧要那批给主角跪地贴一批。
5: 新吉林街天地感恩神救年之时，三木拉地里五年之时，许贝勒前先不难，人百姓先难有修。
6: 你看你，
7: 看你，
6: 中龙天年轻烈工，太见龙天意。太见龙天年轻烈工，太见龙天意。
7: 现在南山居民。
8: 现在南山居民。在山顶边，新疆南部草公开不散，他的南部首先过去为了前天的平江龙城年轻联控，配合龙城给参加南山居民西北的前提的，我来赞助用休闲，拿不住阿银。在山顶边，新疆南部草公开不散，我来赞助用休闲，但是南部主义。
9: 俺村里产地平江龙城龙眼城前塘，老多黑板托给秋日阵地的珠峰营集团的推起多山南土不远。俺村里产地热死大瓦塘，那边取最古塘干木的九百盘塘，其中取最短塘干木的几百盘，加东修改一遍，新疆林间的推多多三星能够热瓦修改了。
8: 生意还不错，天天给正在南山准备了餐厅呢。清晨滚蛋汤，清晨空煮，在南山来参看你，吃着小鱼白。另外呢，南山来参看，人白节在南山。

미리 튠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브 당에 지소 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튠바 내튠 탁주 치디 팀주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따져 싸우시 때문에 장외 남을 시들 지급 날 중요매에 화나시 영시
1: 난치 뒤럽사비의 끝공디니 뺀신비의 체리 권주의 치드 지급
0: 록레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순갈 미디 지겐 부조 남탕 주시
1: 전제기 미리 비치청의 티비에 쇼핑디니 도쇼 칸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0: 接着切东解决居民纪律，大瓦塘边切记了。一大里南街日报啊，比亚奇空气，你们亲戚给举报了困难图，举报了群众事业吧，是不是？第二，俺在听山县边，刚么住了第一不堂，举报了群众的马桶娃儿去了外接所，落地大瓦主办，告诉空堂，空落松给我们县边超过宁波，扎呼塞罗尼基，娘都自己给了点呢。该站第一接所。
1: 记录切东解决居民纪律，大瓦中一边菜断了，羊家社区一边，龙点单，大瓦卡西个接了，大家切不提，我送土点不了住不是。高速空气，个别自得提，推荐行动局里面呢，推荐所，空个别提对自己个别个，谈点怕了，先收别自得批给不谈，且穷人觉得批吧，啥都准不是。记录切东解决居民案例，大瓦准备菜过了，高速空堂，奥斯托夫尼认真切不是。
0: 各地对高速空给说话，交通点不吸引呢。团员人员呢，看了团结价位，不论是外国公主，不论是马克赛别去了。接着切东解决居民段落，高速空不论是外国堂，看面这特面的球的，高的跟德西设计都偏的，差来难是。杨迪七路这么细不细了？高速空去，把了吃了点不汤。今天团队人不忙过完，穷忙不过你不给呢，谢忙过完，杨吃了点不是。 在马塘边七百阿曼农学堂车位去，阿妈爹呢得进马轮边参呢，天阳几点起码送我是？团队通通个拿了，对马的前面送起来带队，高速空东岸前面两百天呢，没过不行是。各地队高速空，他们那个测试规队，任意个超过，让个罗松轮边不过去呢，伢都就不是。罗中马高是起来带边，熊没有闯过马那塘，认真去不是？听那边认真去不提？ 高速空新旧摩托区别，国赞不是。接着切东解决居民过路，高速空去，旁边年前给南街过来归于过去，熊息准不谈。接着切东解决居民路，高速空去，南街这边新旧七三十年，团我们接着切东解决居住路内送，高速空去，城市给那段信息的，城路东街西边新旧切不是。空给解决第一天呢，一不在开最点钟长谈，东街点叫。
1: 说是菜节的不少的，节奏忙不便呢。接着切东解决女生一路，高速空了，各奔哈奔落不进去，吃个是难不是？空去，城路东西太了，开都怕被中间塌。我也说，去穷人觉得不啦，心对切不是。接着切东解决路，高速空也不在日本，还将搞完去呢。空去，包一了过路外，趁业绩个难，厂里边那了专干他了，替他打不的。 奥吉列的，伢们做技术热追去对干他的，盼过年了，我也没，是不谈。况且，苏松一批给他，几张不行呢？第一家给你，目前只用开几毛钱了，穷我一百三不谈。高速空气包一了送不得，奥吉列的没银币，一不在日不行，月下去了。第二，奥吉列的一不在日不来讲，电子给团别人心是一百两。个别团队，况个一不在日不听，奥吉列的一不在日别多的是百不谈。接了。
0: 有个人，一不在日不行，别个有。新旧其实提，奥吉列的没银币，一不在日不行。新旧七八，城市给人不啥不行，对不是？高速空气，他从洛克布林日不，城市给过年新旧七。马克西乌空气，洛日不谈，克布林日不西边边界南。高是以克布林日不，车站用了卡罗久呢，我洛日不，新旧给美国下不银些，定叫哪样是？接着切东解决决断了呢。
1: 接着切东解决送出索尼旅行呢，高速空彻底冻硬气虚给退开不行。空给阿们啦，接着切东解决决断了呢，难跑的。接着切东解决送出索古路，起来带不他。提来讲这么些不呢？接着切东解决送出索吉路，高速空给熊木杰么样？难给送呢？阿们我呢？起来带不是。罗军个提人啦，空给军统阿们拉他，熊木拉大勇气怪别气了，头人都准备跑了。
0: 今日白领罗金奇，矿铁的电池区呢，矿当熊木尼拉锻炼规制车越江，专门托班，高的给罗金了，修不是？接着切东解决送出索尼罗，高速矿堂，我也不年纪，三个来克布林人心气，难断了，新旧切过怎么了？矿业应该修多，接着送别行，克布林修给对接参加他，三克布林给参与者都有了，矿能年纪他都三个来克布林修的给开足了新的。 三个来克布林，罗尼呢？康熙人吧，是这样呢？点了不是？有人给来个吉普塔，金藏呢？这么西边全给他，对面的全为忘记。高速空推运动，神秘的瓦塘。 콩로디 박비긴 안에 닌지야 년수만요. 제로 책동에 개경급 중앙을 다원 입에 친히 썩숨 니기 쇼과 미난기 럽진기 정리부터 콩킹비 니지토도 대월 니에도 보 통무 왠냐 코랑기 레로타 니니 촉부 미남기 심나 지지파 니니시
2: 세레남서 권트스케블라네 자르멘기 체리케젠 고스 모드나 초지 샴남스 모튜네 시멘츠 부빈니기 로규세나나
0: 자르멘기 시멘츠 부빈니디 젠부웬나니 제로 체크동 얘기 주주로니 제로 체크동 얘기 고주 코니르 파르기미기 정부 외호미니 제로 체크동 얘기 니스숨로니 제로 체크동 얘기 기지케숨르 파르기미기 티니 자르멘기 사르드부타 레드윈켄이라 진보윈나니 제로 책동 예게십시니로 록조 락제 사르드 체신 제로 책동 예게십시드로 록제 소조수부디 티니 팅상기 시먼스 공스이 제로 책동 예게 주주리 주로 랑괴로 괴제 사준 체신 정보 외호미이 조 제로 책동 예게 중앙 지로 초즈 사르드 체버지 제로 책동 예게 주주리 지로 태과른 노장 조장치덥 사르드 체바타 제로 책동 예게 주주튼주로 슈우유주미 사르드 체버지 탄다 시먼즈시 차외 공스니 예공래 예외 추로탕 다이제기 레리조 인비 초하기 공스시기 명단이 공스티 탄데 파르도 네토버니 사르드 켄인라 레드윈 켄야 인비 시먼즈 뿐니디 웬난 시먼즈탕 외호미 시먼즈 니기 끝인이 진부 시먼즈 이밍 차단라 웬나핀 시먼즈스라 안주 웬난 시먼즈스라차 콩니 지루 책동 예게 주조류 다와 중립에 치솜라 플루시린 테르시차위 사지로 총신 로주브딩의 토도 웬난 시먼즈니 르베코 루브진니 타르친지 베린 교마수 주니 로프차르슈 텐시라 마고 디보 전칸기 마군수 테브리 제발 차튼 제발 웬난 시먼즈티르 다루 마송와 되샤니 제규르 초대식 제발 인디 초대티 긴체디 콩 제로 책동 예게 십시니로 록조 락제 사르도드 제로 책동 예게 십시지로 웬난 시먼즈 마그로 칸토 차와 주바르나베 티르 콩라 심주기 차와 지비에 고급충 급티르 콩기메지 조초 된라 퍼버지 제로 책동 예게 숨숲든로 모르스이 군디엔 록친 사르드 체지 웬난 시먼즈이 티제 사르드티 리액주체나 예지토도 다예동 토바르냠디 심주 체디 록제탄 티단 지위 직체탄 튼제 사르바 수준 체버지 제로 책동 예게 십십둔로 콩키 구타 진시 차위 록위탄 록다기 제주 규제탄 추고 규제시 서준 체비 록첸키 록위티 사워도 주고탄 야조레 예투비 예부충 로티르 웬난 시먼즈이 추제 수준켄 하에 시코탄 냠토 벨리엔네 록진 소조주 디로지말 디마타 자르메니기 제스구토 먹주계급 웬난 시먼즈이 시슌라 디랑안네 벨리엔네 팔랑커프 게마 인코유 제조파라 록진기 꾸부템버시 지루책동 예게십시구로 호라먹부네 칠표디 록진 소존지비 총방오마식도 교로 웬난 시먼즈타 하에시코니기 냠지체디 준비 록진 소래공스디 용용안에 타르게 중심 티내양 콩 랑기 중부타 냠토 레고티 런던타 圣彼得堡 维也纳 巴黎제소 야기디 사제티다도 옌라기 소조주 웬난 시먼즈의 꿀보다 시먼즈타 하에시코니기 냠지 공스기 유럽링네 서위 야수규디 야가라 레베팔 러구지 템버시 제로 책동 예게 주주리 주로 웬난 시먼즈의 人归落 추제기 偏地穷为 诺克林落 추제기 策切 두렵주구别 두기내松 웬난시먼즈公司 增林기 陆秀所列出 火念开机新别 所列所求入 接入切东也给举起开别落 웬난시먼즈 토림지作기 拆入翠景 罗体内松 空以民给吹通 分析 토림지作기 김규村别 瑞西念不是 웬난芬시먼즈 光落对主听主不的 제로 책동 예게 고주 권위류 다와 중립에 치여 줘라 자르면 빌린기 제로 딩보시바 구시버지 西门子中部明察纳拉查尔斯维黑姆西门子塞尔辛这路切东也给你色松旅到西别切西拉普鲁诗意零体日西查为阅读重新诺家他陆镇吞列出铁节女不端不日为后米西门子以纳粹选别推索没给尔给

공기 퍼뷰인 키 젠부식 로브트티 제 요르기 기겐 쳔모식 치겐 두글라 젠부티 로교르오 외호미 시먼즈이 마고딩보이 렁구유 추고 소저식네 모여종 로마체 모여종 집에 급수 외호미 시먼즈이 정이기 젠부 사르드 제베 로브조 라제 종교 타체 헤버니 리식 대지 외호미 시먼즈 런던로 송 디르콘 로브조 라제바 민한기 에진드라 종비 인방 책동 조격국 디네야 지르자메도 로니 모튜니 로미르기 균싱 제로 책동 예게시 십시로 외호미 시먼즈 양결 런던로 송니 콩기 젠부 제마타비 사르드 가레 총괴 버냐 외호미 시먼즈 이 인제 치기 팀루기 럼루티 신도 지과르 삼니 코란 인주로 대티 칠레기 사르드 켄식 제바드 웬갸 사르드 제규니 틴제 렐 하부시 칼이 외호미 시먼즈 이 지로 책동 예경금 중의 지로 추제지기 추조콜로 준비원라 조선 남인야 용법례 치신 홍 추제지 추조콜로 준비네 타수의 초와 지상도 교로 로티 외호미 시먼즈 라 인제 지망기 왕조토 대실 공당 공개 진보니 미자스식니 외호미 시먼즈니 자르맹기 미인라 인제 예공기 토당 댄비 사르드케타 레드윈 켄양인 지로 책동 기기시십듄로 외호미 시먼즈타 공기 중부 숨부이 지다르 소리게 최기 외부타 퇴공가리 양결 꾀주 동외 꼴기 내듄라 쇠다 체바디 베르나 미꾀바르 칠당외 차랑기 최제티 양결 칠 특발 뒤디 特别 최저 토로 당니 편유 지다르 치로 동월 집에 特라 심주 제바 대부 제로 제공 계기 조치리 지로 외호미 시먼즈이 리버디 고요디 도수의 바르마 차르웨 차랑기 최제티 치르듀디 양갸르 폐주 치투순 사르듀디 당도 시고 소웨 테라 고요나 치르마 향바르 노자 슈장기 소레 테동 고요워시 노자 슈장 特피르 特바르 노자 조장 치더라 세르신 소제티 타르지로 책동 예경금 중의 출로 사르드 제비 규르시 특비 적수 소재기 섭취 외호미 시먼즈이 제지 디겐비 지로 책동 예기 주주로 코란 알레수 주 심쇼 칸기 쿠미르 디엔창 지로 책동 예기 주주리 니로 코란 예장 롭조기 쿠미르 담 지로 책동 예기 주주리 구로 외호미 시먼즈이 나르자 소저 속신 무연기 로주이 나라 소재 레드윈 타르신 게니 무연 망잠 톰나 로르 예조아니 송 마자 양탕 양도 디버지 이나 코라 마자 디베 급티르 콩기 젠뷰 자르메니 키보 토비 룩진티 인주로 야기디 시먼즈타 하에시고 공시기 런던 키 옌라 소조주 레가 탕부니 룩슈기 쇠다타 직제 카시 튠기 지규티인 제로 체크동 기게 두주 튠실로니 룩첸키 록다 텐비 레가 쿠르도랑디 유르니로니 민티 웨디 파기 룩진기 록다틴 제로 체크동 기게 두주 튠하로 콘즈 양인진니 어리팔라 데랑안니 룩진기 록다템버지 티네 외호미 시먼즈이 록진기 외바와타 룩쇼 꾀주 제베 내들라 심주 제버지 제로 체크동 기게 두주 튠조로 콩키 슈우 주메 사르두주 코랑 꾸마시 콩기 다와 카시기 난라 콩키 더동 일렌 장면 바디올라 시이 록쇼 젠기 작람 수준기 레게 기엔시버지 콩기 체칸라 增조 망부 구치기 겐쿠르신 롭지 망부 체년기 명다 토버지 치게기 묘도 망도 조르신 콩디에네 로니기 참수 인지 계산기 콩라 조시기 초로제 이팡버시라 콩기 규노 망부 슈네 샤나 콩기 부조 치기 명도 버지 외호 미 시먼즈 공로 축조와디 제로 책동 얘기기 쉬어숨류 다와 죽지비에 세주구라 인지 런던니 구식버지 생긴 나무소 콩로 슈비에 체리 계정키 민지 지기 링리야 미리리야 체지 가르샤유 미타 콩고 초에 테리야 규모 독산 중앙이지 티르디 센제 사르둘 데니 미리 다르게 동외 튕기 튀틸 미리식 미리 셴베 제수 미리부타 튀럽식의 문도 조토부 고요나 미리 티르 니에바르토 사르둘기 삼루타 닝도 띵고바 안주 수익의 링내 진용 배송 집에 자외토 조아미 튀목의 링내디 정중 체리의 시제타 락제를 쯔바 차고 로미르타 센제 레드윈 피게 조와 직수 송디 센제 사르두고 초내게 미리 시행게 지에싱고바 신도 개체와 지르샤 탱디 문제 정중 체리 개진의 루유타 디다기 센제 테러샤베 제치 고르코베 센제 공주

0: 谈的你, 毕竟起, 吃着就不打打日。
1: 점종탕, 농친들.
2: 점종탕, 농친들.
1: 소위 법기, 랭예외, 점종들지, 디네키, 워머숲리, 마르신토, 미지잉리, 대카르총.
3: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구제, 뜸어디, 생캔, 초고, 랭개추, 녜왕, 기비, 수수비.
1: 점종탕, 농친들.
3: 점종탕, 농친들.
4: 자산대비 센트럴 행계 공감상 땡디리 젠키 난도 중국 좀케마 도원준 기자마다 잡상라지 표게도 규르신 편종미마 비준칸의 비준난외 중진 칸라마포 시바티 편올기 좀지당 양준 슈규인비 세난 유표 센트럴 행계 중진 칸라마포 시비 좀케마 도원준이 산시 난칭투 구충바다 내칠 흉시바다 흉공키대 기대수낭 용신 단다시안투 슈유 공니 중국 중바표 춘조기 공미다 중국 연휴 중지 로초기 댄진 로쉰 중지 주블링기 급축시비에 토림 심줄로만 제시 공기 중진 강라마포 시바다 주리 꾀바 시바 무지 중지 너리 너리 시바다 구슈구슈 시바소 잠추 가주 비준낭 용신 공기 잠추 가직러 중국 중바표 시비에 튀딥기 에토스 차가다 진주마기직 제 시비에 튀딥다 세마리 시비 튀딥기 차가다 급개비 빙신 속좀기 차가 시바 소토바다 잠주 가직 지게기 예가당 귀이드 교류바 마세 계지 삐딥 김소난 백만 슈뉴휴 종신 강라마포 시바 디니 종교 존바표 튠조기 전에 도록졸 제배 종신 표단 지와 유바 시긴바 디니 표교로와 미럽니기 중어주니 민남라 중화미지 난 귀기 튠지 지와 세균 제바시다 대외 양신 갸치외 통계도

0: 나도 제게나 시대 저고.
1: 너 시대장 원 터졌나?
0: 나세.
1: 나. 레이 감사.
2: 감사겠나.
1: 너 감사. 참 할 수 있나?
2: 부주세요라.
1: 내신로로. 드린 시마스네 하네 그림피나.
2: 你这个不简单呢。
1: 那行了了啊，咱们现在来送先生问罗生了，是立刻让给苏皮子呢？
2: 等到那个给那人家送的不行
1: 了。那行，拖欠哪了？
2: 现在江总卡就像北京同事属于呗，其实给俺这么大的做那个俺那人家生活单，前面的属于呗，这几乎中大了，江总正在想属于呗，这俺到我出去了，等到我这边了，这就我妈给就来不行了。
1: 那啊。
2: 딱 비상 문제 강 누구지 강기 아주 더워 진 좀 내 쪼 나와다 근질 생게 정말 무시해
1: 나나
2: 기본은 좀 대강 주세기 텐질라 땅 남라 기본아 제 무시해
1: 나나
2: 진짜 이 산다 바상 기본 무시해
1: 네세
2: 내 숨쉴 분들 관
1: 숨쉴 할 체제 나이나
2: 강종 부두 속에 땅 찔루신
1: 나 텀비 찔루르베
2: 오 텀비 찔루신
1: 네세
2: No, no.
1: Uh-uh.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신님의 교화탕 탈수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족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양구 동서 이외에 소문에 저의 농수를 현재 인지 통질 이외에 면접이 차려는 게 봉라라 저의 농수를 현재 이내 회사 자존심의 이외에 양전라 뒤룡 대진시의 이외에 부지 이내 누마샹 라랄 회도기 Chambalana tira nungshu lhenje. Ine topja shang lugu jire nungshu lhenje chongzo yonga biyo yin.
1: Nala,
0: ah. Chau tene lungri kisantro lalse aja dijila ya umu la shushu gu chungda la jade sonan dresi la lopsang la lowe ongjin la kongzo shumen. Tene tuden yose la tenzi litru la jangzi goji la 시가지 오충치리가 도중라 제르부여인네
1: 나라
0: 어 차지이베 님은 개성라 부여인네
1: 나라
0: 그래서 괜히 송이지부는 가져줘라
1: 메세 송시에 가능이 나라
0: 송시에 공구의 망시아지부는 영어줘라
1: 메세 롱 통치시나 이런 나라
0: 네
1: 응응
0: 谢当不定了叫了一大年的谢大郎哥哥见了见路儿大了开不也是开不大了开就几个亚拉杨家大了年不兄弟下住了抓了西北秀也拉 谢你把巴拉叫你来的谢大郎哥哥进了见都把大了开不也是开不大了开就几个要了杨家大了年不兄弟下住了抓了西的书也了 谢松巴瓦拉叫路易拉的比谢大郎哥哥进了见路巴拉打了开不也是开不打了开就几个亚拉杨家大郎年不兄弟下不住了抓了西巴修也了
1: 呀啦索那呀德拉提勒卡瓦索梅呀啦给瓦呀德拉提勒基瓦基梅老头子很接近老子说上小王郎的青藏千金的那米提林最近个杨文大郎这边这些米就修军了年神老老他去哪了徐天姐我你们给了老嗯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老 No, ningún delay, ¿sabes? ¿Has suyo, no?
2: Dije, sí, do, lisa, no, yin, gen, ki, tremola, da, gen, ten, rela, se, gen, da, o, tra, si, la, se, ningún delay.
1: No, ningún delay. Lisa, no, chiché, sube, el, hamo, sube, son, se, de, kiran, que, so, pe, ahí, no.
2: No, se, ane, san, do, gen, ki, tremola, da, gen, ten, rela, se, gen, da, o, tra, si, la, se, gen, na, do, ne, su, ve, da, lum, di, le, con, mi, na, yon, no, pi, vin, do, la, gen, la.
1: Lisa, lo.
2: Ane, ane, talung di sindro kong liya shugi ki losan la ta nima jie wun la ta wang jie la ta kuna zune zuiwe nita se wong la ta jie zuiwe nita sama ta wang zune zuiwe nita lung di sindro yon la ya kuki gin la
1: nese
2: kumpe jen liya kuna nita tuk sim kisto yong be min ting shugi in la nita tato namba sin jie zo kuki in la pasa tang shan yon la yuwe mo wong la ne zuiwe So, Joe, can I say, when you're Pama Pinji, only a Pia Ingela?
1: Yes, sir.
2: Can they let you lay a way? Does she land it? Do you any? Consider only a puke any gala? Set it down to do you to all again.
1: Susie had chicken. I know.
2: Can't you add a larger down window?
1: Yes, sir. Lot touching a shoe.
2: Like you don't put them around that,

0: 한다니 비친키 추수 종이 딱다지
1: 까망에 생구르
2: 생겨나 보소 샴라다오니 까망에 생구년 주시고인 개용제 최딘다 대단 초기 지지 종이 당적 섬니 비친 도초신 총뒤토 롱아진기 최시 종합아 라다르 치리니 질로년도 자미 숨주 송을로 리브가 대단 중국 주인심바 지비 믹스 응응규로 지비 각지 투급 인비 로딘 규로 메바라 중국의 해주 인비 최딘 다 대단 차샤 공비 동외 런뷰 토 규티 뒤럽 사비 최딘 다 대단 레드인 기제 조 라다르 치니 레제 된비 탕 멍시 된동 최균 세와 현재 레동 제 제토 최딘 다 대단 차샤 뷰다 공비 용결 군대 단니 미마기 대단 추정 아르웨 토로 단디 대단 중국 조준 체제 템바 체급에 니시 나유시 중국 소주 단 뉴조 냠디 렌조 제제 죽솜니 到国别中国陆总所追给端场用炸七八坛端场聂家党主席查古西马铁空中党都呢列国查西帕月陆总所追给及列国主席给端场坛陆总所追给重西列国尼尔西给端场界陆可尔门新都托不得月可这年点呢这月端场却用聂帕月 各个的呢，团队给全家堂七个月前，在这六队姐姐冲着出土签约了。团队党各个一个团结度来说，什么堂？六队所主苦脚也不特别，那把军工投入些。面对中央行政武林局，女子月别三届点赞也听给你说了，听到的些些的他却念不起，给个的三家八点千年，协力党老面啥子说，昨年去共谈，群众给昨年录制了明年三届点赞也。 年少了冬天冬改变，人家端有不是。年底冲端不算，请把端给昨年拖，西边吃的正啊，规定千年。别个大别，老端冲端全部几十年前修起了东塘，老端冲端给在去查个大端有明年，查到当证明，人家给在去前南端的，老端冲端给苦肉上不端有不是。 前段密码是最看给你些光，杨贵人员送给这边都写的给，别人区别卡及用炸七八糖，三级鲶鱼拧巴糖，没得给鲶鱼刷送给七个拿住一不是。第六龙哥了，杨贵给人员送给这边都写的给，前段大写的七个别村，前段他给前节写给送就说不是什么糖，杨贵给人员写给雇主考古糖，杨贵给三级陈水直接写给端局端端了送给七个了得给七一不是。 接着就是你福建省前泉州重建的整个密码清看堂南安重建的密码清看给魏昌钦局给你所操别去世日本人别这句唐别接着贴着切不是魏怀仁堂陈大卫廖金芳说民宿了苏金接不堂魏清涛说民宿中阿别了蔡尊年罗松党到松柏给推个尊主给切不接不马些
3: 我接单，有那个详细加工给我国内大专刷机所给承接，是不是？承接给写不写？为华人刷机这边，为咱钦局给你刷错别，把那国跟社区多领域做呢，罗金堂查接局可不留加不堂，港做呢没说不刷机，你不说不谈，年纪那边可不留谈，找右边我国了，同桌的家当你说真你那怎么行吧？中国起码是给那么多，但不接。 再去投一不是，陈刚给魏华人刷给克律党港中年密写别南年刷南年卡端啥把点给切一不是。接着中年人就讲嘛，苏迪尔别给介绍利亚的年拉两把给查查一不是，苏迪尔别做前边几个忙不，你们这马给真这把，马里基也提及也门湖塞长这边偏边真的谈，苏迪尔别陆路局给创建了。 海面石墨线贴的偏边，真的敢与路线一不是？说的二人忙着可追追给利亚的哈里的阶级，那么他目的的两年的前瞻小鱼贴不扎切一不是？利亚的来做鱼，咱们连多农操经验查到多操鱼点给切一不是？有人们这个阶级中年人，罗森保罗操鱼前置边界从对托，俄罗斯了西街切学界，搞动车鱼，明多规定切一不谈，天南米格当开来切东出个咱们切一不谈，做俄罗斯马顿说来切工一不是？
2: 团队里有人们难知道，允许俄罗斯天天操别天天，有人们难知道，却江边天天听见俺搞动起不的，片面都专业的去写有些。这个那么错，听的刚刚年三九年就学着。
1: lotri la di ne choe lam ni ji
4: che ri la di ne se ju gui ji ji
1: di han ge choa tang
4: lu tun ge choa
1: di ji ge choa choe lam ro
5: Zastan Dembe, Singan Namaso, Kunkamsa, Tandakene, Sengu Supe, Lezendini, Penjong Lung Ting Yen Tilu, Purge Lung Tinki, Soe Lam Roshibe, Lezendi, Singan Namaso, Nalizenzo Yushukan, Lodi Yi,
6: Singalenge, Nalizenzo Yushukan, Jerai, Nanzu Lizendi, Risadawa Tan, Lakbe Ningungi, Chuzu Jungi Tang, Gamata, Chuzu Chuzu Chubeto, Lung Tin Tan, Tangnesi, Lakdo Kabartogi Ninche, Churi Jindi, Jige Tu, Ju Feng Yun Shibe Tone, Tuji Tu, Senna Tuji.
5: 生意那么错，俺这里在那做草药区的军事团地位，其实严峻许呢，过年给草药的得地摊偏不重视，稀土局顶不讲信誉。
4: 草药的蓝对面呢，第一季那话题扛得出，第二季那话预测，让他给草药冷不冷秋，草药冷热，过年给每次冬草药。 我去年平均农村年纪列过，覆盖农村给草原冷热里程，在那优秀。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이
1: 아지 아멘 남균에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턴도 더나치에 침도 캐나리아 닥다이캬 턴도 계치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지니 부카세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죽도와
0: 땅 안에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다 허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베 클리 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 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Tangurta.
4: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al d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e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a, what's Jab Chigi Bala?
2: Yazi Yazio, Nebuku Dinile Yagi. Yerub Kuludin so, Tangaran so, Sergio Tong Wimbada. 여러 수저 털어 탈비던 규디 체리다 튐보다 대단지기 좋아 개단지르다 기란지 신승에
0: 레세발라
2: 야지 야지 야 다들이 아무나가 그런서 클래식 못 뜸나 다그럽 시샤 먼저 뒤가 철아 마담치 장마야고 사도 용어도 게
0: 레세발라
2: 어어
5: 신부시도
2: 오네 제단님
5: 신부시도 철아 마담치 양치소 아
0: 레세 아무나
6: 俺最仁义的国族不谈，谈的那国族不，穷酸的国族的，孔县人把穷多当年，南下军队的，昔日出了名堂我堂，昔日给车店堂，点在了托南去吧，车当去路了，一路给孔县家过街，南国。三个男子说。
7: 我军图什么菜他人不随便呢？每次扛包地摊用完你西北些水要热，听着村里开着追钱班西边呢，那里忙不起，屯温宿舍里谁差别跟开穷我顶这钱不是？军图吹不穷些多呢？这边呢，旅客地摊里啊，偏不全部要的些，成功拿下了。
8: 那学长，但是从卡里银不一年来菜人不起嘛，缺不一呢？故事里啊，用是忙不起跑是罢了。
6: 谢谢。
7: 他听俺可的是那三么大官忙查接，吕布马拉忙不起给，听没特别。
6: 跟弟弟是通过要的送人端了，他的姐呢，就去马拉利亚哭不起我谈，跑家查见囊准新大利亚，特别给你们姐姐呢，全部白白的，叫买拉不穷了。当然先跑谈，吃了吧，吃不少就去往不南，严肃就没办法，团圆进步，两个结果又不得这些端。谢谢。
7: 因为呢，恰下边呢，长安女儿都怕我谈，老板都我能做，这一年的出息少，忙不三百节了，差那老给俺这的活得个呀，都是怕着我的送个端呢。
6: 谢谢。
7: 那什么他都没了呀，可是那汤。
6: 切不谈，当然是个你做家对呗？那我听的是穷姐姨呢，俺叔伯，俺看上了呀，天天给女眷钱不去，说我是松下。对这一对，感觉生个那不错姨呢。当然最，谢拉弟呢，菜汤菜南街边个就夹在其他菜南前面多了，一空些的团圆圆成个秀姨。
7: 那学长，
6: 送你吃下边呢，人汤吃在苦不甜的鸡肉前节，但是猪肉土破南老了呀，差忙不起，照顾鬼对着买呢。大伯手动了呀，俺们吃不赢呢，人口苦不甜的吃着着呀。
7: 是吧？了，
6: 对面呢，拆些拖着抓，他那一弄个男子，拧着他，脸色改变，那眼睛一年来穷死呗，人家盯着吃住，又不是这东西了。
7: 那学长，
6: 新年吃下边那个男子，留下的那家伙吃些，那日忙不起，穷了喂，人家要热了，他听着些团圆人不呀，谢了的缺呀，忙吃不赢呢，他个男子下家伙吃呀，他那些留下家吃那些，他个男子提了提团去，那只忙不起，别下下些水平呢，今年是过年他，拧个拆些呢，
7: 对面呢。
6: 准备那趟，当然是俺们就清白气象，当然就去给那什么呢？脂肪肝是是吧？了。顶这期，那是拉萨穷人吃完那里顶这期，龙岩去早晚吃着过一顿怎么办呢？当然就厕所里呢嘞，提了提顿去，人家说是顶这期一顿怎么办呢？人家就他写了去菜人里的。 了你玩都头难过给了
4: 学长这话了但黄龙跟你给家庭生意很给了呀写了确查不赢的故事里呀你用卡的语句学生不知道了
6: 谢谢
4: 了那下面了听给错了中色多节跌不赢了呀吕布偏多跟这语句我就去拿跟这多少罢了
6: 当然
4: 了那天啊唐不敌给他给但你过吕布其实还都足够多了就中色多不赢了你都你是这样的吕到我西北心就进来了没了这多给错给别个了王在马拉给你过车棚用地切结年菜就用把起给了他大把中色多把跌不赢了你过吕布七十多现在穷于不停这几只下
6: 那
4: 但你那天个推数没那么了托送给用事语言忙不起要是罢了
6: 谢谢了
4: 但你这应对怎么把中色多节学不赢了给他给长二一年的车子用不用为偏不多马赛一呢人们给谁帮忙他大多全部的人中色多把下不赢了今年年给年个的一年来穷的主义为马赛差个拿落给七忙差个捐的一年来谁图把偏到哈江给钱不用不停这几只多话了
6: 那是他的那绿了呀都不需要给别偏不赢了约不定的事下这一趟出席的不女为女儿都准备谁人忙差不赢的是吧了那男子是不能落去差给二姐点赞的人透露情节没忙不及他且拉不定这几家抓呀他他的那多的人满没有落到他提名的筹码怎么他三么拉索金杯谁的却难比呢过去了当那些长二一年来女儿都妈怕不定这几个就是电影的怎么呢谁的地大却差别接力啊给他给日不谈行绿了呀孙秀三给图呗偏不喜约不谈他特动于呢给国人做啊他七人入做啊借给偏不约不定这时下了他地铁里呢来你都你色松绿人穷看他给吧谢别心就大不赢呢你日什么家子的呢你说这样咱们用的大难比呢没给别女再觉得罢了
4: 是是是
6: 你家子你呢松牌铁都做啊你这个铁就电话了
4: 老王
6: 你们那个男子当然推荐的错误拿了两米开始一那个男子公路全部地上没比呢
4: 是吧
6: 但我不呢他给他们家陪啊你这个能去通爱约的罢了
4: 是是是
6: 第一那两个男子谁的一个村间切把电解呢他第七位年个的呢家子就呢捐个咱们用入东投票给你这个城市一年来让这特别有听这事下了
4: 老学长杨天天给做学习了也是生意那么脆的我你给别给中多呢苏泊尔偏不要的关节坑穷给杨别给这多钱书呢苏泊尔偏不来你不忙不有不听这起应该最透露下让那书也是罢了
6: 谢谢
4: 蒙脆给别给这多难解需要有马日你这应对天给你彻底谈推别昂年难归不来蒙脆早晚年难有病毒看意思呢我租给别给这样世界呢杨你不来偏不没多了你这应对地谈谈推别国内中色多半对别特别是地个难要过多了谈过地到最后这不归吧是罢了
6: 谢谢
4: 那今天给没事给您是什么策略给呢比给这确信越不赢呢给那个咱们三话不得干嘛接不起你人心人心用户当过不懂啊
6: 那
4: 一次不恰过不行了落出去演给监管堂起步当然先给主谋堂经营也不接给蒙脆给无助给不接谁接没容玩免被乐家人过越不停这几下
6: 那
4: 你不定为呢恰下不赢呢当然在军电堂就铁位谁的也不贵啊他这个以内的才能忙为谁的所确难不赢呢他全部没到了下年里年的明年吧当然先这一趟出席忙不比给今天有缺啊你也不愿意呢第一次不要给他给咱把他什么小伙说给谁进步这一趟下趟你要下光啊我嘛我不猜他心这所你要不得缺难的遥远的说那下
6: 那
4: 第一个人呢吕布尔策女给给准备特别是要学的这些了他能先给咱们用用去听忙不及不给这缺不来可离可离的呀给他给区队怎么一年第一个人家缺过不来不给这些了区队怎么用缺难也是没办第一空气的一年来团那不一呢给他一个故事里呀偏不要的时间送那下了
6: 嗯当然是下了送不得头的学比呢来卡谁让不他他能先我那多吧他零零八八里啊，开发奇怪这里下了，
4: 是罢了。
6: 他人家人呢，我那就什么啥对不对呢？我那给过个月呗，他没。我那给过个月不定这些没用吧？他给人卡不是拦截是罢了。给人给推荐的错也拿落了呀，他谁里了呀？拿过马枪狂了呀？我里呀，搞起你那松牌了呀？恩古奇怪是罢了。姐姐呢？人家我那多不热呀？没呢，身体锻炼的。他给人呀，可是那卡不是拦截，缺氧也送不得是罢了，是罢了。定这个有啊奇怪的，开心不起来下了。他定这一堆怎么呢？秃头秃眼说话他，女姐姐拿钱啥对白锻炼的，那肯都给过都不定这些。难怪他是罢了，你这难民那个男主人闺蜜去，他缺呀忙不去要
4: 是
6: 罢了，
4: 是吧？
6: 你这缺男在去让给留下来说给呀他的这个道理啊，我过去特别记得下。西部地头那徐斌那个男主没说说看他端过来的一年来开心记得下了。
4: 徐长，
6: 那个男主没嫌弃，谁接不通的怎么呢？伢人也给蒙吹给他马车吧是罢了，
4: 是罢了。
6: 伢感谢给 수수 럭고 된데다 그래서 수보야 정다 쉬부치유 칼라이네 뇽담스 두즈마야 수수 수보 깜버지 유비네라 야 모두 된데 나야기 된데 능수 동안라
4: 진짜
6: 나 먹고 방난 저정이 길루 캄타 초에 콤스 된데 다 듄난제 리티 나괴디 케심지 차주고 유다 케시 최버도 제 루메디오 초미나 뉴르토 난다디네 참샤 난제 잡아라 나 신균데 케랑게 근데 추고 유비네레 수보 캄타 튜메 난다디 균교 나야디 약부시 유비네 시샬라
4: 타나지 생각나면서 나면 카비르다 그런지 세 사주신 영류디 바텁주신 양년충시하는 신체 나란주 투단남북군도 체리단튠베 세주리아 르제 대신탕외 류심탄제 디기단튠베 처와 르규 민두이네레 수인

0: 세계 넘어서 참제 레디오 티링 기초에 남러시베 레젠디 슈잠다가 시기니 팅티 레젠 키 십시 챙근 난캠 부산 좀들라타 로산 남제라리 좀제타 이균 난캠 로줄라제리 탱게 내가 줄리제 센 넘버 뉴네 토치 슈규니라 넘어서 이네레 닌다 토심 좁다 구수 세단 용웨 민든 슈예 탱게 슈덴자고
1: 남랭게 슈덴자고

0: tinje ganya ta chi songurbal sui nele ta yine ngan chu ge de samnu shtang bi na bu di ta chi sem na lor ya tik tubya gnu bu chomre ti chele ge je ta nga ngone ti ta ta chi mu tu ri ya gyun kyun che tubya gnu bu di men du sle je jeng xin ge ta chi ge ju mar be wo di ne ta ti ng bu chu tan de so ye na gi lob chung chi ta jong chen chi ta thang ne xin gi la ta ju me se ya gi nam bu ti ge ne ng ki ran ge nga ka le khe gi se ya gi nyen da ti ni deng ge yue bu chi re dong a
1: 都是苏永对三八不过随给年的地样我能随给他随给谢谢是要给求其他中的话切上鞋子嘛是吧第一个样我能随给他图三比较几千那孤独的年代大家不得应不应不过有时候说一起没吧就能洗澡了一下的但团大姐起我一穷病的嗯当年原本没多想着然后我叫查下然后他听着没想的孙博得切听着刚才擦了
2: 也没能团队的前景拧不开的药水他那四岁退军搞不清啊给加拿大一年是脱不晓得当做仓库了的呀能穷起对三八那你几点的呀行不落呗生催堂给几点这些用个乐队三八不过第一呢他这个四岁给贴脱北给生康给他这点的呀两个月被给这下大日团嗯现在顿嘴贴的呀然后呢就你把图通经济拿着那学习两个呢随给他那么说呀请个学习的呀那随退军这个不过
1: 扛对单写笔给这次记的呀这团团贴上没穷心让他们给自己团队群群听这记的呀让他们听这单国呀卡着多让他们这记贴图个门都会实际上给他们听这记呢他们辅助牌给他们领去国的牌给主动完了现在给他们那么随意我们随这个老将给讲这些的国这是呢 我那个月是吧一年级我那是不住给爹堂不过的你要去哭呀不过的哈哈哈是一件节目秀清白头的给图片心看的来不及用眼月被蒙些头的呀我那是老将的呀最年前边呢狂喜蒙些的也呢不住最擦龙头的去切扎起给给我的
0: 인시브지도한 타잔시아단 광양주 다지 망부지 센 초브지르발 다디기 이십디게 이네지 아주 냠주 슈베낭 투 이네지 티게 참지 센 조베지는야 덴덴 김다 망부지 남자랑 그시 다기는니 내수 팀질 합이는 아주 김다 근제 쳐오제 근제 치제 딜레 유튜브 쳐오제 부울이야 심캄 김네 듄디 마튼 쳐오제르발 응 그시 부울이야 말리베 심캄 팀제 유비는 근제 치야 소토 쳐오제르발
1: 인제기
0: 다지 독시 망부지 유기리 딜리알 헹겔이야 다지 가나조 치레케베 어지 김장 롭수 테기 다지 도시소마베 당는 신기 시제 콩토베 낭튼 당부티나 당가는 송원에 저샤 저와메나 아지 테잠기 수수레 컨텔러브레 심팜스 로팜디 요마르바 제상은 주지 체레게베 지구팅제 메인바 보디 키랑게 보디 지단게 보지인바 당년 최고도 다 다가라지 인지민지 제순지 최고요 말이 지당시 보지 체도 드리네 고삼장 아주 김달 행계가 있네네 지 초보 정문다 도리야 아주 제지다 도리야 김지다 도리야 빙야다 도리야 도리야 참로 마지샤지 아니 근데 로브레다 보디 저와 토브시라 마주 제다 저와 고르스는 고르이네 저와 토마 잡치 소소이네지 보이네리 상마 다시 된다 카리이네 랭원이야 줍삽치야다 미신다게 되르라야다 카리이네 레퍼시다 좀버지 균 제메 팅제 최고야 그 디디 근데 로브레 저와 디 마상버치 통마이나 콜리아 된주라가 슈능신 안나주 대탄탄 된자 他那些心看体那里去专栏谈点吧胸肠不硬吧心上不硬吧听这些用对提出长路去让给中间切削的硬吧看不难糊涂他把同样做几部的呢几单个部级硬吧部的呢几诺亚月吧他们其他月吧部的呢给了你不其他月吧部的批准个部没不给你来给让给的当年起糊涂允许一切发生是吧接着我们做几听到我们的下边呢人一个部的几单个部级硬吧当年
1: 那姐，俺不会的，生看那了，店家个从那去用不赢呢？俺心里不会的，退工给他生看天给那团团压力呀，就弱点用不多啊。他上些天天吃的，你不听呢？俺能去动心，俺们给切别接的呀，给人给内陆送着那是困难些了。俺说，今朝一年是鸡蛋米大米，不如了呀，忘记种小钱是吧？这个。 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谢

0: 年纪给错啊点的呀，这娃可在穷多，养的心都开的穷多，那不咋的，这娃看这多，老穷个女小的看这多，可怜可怜苦心不，俺那给人家，这看用对人吧，不住做了呀，这边给那娃的也不给你的，而且眼神难给，这这娃眼神难给，刚才第一场不落，俺男的拿落了呀，统统给男的拿落了呀，三十七头的意思，生过这娃了。
1: 但是听这是老对我呢，不过的心看难了，怕动这块的，俺就送不得了下。俺最听三个不过差不多生难了呀，叫那路呀忙查些抗查别弄啊，才找伊呢。不过从一年来起，怕个代表俺呢擦龙洋牙的，俺能出去，可个的转过多。但听三不我呢吃下边的我呢，就隔来可不是实际下多了，就六千的、两千的，他起了个壮大的。아니 팀제 참모인 뒤에 하나 숙임달 행계에 보고서를 야직 탁바티클리리야마 체련 병안에 뢰체로한 복수소네 있는데 뒤중에 젠직 토니에 도와지 수수수수 섬시치아 이니시 수수수도 봐지 통제대야 이니시 잼제야 이니시 칸다르 뒤주 크세지 보디 초라 당추 안주인데 시그르 발 뒤주세디 안주지 배유기 가사 빌로 인바 차시네리 가사 팅사 배유기 빌로다 배미기 빌로 배주 유베 빌로다 배주 메베 빌로 슈동아 다 칸다르 양안주 빌로 제친제 코디 누부튜고여봐 다그능신 만한수 보고서 이내리 수수의 가위에 내겠나리 발동 레일리스트야디 하지않 계심시야 땅원에 차롱스야디는 지 네 갸탕배 나로리야 지 남산지 교제 통교딘지 말봐 대기는 말라송스르바탄다 말송기 진도능신 경교지 인두 만한수 보고지 인바 차샤는 디 체당 젠베 예수 예토니에게 보고디 인바 차샤는 대외경 다 링에살라 你不是意思就对，因此们去推把给去七对去补贴的呀，这个我是。可是推把谈的给做那个七对的原因呢？你七岁呢去先看不听你来去，做点不着去，对吧？落到钱不着去，听这钱也给蒙起了下。
0: 当然是，他西北的呢，做运动那些是旁边谈点零的苦有去，所以经常六岁那老了呀，他去补贴，给他预备拉着几的呀，西北的苦有的呀，其他全部是，补贴培训级的呀，使用起土边的。没有压血的人，不过的，这我压的，我也背不着钱，错一年的记不着钱。顶这几三天的呀，我是学不赢的，去出一点呗，领家点呗，旁边的经常可有的呢，俺那可有压血的日段了。俺做金大水银不赢的，作为出个暖秀堂、新车堂、南新北街、苏苏人年轻，作为出个罗盘动作，不过的锻炼下的，俺就刚做些学马的的了，一年那我哪些毛病脱呢？俺那
1: 件
0: 居住顶这几秋段。马赛别的团员人被拿落了呀，俺做没干吧呀，所以要进新车堂，顶着新车越不赢不赢那嘞，赢不过赢那嘞，所以给进所以要断别热的，不过也怕热断钱，俺的官忙不急，菜查不停这赢不赢那嘞，赢不过我那输不赢呢，年休请不急了呀，吃着断了，加上俺最紧张的苦有的退不越不赢呢，俺的不过的新看的赢那嘞，听家子赢一些了，再为给进过了新别不谈，俺的所以给新看的个唐林前辈金山去，可有听这句语文呢？不住做茶龙去，青龙月菜的呀，开的就被丁秀继续的印象深。
1: 当然是啊，他听这许多个吧，我呢俺做唐代金山那罗了也不错，新看听的呀，那段团形语文呢，俺那最近几年起起来改变，但是若干的唐林出过是，但俺说金大忙起为什么那了？这不过的新看听的呀，那段团形是对第五菜呀，那段起的呀，这个月是吧？同样道理呀，但是。许多路群体做，但是一目不大，深不透明。那是同样的，俺做推广，所谓脱了呀，抢不破能行，生产的嘞，抢不破不起的呀，自己。么多体育呢，工具体的呀，那都拉不起嘛，是吧？加上伊呢，俺那最近几年子养大白俺呢，不的，起来开白几肉上活了呀，不的，体外也白脱了呀，体外了呀，俺去锻炼起过去。体内呀，推广，但是生产体的呀，体上给那段全部没变呢，俺那最近大连给个我呢，即근데 러브랭 은규진부터내부대냠시치아이내시동심냠기치아이내시구류디파글레부용야이내시클리클리야부대심소야리야나난조수수뉴부된고것이간다리야다지니주디근데 러브랭약배초리야주야리야나난조김달행기기인지민지랭이그뉴부된고것이라랍제기행기소람기내고여시간다리야부주티나다지수수하디베니둔티리야지로법침표미대토야 카디에 쪽 토비아기 돕슈티 만난주 김달 행기기 겸네 제고 후열이 섬섬도
0: 다장지 이거는 수요디 생디기네 쪽지외 튀리야 레소 남랭기네 디센스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바로 동주로 치시락 잠심바티 투총발에 갸자주구당 정중계 발유 생각나게 다루 표기 제소 닝접사시기 명의 고로 동주로 시젠도 동주 제자 샴나 티고르기 난도이 십자 뺀줄라네 렌게 서로 모르는그리
1: 예자라 사고에 바로 표랑 좀 피게 규주 의원 생각에 시도 총화를 시냐 제로 니동 자매 니슈 저루로 편종기 제소 카 당부 당니버 숨바치 닝접사시기 명의 고로 동주로 시 지동 동주 제시 진짜 개배체 숨지 소진님 바라 림지 겸나 제소 닝접사지 티 뉴슈 쯔줄하 체네 칠종 의보로 고로 통주로 조직 심바라 구디토 비읍시 시도 정화라시나 제소 닝접사지 소 제주르 구디 동외 시주키 대교로고 로디토 정용기 지소 제소 시종 동보로 투총벌레 야제 숨탕 정정 촉파라와티 개용기 천용 추제리 야제창 니사 숨키 토와탕 파르제 개용기 앙 숨바라 리비읍시 대낭 제창 인기 천배 제소 시종 동보로 투총벌레 야제 시탕 정정 니파라와티 개용기 천용 추제리 야제창 아이 토와입시 제창 인기 천배 랑고르키 리탕 Tindong yu qie ri ki si zong tongboro par zi ti ge yong ki qianyum qu zi li jiajie chang juok som tang chang chung jie tang jiajie chang nga tang chang chung dun su su ro to yu bi jiong yong ki zi ju xi qin dian bi yong ang par wara de gyur qie bi gu shu kye jin si tu gyur yu bi Sae rige ge dun kong si rin pen jiong mang ju ka ju ki ju ba mi ting ti jir gu tang gu dong jian zi qie xia xiam la ti gor ki nang tun xip zi dan zin chung chub la ne ting jie co o zhen ning shi
0: 니트 사고 바라 망주 케드 표정 규준에 시도 총화식나 탈료 예등 공생리 변종 망주 케드기 투대 님주 팅 책동 두께 조주리 주 버프르 체디 투 총벌에 야적 구당 정중 뒤 바로와타 주바 미팅 티 주구당 고동 기진 제바티 투 총벌에 야적 듄탕 정중 시 바로 요바타 원소 준 예동 두께 기진 제유 하사 공가라 기진 남당 투 투대 님주 팅 책동 니제 십주 십시 버프르 제바티 투 총벌에 야적 구당 정중 구 바로와타 주변 미팅 지정아 당 고동 기진 제바티 투총발레 야자 촉당 정중 숨파르유 생글랜지 교진이 링사투 장람키 주변 미팅 지자당 좁게라 기진 제자 샴라 디고르기 난던 시자 뺀줄라네 렌게 초로 모드넹그리
1: 진대 주베 체게 님 제로 니동 야메 뉴슈 저주르 다주 투진 당 기린 공승 링키 장람 긴디리 된 푸숨 초병앙 죽대신 투진이 링 사투 장람키 림지 겸나 주변 미팅 티 야탕 접제 타 긴제 제베티 투송벌레 야지 주변 탕 정중 촉지 바로 옆시 대낭 하사 법종네 진대 주변 최진인 주변 미팅 티직 탕 개동 앞지 긴제 제베타 실링 법종네 진대 주변 최뒤인 주변 미팅 티뒤 긴제 제베타 대외 법조 최제니 키 년지로 주변 긴제 제제 로유 기생도 사바 대 옆시 생리게 남자 바로 웰링디 껌니벼 닝치르 베샤 샴나 티고르키 난드이 시브 덴진 촌주 블라네 티게소 어드 닝시
0: 첸제기 튼진조로 장토기 사도르 뉴바지 로주기 계급기 긴감시베기 토사조바라 니티 제바 제바 주된 조르 제베 남자 바로 웰링디 껌니바 니티 편종기 계급기 긴감시베기 토사도 베링디 표랑경종기 닝제 총결 투 니르샤 껍디 링디니 표랑경종 미만시종기 존이라 나와타 중국 체리카 소베 토강기 심주소타 중국 코리우 체리 심주 강소 참바디에기 니르겐 쿠르와식 인신 대미유니 시진핑기 깽감시베기 삼로 랑린 띵섭다로와타 지접수지 시진핑기 변종기 레드윈 꼬르기 좁든 개진타 튜럽사르베 땅기 표정 제주 균용내 등교체바 콜라시비 냄시 균도래 총외 응유기 전롱라 시축바 사두 깽감 딘자 종경타 체릭단 튜베 내중연고당 용동 자공 등주로 주용소기 응유 주식 개진라 미디 편종기 긴감시배 조경기 중재 제시를 냠도 증바타 사두 긴감 송경탄 인간응고기 춘순기 탭주타 제덤 냠도 최와 계급기 긴감시배기 토사족준기 락리 텁람 냠도 추십제유 사르쿠베 시도 제발싱나 링디토도 중국체리칸기 院士 소비토강기 촉두체리 독십심주 루가 탱니베 로베 여탄동기 조두년슈나 소비토강기 긴감 송경기 퇴닌 개진타 초비 체리 독식 택 니베 쿠리우 초규르 테기 응위진 사르바 대신 듀럽 사르베오 초비 토간기

0: 이
1: 예자라 사고바라 랑종종 롭스팅이 시도 총알시나 랑종기 제로 니동자면 니슈쟁을 로타 제로 니동자면 니슈저루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메 로비온기 카섭 톱단라 시피르 땡비타 멍의 시진 괴벨레튼 리그룹 심바티 토니 랑종기 제로 니동자면 니슈쟁을 로타 제로 니동자면 니슈저루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마라 로비온기 카섭 괴벨레튼 초용니 비고속바 증기 유지 시도 총괄하시나 뒤에 딘비 실송 CGT 팀콤 편의 힘비 팅아 이자탄 가수비 김장탄 총습기 마대 초의 기능 김장키 닌칸은 루키 톨롭 규미 롭차라 주미키 롭친 로마라 협의부터 테레 롭옌탄 니강키 종의 비립키 종의 제 자자 동주 마세 다동 초의 가습경 주주인 부시 가서 멍의티 랑종종탄 세구탄 총기를 종탄 취제 림숨 노르시 기념 토긴 쿠르규인 부시 동지 개발하시나 롭롯 디레 Rangkyo Chorimpa Teke Norsiyi Ki Sichu Ki Khasa Mungu Tomboro Goroti Gedong Gege Gubju Khosum La Tungkyu Yimba Ti Chongyong Ki Tenghe Yigza Tang Ka Suibye Kimzang Tang Chongsip Ki Ma De Chowye Genin Ki Kimzang Ki Lopchen Loma Chichik Tang Dundong Nige Chukjur Ni La Pen To Yung Pashi Tenang Chong Chi Tolupto Lopchara Rumi Yimbe Loma Chichik Tang Jigdong Chukje Gubju Khopsi La Rokram Ki Mungu Goroti Chokdong Gege Chukjur Ge Laksam Chukju Tang Chong Nang Gui Ki Tolupto Lopchara Rumi Ki Loma Ngadong Ngapje Chukjur Ge La Rokram Mungu Goroti Nyedong Gyami Nyushu Zenga Laksam Chukju Yimbashi Senriye Pyoge Ruga Diri Geyong Ki Chaga Ang Tangbo Topsha Siamla Ti Gor Ki Nang Dun Shibja Danzin Lungchub La Neting Ge Cho Ngozhu Nengshi
0: Nitu, Nidong Zeru Le, Zhongkui Xingbe Lule Tujin Ki Chongzui Lushie Zendur Chimui Teduru Ningxia Yongning Zong, Minning Chongde Tu Jukjixia Sargubi Sido Chebar Xingna, Nangso Tang, Shandong, Jiangxi, Zhejiang, Penchongso Xingjin Tang Rangkyong Zong Tedo Chonggiri Junne Yongwe Xirim Ki Tumi Ruga Nishu Zeji Ki Lushie Zendur Chexing Pyoji Zhenshu Ruga Basi Yinbe Loga Chonggiri Gyaza Zong Ngarab Chongde Lagang Chongzui Xing Chokbe Tumi Ruga Ki Chabdun Chebe Gajuk Kuiwe Ongur La Chaka Ang Tangpo Topsha Zhendur Chenpu Che Yutu, Loga Chonggiri Tang Gyaza Zong Rinpa Niji Xingle Tang Chongsip Dizhen Ki, Todong Yarza Gungpu Tang, Kenten Xingze, Dargaso Pyoji Kenten Xingle Tunze, Jigdu To Jamdi, Kangchong Sadu Yujong Ki Zeba Tang, Rinne Yogor Ki Nimgiru Cho Yongne Ngunpar Chesha. Sengalengi, Nidong Zedru Li Pyoji Chushu Genshu, Wogen Menju Chachu Lhasar Begu Chukxia, Xiamla Tigor Ki Nangdun Shibra, Bianchur Lanne Lengge Chorong, Mordu Nengri.
1: Nidu. 记录你东家们女士资助了培育区区区根据文革面具家具别国促别结果提培养教授民望民康能图错业务室听的结果呢写的成绩的人部总会堂总思想期别国促行让教授确定的当无论堂让教授家长马尔贝错别家教过即便这些忙不堂念头别国堂让教授民望民康期逐渐苦了形式
2: 三个月西道琼瓦的时呢他留到我顶巴了人部总体重队来顿入嘎卡奇内体体西的重结图驱逐根学文根面具结构组不是听的结果即便若有了七家二位七路当年中用几十个团重结的顿体总堂区堂重结的顿具团系来切不堂马的错金林堂乌洛文国德西切林推仓所刚爱月别推仓了总内托秋内
1: 其他他们持续根据内部操作假设小组团查给组织新所动的所起当局协助切不是许多重要的是呢听的切归托毕竟继续天明港堂四川罗金华西卡内明港卡马马孔苏里罗钦卡内明港所面具这些居国以面推民的女婿责批请阿培的用来切定当局来推毕竟也不是 함올하즈 전종규 내급 고자 주리샤 샘르 대고르 키난도 시브 덴진 흥주 라네 대께서 모르는시
0: 함올하즈 전종규 서브토의 최제 뒤마르 차바타 강양양 파바소 기김베 숑람타 검주 람라 강자 대비 덴자기 년가 중 전부 여바리 여거로의 덴자라 계속 용치 함올하즈 전종규 기 니동 제주르 더지웨 최주군이네 송디 내급 고제 규인 고치웨 퇴주 샴키 군도라 신네 땡게 제주리샤 제종 규 내급 고지기린 랑고르단 주바 수양 랑가라 제종 규투 규메 조과탄 요거로와 단 요거를 내든 관계 내들이 규베 되지 외점 규지 제규되샤

0: 마도 아들아 다다 살아 디나 살로카요 다 디나 살로카요 저서 너께 카딘 살아 때 살로로 달아도 어 디나 살로타 이제 다 돌아 딘탱 다리 다 돌아 바포 돌아 딘탱 아 먼저 디나 요 저도 된 정도로 아
1: 정도야
0: 어 정도다 어 저도 저래서나 下着就休息呢一把是一把是一把呀说都着就休息呢原把是原把是原把呀说一把呀说原把呀说

0: 아쇼다 다 선로 다르기
1: 아라라라
0: 데 선로도 당 차비 갑슬라 다 차나 차르서 다시 또 동조 그래
1: 다시 또 동
0: 선로도 그 내던데 가레세나 다 총만한다 조 동차티 아 저게 총만다는 다 느끼라요 파 니사 배송도를 다 선로 오졌다 다 넘어도 절로 앞에 순노위 다이 뒤세라 어 돌아라나 신정소서 다 드래곤 건조 그 주티 다 드랜 거 조저데 저게 난 가라다 제도 가가시 차산 산던로 와 효도 진로도 다다 만나죠. 다가
1: 진짜 저 시민들. 어,
0: 다시 면도 효려.
1: 야야야.
0: 더더 진로도 당서도 더 살아 더 다시 조동도 계속 저래.
1: 아,
0: 다시 조동도 지르세나.

0: 康靖犀利切居，
1: 康靖犀利切居。
0: 店内过年给拍给定色别人来了，龙柱切出了。
1: 店内过年给拍给我才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西南区人类茶几面的汤，日记开别，拍给西里两位，康中西里七军西边的餐饮。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
2: 在某领域观看上，谈到领域的三个区别，立场的呢，票价龙城内股的区别，康庄西里七品区别立场的是，俺立场的总结他做更是坚持专业。虽然那么错，前面这边雄鹿票的他呢，陆局人不上一不他，陆局的团员人们呐，夹岸呢他用为这边雄鹿的票的开往人群去。军警他，他比抗日当年，他这日兄弟呢，拍给开区点别，日别雄鹿西路教育不马色，日兄弟拍给人脸吹土，脸破开钱送与不他，日兄弟呢，拍给水军人脸吹给，南点日雄了单位，明德不教育。空里在哪里啊？拍给前面日不天给开哇，平江路之前面日雄路里，拍日不参加给给人切莫哇。跟我们电子拉呢，前面这边雄鹿，通马其他前呢，夹下了桃花糖，提夹下鱼头，配给其他青蛙。提醒日兄弟，通马配了其他狗吃手过了呀，我就拿出皮。那听爹来在哪里呀？跟我们电子拉呢，没退钱呢。拍给开往人群去，前面电区拍了狗吃糖，前面逛街的电区怎么去？前面这边的行，拍给开去电边这边雄鹿西了狗吃，手过我就能给一边。听见呢，在那一宿。想你啊，这帮男同学的生日呢？
3: 那第几年啊？你拍给老早给他全部，我礼拜六空中是吧？我礼拜六提，你记录这段下面，电视听送了，给我了。第六日呢？生不牛头，过不的，差得不是吧？马上就来塞嘛，给继续给，那都什么感觉？努力啊，生不牛头，过嘛？我的差得不就电脑努力啊？他包括前年给。查三数的钱，前年钱是早些不得。我电脑老了，根本没给查到钱。电脑老了啊，各地都在那查账就记自己给查账了啊，你就记钱。电脑老了啊，你老么人呢？接到我家子，顶着对要是多啊，顶着对钱。那前年的芒果姐姐，你怎么大些大了？他前年钱过中国了。哦，都是姐姐，他不给写着做，不给写着做也得那生不牛头，到底开钱不下去了。那我都怎么了？前年钱过中国是不来了。但我礼拜写了给中部。西街中部西南路给松柏区局生意的设计，我弄点些了噻。但你别个老早拆迁下来，第我弄点些了，但他空了噻。可能欧洲了，我礼拜写了的。他空给中部设计就在那设，我弄点些了。空以那你突然就这边拿了呀？中间你公路交界了呀？加个了赔，公路交界加个赔些，加个了路就对人家了，路就难些。他地拿了呀？扎达、策马达，你做东岸的。一个老庄那家他，讲不他的亲戚，那公路从上海来了，那漂亮做七百多啊，漂亮七六百钱，那前面熊芒果节的，那便宜的久了。第二在那电脑老早的开始叫了，什么什么，本地出来的，什么南面的当日地的久了要么吧，包括个电影也久了。第明白，那路边写了就那白白这白，那么这个干啥子呢？路边缺角的这白，南面的写不得。日地的价值这吧，什么大把事呢？顶着个熊芒果节，熊出大钱。就那阵，你就丢那段空间。但咱们的比如说，做不起来吃些的。他玩儿多空间，你咱们熊，可能给丢不卡起些，就那阵丢下，他统计有的。那熊人吧，天干给丢不卡起了吧？这个芒果节的熊大在这边的，那丢不他不起来，他不起来吃的啊。哦，可对了，他今年里养养给养给熊大大家，你电脑里电视大大嘛，对不对？数据给直接不他不起来吃了的。光看吧，你讲那个咋的？在兄弟刚落了，吃不消吃是吧？哦，但可能今年可能给芒果地界，就是第二年给你，高边子的什么生意的，其他个九边兄弟个咋全部收拾？热带电脑落了，像数据绝对在地切过是吧？也要做呀。哦，顶着这兄弟们芒果地里学的在， 아니 정말 흉망부 시라차부터 비리야 대자 마세 공개 아니 코라 정의게 아니 정말 남이 간에 남시 어 땡주 뒷잠부터 정말 남이 간에 남시 뒤 땡주 뒤 배지 비미 정말 땡주 잠바 다슝 제버릴 때 이해하잖아 남이 제버질 와 제버 잠바 다 토마티 제버 제버 잠 이야기 토마티 남이 간에 남시 제제 어 다 공기 아니 로빈 어 진내 슝 잠 니네 이나 조치와대 로자와 체제 아니 슝망고시 규르 대자 마세 아니 공게 체지는 거다 성불이 앞에 제 아니 성비베디 처음에 증교치야디 로마 망고 야 콘리아 급디도 전에 다 로마 망고 시우지 로마 치니자 유 급디도 다 파가장한데 로마 치 니자 유어스도 동자지도 라스네 쇼 망고 쇼 친제 다 디도 전에 개부시라 쳐버다 다 디도 전에 콩게 치도 전에 조 로베 최저 그 룩 조르대 최저 룩 야하게 안데 벤데 추라게 로멜로머와 규베마 케브침부지리 딜루 조르든 거 예스고레 더 조체 아니 남든 간에 참아 남위디 죽침부 채는 거레 덴주 저버디에 남위 저버와 남위기 체녀디 죽침부 유자 딘데르지리 다 벼랑 게 딘데기 야믹세기 체주 딘데 다다가 차요마 나 디제소 가라스나 콘리아 몬론데 시럽기 로멈 망고체 디나로네 아니 샹충룸바 로주 중에 스니 디케바침부 공개 안 때문에 된지 직접이야. 근데 처음에 저거 충분히 있었어. 다디 배진 단도 통해서 매우 잘. 다디래 개체 지금 상주는배 로마 잡아치기 생기했어. 다디 개발침 부수로와 잡아치기 생기. 공 아니 중대디 있는 제로 지금 야당 주민군의 지금 야당 조직력을 발을 발이야. 뒤로 죽지네 중립으로와. 다공 처음에 신도 개발체제 아니 차별 처음에 아니 남녀기 제바다. 남의 잡았으니 진짜 디간에 하바도 세두 이기면 세세 다디 개버지단 두버지 니스 세두 이기면 세 개두니 디자제 아니 디나로리아다 벼랑기 네 개주된 배테마 야 개가다 민자야 조 중대가 디든 도다 제불 두우르와 제데다 벼랑기 로다 참바다다 그 토론사우르제 망고 집에주 싫었다나 나이선 그 뒤젠 거야 뒤저스에 와 디네 제불다 알아서 담 뒤저 뒤저스 제불아 뒤저스에 와다 슝딩겔 대제 아니 잡아치기 쓴게 흉대제 흉뒤저쇠도 잡다 뒤슝 뒤젠 저기에서 거에 아니 대자마세 아니 공개 벽 롭소스 용리 앞에 뒤 눕지 치다다 진짜 거에다 근지 돌에 슈기 싫어 충동아 단대 전에 뵙대 롭소스 이거 계제 싫어 지르샤 가인스나 뒤제 롭디 쇠도 벼랑게 아니 롭디 롭시지 잡으러 와 벼나로 믹스에게 계주했다 벼미 랑기 급디 뒤고 로단 참바 아니 참에 개가 개주랑 태가 뜨드잖아 카보시라요리 다 소소 디나로 뒤제 뒤제스 리젠 리젠체 베는 알아도 탄다 카도 가마 김남샤다 아 시투 김남샤다 도보 문쟁 김남샤 일로 어딘 스차야디다 도마 어딘네 딘제스 다르치네 차
4: 배샤샤네 아 디샤 테니로 누브지신이 열바 로젠이에게 로마초이나 진저 카고제 딘두기 로소 치단 잡다 점링기 딘 진저 카고제 아 딘두 딘두기 로소 치단 잡아 별량 아부시라리 별량 가라선 잡치기 생기 쇠되제 진저 카고제 아니 로뇨 디게 파주 아니 딘사진 다세스와 다세 담스 딘사 탄도부터 마냠제 열바 디게게 탐자와 아니 켈리 송루다 디게 땡게제 아니 체메나로리 안 초와데야다 칠레고다다 태규다다다 아니 쪼바치도 전에 쪼바치냐디 아니 참망기 길이 야란제 아니 우스 야란제 안 토마 아니 켈린체 아니 샨 쿠두슈 디게 당선제 디게 데 지든자 매양게 리치로부 디단디체 아니 디네 아니 고조제 아니 쫄린체 고조야 어때든 저 사투체 타나 바샤니 디나로리 켐도 당시다 고야게 다제든 저에 체메 아니 다마조 제시 켜버마조 더스년제 아니 김제 치단도 코르숨 코르단도 어때든 저 강글로 사투시라 좀 버리다 뉴그르디 참아라나로레 다마르 된주 요르데 펠레베 지규스제다 디네 손제다 탄다부돌이야 강글로 아니 켐도 단다 딱세고단도 돈 된주차 마냠시야 되고 고주 디네 좀 뒤차 뒤차세고 민디에 된제스레 뒤네 수르도 되버스니지 가르 되브레스나 디딘 도단 제베 아니 낭되디게 주뒤 아니 차스스네 수르도 되베차 나간저 차로 소유하고 있는 김네 차바스 전에 김네 김매발이야 술도 좀 먹어서 걸어와 차바 차바스 나간저 어디네 시리 이거에 비비죠 담을 다 뒤젤로 쓰여도 뒤젤로 쓰여도 진젤로 쓰여도 아니 처음에 다제 되게 땡기지 딘데스 전에 다 처음에 디치도 전에

0: 제부 숙청부 쇼되제다 참아 잠마세 안 참에 아니 대제 중심다 로지 버게야다 참아 잠마 임베 중심 강을 로지 지로와 대제 강을 로리아 군디 숙청부 쇼촌도와 진내 참아 고랑기 숙로 디게 대제 쇼죠 다 참에 지부세 고르조지 카라스는 중심다 로지 지야다 다시 탑시 있다 진내 고랑 숙로 자지 니네 숙 근데 지내리 로정치야 다시 다시 털렁지. 뒤 공도 참아딩 하나도 낭발 단도 배주던 거리 한 70배 공도 당고 뛰어야 보라 70배 흉로 뛰게야 다시 제야 당 대 심주치야 당 내 펜주 졸렌체 대 생계 생로 가야 당 딘데기 탑시 나로네 중교지로 와 70배 나로 토마 중도 전에 고란주 흉로 뛰게야 공기 체다 다 딘데기 집에 좁아 망고지네 참아 고주 뒤네 펜주 좁아 체야 당 섬시 체야 당 딘데네 고주 교지 전에 다티 탄다 남고상계 배배주도 남고 팬도인 걸 잡아치기 생기한다 어다 여기 테마티나로리아 다베조야리아 스타트 정신 된베다 정말 먹고지 제도와 대진체 다디 치수 코랑기 로마에 아니 게라젠지기 아니 리베싱지 게스 장나버 준지 싱글 스톱에 아니 리베싱지 게스 디게 강로 테마를 캐브시다 코나나 카지게 있는 제메 덴주에 제베요리 도스제니 다디 Tsemati peke shiu chungduwa. Ta dine jie mutu jie tsemati peke zhoya liya nkaresana shukin chenpu tuyongen ki kiawa chik saki bintida, kunga jenze. Jilu turub chukjibane ta chungibane choksum kisunda shikirwa. Dina lo liya ta saki bintida di. Kunga toma ina ane gabdi duzane gyaga ki kaji benji shaki shiri poyotu peba ta jie jie ane kunga zane tsema. 콘다 콩기 아니 콜도도 벤지다 같이 도이 벤주 테마 캐브시라 어 콘주 콘나베잖아 테마 아니 센 센제이나 아니 테마를 캐브시오죠 아니 사기 벤지다게 아니 급디두잖아 갸기 테메 아니 디디운 도단제베 아니 닝부 지베 아니 덴주 테마지 디스니 게라젠 제로다 테마지 베텔 어 리베텔 당 디장제 고라장이 끼운데 제버제요 와다 디 제제이나 아니 와란주 펠리아 다 테메 덴주 개치시시 거다디 미세기 개주입에 야 다디 공기급도 되는 년자디 가서 년자가 받는데 가서가 겹제 아니 겨가래 겹제 겨가기 아니 겨봐 무디베 치르베 딘데기 겨봐 가시 쪼가 요제 무디부 초지가 오스니 청아 별이야 근데 쪼가 요제 나 쪼베 루규동아 루규제제 사기벤드다다 쪼 초지가 오팜 어 딘데 제브레스기 아니 사기벤드다기 아니 리디디제 아니 디 뭐로 사게 사뱅 뭐로 아니 우유 버지 베스팅 기사 디 인참을 캐버시라 차셔다 공기 제베 참 남제기 제바 남시아 지즈스니다 지디기 남시아 지부투바스니 딘데기 텐지세 아니 공기 로마야 군기 진진베게 아니 참에 이지 같이 제샤 다디네 제소 아니 디 로마이나 냐병 공기 베스 참말이야 아니 깨다 침부시라 좀 냐병 급지링 아니야다 참만 냐로 두센데 Tadi tsema mikseki kyabashi chacha. Ani ta di jeli ya jirendawa shunmo zhuy. Tiya nyabiyong zane tsema semirta. Jirendawa shunmo zhuy di kyabashi mbajirwa. Jirendawa shunmo zhuy ki nyabiyong zane nyabiyong gunga baya lamal denje ina tsema kyabashi mbajirwa chacha. O ta tindas chani sage tsema kyaba. Jigzhu nidu ki chunjia ina tsemae rikbae kaaliya rikdiir zoor chebe tsemae ane chenyan dinde shukchimbu shiorar chiratara ane labartu rikdiir dipeoge ane tsemae gyagaagi tsemae shunglu chedri daanyan minrawe kyechwe mangu denpa dinde jigi tsemae denju chimbu shio dadi sakya le tsemae tarzu che
1: Shiriki nishu, dine char. Lojuki chepkyu, dine shul. Senda.
2: Anzu mebzuwe dusle na jang alanzu rinne ki yakya tanga barwa. Nga singyo, rinne singyen di. Nga bar tu su lindu gane, lemba da chepkyu dunga. Miri rinne ki rinne juriya di haja che kya chewa si rinxia si.
3: Ramana dojo inanda, nga tu guba di linki sa lepo ki zhong inanda da. Zhong te su susu nolo me, mina mambu chindu. Sanchin du mu dang, sada ni gagi nang ni di di zi shidur chewa yin. Kume di ni gagi nang ni ngi, dang ni kep di ki chuzok ki kye chung dang, chulu dang, rini dang, penjor dang da, ni zu mambu chi chong gandu. Miri di ni gagi, rikni ki musi ki chechu chi yang chong gandu.
4: Peogi tanda nga rang zi mang zhu ki gyuzi ki shabu di, peogi rikni ne, diya wu zi ni, di lu gyu di ring ta zhu zi. Masi ka tanda nga rang zi xie shabu di.

0: 하장 푸송 속고 더디 로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더욕 링데디 카라에서니 규진 구때 노규진 구 임바 푸송 속고 임비다 디 땡큐
1: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자 인라 디니 시리 기닝 주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치
2: 아니 대제리야 아니 참아 딜레슈셔디 모디제 타야디 가졌으나 지종가바 로산 잡아 다 길로베 쇠되고 로산 잡에 이나 아니 제전도와 대진 사게케바 제전도와 때 제전도와 땅 로자와 퇴산 겐젠 소바 케주 망부 땡제 이나 참아 주벌이야 케브시라 난제 아니 디딘 도단 제베 튼다 망골이야 아니 고랑기 제바 타르진 부제제 아니 공전이게 체메 지든 지든 더블이야 아니 디든 레주베 고트니 얘기면 세사 딘데 덴주세요 다 덴주디 전부 뭐 딘데 게 말되고 슈긴 쳐보시라다 디든 주베 고트니 얘기면 세스 대자 맛에 아니 계접지 신지세 봐 제로무 지기 숨바 차베 아니 세메 제잔 세모사 딘 제잔 제모사 딘데 제도 딘데 제제다 급디도 전에 제로무 지기 디나로 롭딘디 세말이야 아니 길로베 슈긴 쳔부 카레스나 참어지 버디 덴지르고 지고만 이봐 낭지고 지야 이봐 딘데지기 아니 덴비난지 아니 길로벌이야 아니 대체년 지야리야 아니 고바친부 이어보다 아니 지수 길로벨 나로리야 슝진 가병에 나로리야 주제 아니 높정 지야리야 아니 덴비난도 참어지고 디 개신부시라 지 이봐 제대 고 덴지르고 잠지 무쇼 낭지르고 야 팬도 이어 무쇼 조치외 낭 tūmōmōng yīnbē rīnē tīndē chīk tsīgīm dōwa hō tīndzī rīgbō rā tōngbō chī rīgbō nē tār nāngbō sāngyē bē tīdū jānā kō nāng rīgbō lōb chōng chīyā tā sāmshī chīyā tīndē yīmbō chē tīndē chī rē tē lē nāng rīgbō bē tī tsō rīgbō bē tīndē rā chī tsīgō mā rē rē tē lē yā tī kō gyū rīm tī nā lō tī yuwa rē khā yī sī nā kia gā kī tsēmā bē nē bē ndē chū kī chā bē tsēmā nām rī nā lō lī shē tū zā nē tsēmā rū bē lī wū sī lō gā shē rō tsēmā rū bē lī wū tī nā lō lī yā nē tsēmā gū tū nā lō tsēmā rū bē lī wū sī mī sē yuwa mā rē tsēmā rū bē lī wū tī nā lō shā kī tū bā tī tsēmē kī wū yīmbā chū yā rī bē chū yā nō tī nē chī rō wā tī nē kō tsū jē nē tā rō bā tāng tam chā kī mā tō bā yā nē lām tū bē nē tēn chū jī yīmbā ᱚᱛᱟ ᱡᱮᱨᱚᱢ ᱵᱩᱡᱤᱜᱮ ᱫᱤᱱ ᱱᱟᱞᱚ ᱥᱮᱢ ᱴᱩᱵᱮ ᱞᱩᱫᱟ ᱛᱤᱱᱡᱩᱞ ᱞᱮᱭᱟ ᱟᱱᱮ ᱤᱥᱤᱱ ᱱᱟᱡᱮ ᱟᱱ ᱥᱮᱢᱮ ᱛᱮᱱᱡᱩ ᱫᱤ ᱟᱱ ᱵᱮᱫᱤ ᱛᱟᱵᱟᱫᱟ ᱛᱟᱢᱡᱮ ᱡᱤᱵᱮ ᱟᱱᱮ ᱛᱩᱧᱤ ᱪᱮᱭᱟᱜᱮ ᱞᱟᱢᱫᱩᱭᱟ ᱜᱮ ᱛᱮᱱᱡᱩ ᱡᱤᱢᱵᱟ ᱚᱫᱤ ᱥᱩᱠᱪᱷᱟᱨ ᱡᱤᱢᱛᱟ ᱡᱟᱣᱟᱱᱮ ᱱᱟᱣᱡᱚ ᱢᱟᱨᱤᱛᱟ ᱥᱤᱢᱟᱨᱫᱮᱞᱮ ᱡᱚᱪᱷᱚᱣᱟ ᱫᱤ ᱛᱮᱱᱡᱤ ᱨᱤᱵᱚᱞ ᱥᱟᱣᱟ ᱛᱮᱱᱡᱤ ᱨᱤᱵᱚᱞ ᱥᱟᱠᱚ ᱛᱩᱢᱚᱜ ᱜᱤᱥᱤᱱᱮ ᱡᱮ ᱜᱟᱝᱞᱚᱜ ᱛᱩᱢᱚᱜ ᱨᱤᱵᱟ ᱪᱤᱛᱟ ᱨᱤᱱᱮᱠ ᱥᱩᱛᱟᱨ ᱪᱮᱞᱪᱮ ᱛᱩᱢᱚᱜ ᱚᱛᱟ ᱠᱤᱞᱩᱵᱮ ᱱᱟᱞᱚᱱᱮ ᱱᱟᱝᱡᱤ ᱵᱚᱫᱤ ᱤᱢᱵᱟ ᱛᱮ ᱡᱩᱵᱡᱤ ᱫᱚ ᱠᱩᱝᱜᱤ ᱥᱩᱠᱪᱷᱟᱨ ᱪᱮᱱᱮ ᱟᱱᱫᱮᱭᱟ ᱛᱩᱧᱤ ᱪᱮᱭᱟ ᱫᱤ ᱥᱩᱠᱪᱷᱟᱨ ᱪᱤᱢᱟ ᱪᱮᱨᱛᱟ ᱱᱤᱭᱟ ᱵᱮᱫᱤᱧᱟ ᱢᱟ ᱫᱤᱧᱟ ᱱᱟᱝ ᱨᱩᱵᱩᱪᱮ ᱢᱟᱨᱤᱥ ᱪᱮ ᱫᱤᱱᱫᱮ ᱫᱚ ᱢᱟᱨᱤᱵᱚ ᱟᱱᱱᱟᱝ ᱵᱮᱠᱮᱵᱚ ᱛᱟ ᱯᱮᱱᱫᱮ ᱛᱟ ᱥᱮᱫᱟ ᱜᱮ ᱪᱮ ᱵᱚᱨᱣᱟ ᱛᱮᱱ ᱥᱩᱪᱟᱭᱱᱮ ᱛᱟ ᱛᱮ ᱪᱮᱵᱚᱠᱤᱱ ᱡᱮᱫᱮ ᱞᱮ ᱠᱚᱛᱮ ᱟᱱ ᱛᱟ ᱠᱚ ᱱᱮᱵᱚᱨ ᱛᱚ ᱢᱟᱥᱚᱱᱮ ᱛᱤᱞᱮ ᱛᱮᱭᱟ ᱜᱮ ᱥᱩᱠᱪᱷᱟᱨ ᱱᱟᱝ ᱨᱩᱵᱩᱪᱮ ᱛᱟ ᱱᱟᱝ ᱨᱩᱵᱩ ᱛᱟᱝ ᱛᱮᱱᱡᱤ ᱨᱩᱵᱩ ᱱᱤᱜᱟ ᱤᱢᱵᱟᱥ ᱫᱤ ᱪᱮᱨᱩᱢ ᱵᱩᱡᱤᱜᱮ ᱪᱮ ᱫᱚᱱᱟ ᱫᱤ ᱪᱮᱫᱩ ᱡᱟᱱᱟ ᱟᱱ ᱠᱤᱞᱩᱵᱮ ᱱᱟ ᱞᱚᱞᱤᱭᱟ ᱛᱟ ᱠᱤᱞᱩᱵᱮ ᱠᱮᱵᱟᱨ ᱡᱤᱢᱡᱩᱝ ᱜᱮ ᱛᱟ ᱛᱮᱭᱟ ᱟᱱᱮ ᱱᱚᱢᱱᱤ ᱪᱮᱭᱟ ᱛᱮ ᱛᱮᱣᱮ ᱟᱱᱮ ᱠᱮᱪᱚᱣᱟ ᱪᱤ ᱛᱤᱡᱮ ᱟᱱᱮ ᱛᱟᱯᱟᱨ ᱛᱚ ᱡᱮᱨᱩᱢ ᱵᱩᱡᱤᱜᱮ ᱞᱚᱢᱟ ᱠᱮᱡᱚ ᱛᱟᱢᱟᱨᱤᱱᱡᱤ ᱠᱚᱝᱜᱮ ᱟᱱᱮ ᱪᱮᱢᱮ ᱛᱮᱱᱡᱩ ᱢᱟᱝᱵᱩᱥ ᱛᱮᱡᱮ ᱟᱱᱮ ᱛᱮᱱᱡᱩ ᱡᱚᱣᱟᱫᱤ ᱟᱱᱮ ᱪᱮᱢᱟ ᱫᱮ ᱡᱮᱵᱟᱛᱟ ᱪᱮᱢᱟ ᱠᱩᱱᱫᱩᱠ ᱡᱮᱵᱟᱨᱣᱟ ᱟᱱᱮ ᱱᱟᱢᱡᱮ ᱜᱤ ᱡᱮᱵᱟ ᱱᱟᱢᱥᱮ ᱛᱟᱞᱟᱢ ᱥᱮᱡᱤ ᱛᱟᱫᱤ ᱠᱤᱞᱩᱵᱮ ᱟᱱᱮ ᱥᱩᱝ ᱡᱚᱣᱟᱪᱤ ᱪᱮᱵᱟ ᱞᱚᱢᱤᱭᱟ ᱪᱮ ᱛᱟᱞᱟᱢ ᱥᱮᱡᱤ ᱟᱱᱮ ᱱᱟᱢᱜᱮ ᱜᱤ ᱡᱮᱵᱟ ᱛᱟ ᱡᱤᱜᱤ ᱡᱮᱵᱟᱨ ᱥᱚᱜᱟ ᱛᱟᱞᱢ ᱡᱟᱜᱟ ᱜᱤ ᱥᱩᱝ ᱫᱤ ᱛᱤᱨᱤᱱ ᱛᱚᱫᱟ ᱡᱮᱵᱟ ᱢᱟᱝ ᱡᱟᱣᱞᱤᱭᱟ ᱟᱱᱮ ᱡᱮᱵᱟ ᱥᱮᱵᱨᱮ ᱛᱟᱫᱤ ᱛᱤᱱᱫᱮᱥ ᱪᱮᱡᱮ ᱟᱱᱮ ᱠᱮᱡᱟ ᱛᱟᱢᱟ ᱨᱤᱱᱡᱤ ᱫᱤ ᱟᱱᱮ ᱠᱚ ᱠᱷᱟᱱᱡᱮᱱ ᱜᱤ ᱛᱟ ᱛᱤᱨᱤᱱ ᱛᱚᱫᱟ ᱡᱮᱵᱟ ᱠᱤᱭᱚ ᱭᱚᱞᱤᱭᱟ ᱟᱱᱮ ᱡᱮᱵᱟ ᱪᱤᱝᱮ ᱟᱱᱮ ᱠᱮᱵᱟ ᱪᱟᱪᱤ ᱥᱩᱡᱤ ᱪᱷᱟᱝᱜᱟ ᱥᱮᱣᱟᱨ ᱛᱟ ᱟᱱᱮ ᱛᱟᱜᱱᱟ ᱥᱤᱝᱜᱤ ᱠᱮᱨᱩ ᱠᱮᱞᱤ ᱵᱮᱥᱟ ᱡᱮᱭᱟᱢ ᱥᱮ ᱥᱩᱢᱱᱟ ᱞᱚᱞᱮ ᱠᱮᱛᱚ ᱪᱮᱫᱟ ᱠᱮᱨᱩ ᱠᱮᱞᱤ ᱵᱮᱥᱟ ᱨᱚᱣᱟ ᱠᱮᱨᱩ ᱠᱮᱞᱤ ᱵᱮᱥᱟ ᱜᱮ ᱛᱟ ᱛᱮᱢᱮ ᱠᱮᱵᱟ ᱥᱤᱨᱟᱡᱮ ᱛᱟᱵᱟᱨ ᱫᱚ ᱫᱤᱫᱤᱱ ᱤᱜᱤ ᱢᱮᱥᱮᱫᱟ ᱴᱤᱠᱡᱤᱱ ᱨᱤᱵᱮ ᱡᱟᱡᱚ ᱥᱚᱵᱟ ᱪᱮᱡᱮ ᱛᱟ ᱛᱮᱱᱡᱩ ᱛᱮᱱᱡᱩ ᱟᱱᱮ ᱥᱩᱝᱜᱤ ᱛᱤᱝ ᱥᱟᱵᱡᱮ ᱤᱱᱟᱹᱨ ᱡᱟᱪᱷᱮ ᱨᱚ ᱠᱷᱟᱱᱡᱤ ᱛᱚᱞᱮ ᱛᱟ ᱴᱮᱱᱫᱟ ᱪᱮᱵᱟᱥᱤᱫᱟ ᱛᱤᱱᱨᱮ ᱪᱮᱵᱟ ᱟᱱᱮ ᱪᱮᱠᱤᱱ ᱫᱩᱴᱩᱵᱟ ᱪᱮᱠᱤᱱ ᱫᱩᱴᱩᱵᱮ ᱤᱱᱟ ᱛᱮᱢᱟ ᱨᱤᱜᱮᱱ ᱤᱱᱨᱮ ᱪᱮᱡᱮ ᱟᱱᱮ ᱛᱟ ᱪᱮᱭᱮ ᱥᱮ ᱥᱩᱢᱫᱟ ᱪᱮᱠᱤᱱ ᱫᱩᱴᱩᱵᱮ ᱟᱱᱮ ᱪᱮᱵᱮ ᱛᱮᱢᱮ ᱤᱡᱤ ᱛᱤᱜᱮᱞᱤᱭᱟ ᱟᱱᱮ tanda budoliya, gilubwe nalolya, gilubwe ji yikje su da chadwa. Ani di jeliya, gilubwe densu sum che, gilubwe densu sum nalolya, tsamaliya, chenye di cheya di, ngay bar tu densu sum nalolya, densu sum jiwa gamarita, 장기 대실로부터 다가내신 기록에 댄스 전부 주 댄스 강글로로 야 참아디 예바르도 로정지야 흉진 가병 왔으와 흉진 뭐 자단 참아서 흉진 가병 왔을 때는 우마다 참아도 퍼진다 되어다 저 디게 가져로 로정지 디 참아디 예바르도 로정지야 길럽시도 오지 기울와 디치도 전에 기록 균형게 얻다 제브세 숨다 제긴드 주베 이제 된다 기록지 이제 숨다 제 다양 샴네 댄스 숨나로 리 차장 수수 이제 된데 근데 같이 자동화 대샤 샤위나 제보 로셀링이야 아니 로셀링이 이제 된게다 벤지 손음 잡아 아니 공기 제베 세메 간지 공부접세스 게다 제죠 참 공부접세스 아니 다가네 시기 남제 료시 타주 아니 루리다 더리 이제 제보 고만기 이제 된게디 군지 자야셔바 먼저 공기 제베 아니 참에 류송 류탕부송기 타주에다 남제 류니베 간에 수르크유센드 아니 두제 남샤 아니 루리 더리 타바르도 공기 군지 자야셔바 투세디 생왕왕제시 생왕왕제시게 세두제스 팅사인 두제나야 게다제 생왕왕제시 제베 두제 켄지 근두 자주 제베 아니 두제 리셰 롱지 님의 승예 딘제기 뒤쪽 켄지 뒤쪽 승예 딘제 전도 세 뒤쪽 더 켄지 뒤쪽 뒤쪽 먹고 자 어떤 등 기록에 있는 거 야 배치하시는 아 딘제 동안 세지기 이진님부 생겐리아 디 진진 로트 생기 공개 제배 세메 동균 개배 인조사지 다 이제 사업 생게 안에 지수 여러 전에 있는 지수 최기 견제 제배 안에 이제 나로리 야 세메 계속 공부 잡세스니 남지 수교스니 딘제기 세메 거기 된주 망고스테 다가는 신기 잔차샤비나 아니 잔제실롬비 퇴선링기 이자 가지요 디나로려고 퇴링군지 최저 배상기 제베 남주 타주스니인데 야 기간기 이자스 요가 기간기 신디바 로주 견쟁기 제베 남지 류시 남셰 승예 딘제스 전에 다 벌이 아니 제마디 치수 기록에 나로 숙침부시라 다동아 예 다도 비신다 나로 레터기 다요할 때 숙치시도 기록에 나로 달체 근데부터 마냥 발이야 제베다 당한 의식이 팅두이 있는다 심주진의 몽구시지 이봐 어떻든지 지르셔

0: 생리게 샘라 넘버 2 무티체 남자 바로의 링디 급니베 표기 계급지 진감 시베기 토사 족도 제비 링디라 촌나 링제 전부 총회 꼬르키 팀종 꼬제토 천재기 사도 진감라 튕긴 조로 리딘키 장도 피게르 니티체 제크베시 신신나쇼
1: 남자 바로의 링디 급니베 표기 계급지 진감 시베기 토사 족도 제비 링디 닝티르 족지미 원장 초래 지리투 랑종기 레지바다 망조기 년주로 나서규 링디기 좀제 개진라 응아신 두구로 침부치기 위진 초비사대 긴캄라 송종치베 고르기 주두르 치슈치로 균투 조신 요바리 현종 롭진 땡위기 규위타 롭지션바 방장 빙기 급디 링디 토투 랑종기 롱아첸 쫑아 비링 긴캄시베기 토사되바라 좀제 응은세 되부투브즈 응은바타 미심라 꾸마테바식두 긴위 남아링신라 송종타 긴캄 라소타 주디 박조 곡주타 각주제지 테라 이나자 양나 장도 텐용키 피게타 긴캄키 린당신기로 긴캄시베키 렘루 족종소 창마라 얄게 침부친두 제시에바타 콩키 만초 긴캄시베키 토사되베 트위기 각제 체리 네둘라 담불미키 긴외 남아 링신키 송종타 긴캄 라수탄 주디 장도 텐용키 피게소 존내 캡공의 민네 선시 각주치슈 체로 당토 좀제 망부터바타 좀제 상부터바 체리 체리단 튜베고네 주다 주바라 대교르 뉴덴 체규인 시세샤 땡디디 규네 사도르 시주베 토롭기 센십레든 바식 인뱅은에 변종 신조 롭체 낙자 롭링키 연장 쉔바타 기겐치모와 변된라 심규 체부테비 콩키 나 다리 남자 바로에 땡디라 슈딩 당부이 리지 계젠탄 케오망부타 무두 동제기 비리타 유한시추 추제토의 주된 조의 년수 년발레 나라 로지 사르바충라 심규양 체부티브중 시시에바타 콩키 변종 신조 롭진키 낙자타 속차 지신 사자 출로소 룹링키 표지 체주의 명예 무투 심주 체디 세주 송진타 축제 순상 진주타 뒤수 체반에 지야탕 표바 소비타 내탕 마밀로도 뒤수 체비에 바라 초용내 진감 송종타 변주로 피지에라 샴디 슈주인 표지 진감 코리우 응아로의 렉수조의 이치유 지시에샤
0: 예외로 세징 시제 총기를 감바 종키 인원 추당 시링우리를 하게 도시 딘부 조바타 락랭타네 로딘 주르밍아 긴캄 응원을 조바타 장도 피제기 람비토 규진 림지 잠나 닝미 처봉 준바타 디 카탕부 랑경 조림비 닝미 총기를 조준키 민투나 조비 정콩기 모싱타 존의 조준 태 조비 사자 된장앙 조세 자자 구주 고구인 심바타 년치 니로 된장앙 타주 체제 자자 자신 유시 타딘 기링디레 푀기 계급기 긴감 시베기 토사 족도 제발아 비리기 레디 준휴라 시림기 긴감 코리우디 등기 원투인 냠냠 로정타 레게 추제 토로 동화라 토바르가위 고급형 제유 제 시제 총기레 긴감 코리우주 감바종 인라 추기 주장 저신으로부 대다르 시입시 냥추 장부 잠모수 삼로 비리 제반에 장도기 김시 송종 제배 바라 사토로 니르웨 링디디 토도 총웨 튜몽키 무지타 전도도 최신 협시 상매 시진핑기 긴감시베기 공발락 드라딩습탕 지겹수지 시진핑기 표기 레튼고르키 주등기진탕 튜럽사베 당기 표경제추 락다르 튼균의 딘체디 랭디기 중재티 계급기 긴감된자 송제 딘부준비 차주 응외수교내 긴감기 멍식 응아르위 딘토동화탕 장토기 리장 응아르위 치로당디 人文出汤기 추 긴감기 편바 응아르위 유린탕 응아르위 리부토바 체주 인시 직지 니튜응안 죄유없이
1: 생일랜지 코랑 아남츠의 센트바디니 남자 바로의 링디 급니베 표기 계급기 긴감 시베기 토사족도 지베 링디라 소르나 렌자 첸부 중외 꼬르기 첸좀 고주투 첸제기 사도 긴감라 튕긴조로 리덴기 장도 피게라 니디지 제쾌바디리 팅디 주튼 조의 지자 지베 낭체 주담 다가시기
2: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3: 지도 点别 편종기 편율 디나세
2: 선교로 권대 권중 선교기 파트
3: 선교로 권대 권중 선교기 메로
2: 다르키기 센시비티 편종 룽팅 예천 리고 표외 룽팅기 선교로 초두 리세 선교로 권대 권중 시비티시
0: 셀리게 他的天津内心心理理财的你看的你们冲你故意今年那么多人心学别盘中龙天你这里共表给龙天气生就是滚对滚中学别其实理财的事马里听的理财年终学勤变交银下面那不去摩托去生就是滚对级别能真的生心拿手
3: ཁྱི
1: Saja Tinja Jitim Ki, Soju Chersin La Yonda Ang, Samjara Tulin Chesha, Samla Ti Korki Nandu Shipta, Pianjur Lani Lengetoro, Motin Angri.
0: Saja Tinja Ki, Ninshu, Si Korki, Jijapu Shi Jing Pinki, Zubin Kajin Jikong Tun, Lagdar Tunjuni de Cheni, Jiman Ki, Sushi de Dantan, Siso Tinja Lakini Chaji, Nijara, Tumbra Tatum Jijip Juji, Dunghua Mima, Jitun Jikapki, Saja Tinja, Jitim Soju Chersin Ki, Samjara Tulin Masila, Simju Cheni, Chersin Kubamasi, Jizo Yongni, Yongzhang ang samjara durin ang chesha. Kumdab jimara, chumra tatum jigib chugi Yongzhang ang durin chibi samjara tang chulin che chuyu shirsung. Sochu yu chersin tugu chang tutung ju tang di timzu kurim ki langcha shirsung. Sochu ki pirim gyosu tang ni saje tunji nirjong chigo cendin tutung wa tang nyinga toksun tang siwa. Tatum timju le shunglun kyaba mima mangso ki saje dencha sungwa che chibara timjong ki genlin dinpo che juri sha. Sengli ye, Dawa Tangpune Gebe Para Nguyso Chongdun Ki Chirdung Nangjin Ki Rintang Donboro Tui Chongpale Gyaja Jubdun Tang Changchung Chuk Parsha. Siamla Tegor Ki Nangdun Shibzha Danzin Chunchubla Nenhen Gyecho Ngozhu Nekshi.
1: Nitu, Gekab Gago Legung Ki Dumzi Gebar Shikna Dawa Tangpune Gebe Para Rangye Ki Nguyso Chongdun Ki Chirdung Nangjin Ki Rintang Goro Tungjuru Chisumju Soshiragzam Simbati Tui Chongpale Gyaja Jubdun Tang Changchung Chuk Paryu. Tena, Chirdung Chize Goro Tungjuru Chinishuragzam Simbati 투총발레 야제줍시당 정중 초파로와타 낭든체제 고루 동주로 치줍시락잠 심바티 투총발레 야제니슈제니 파르유 도와제바 코나라랑게 킹에소 총된기 체르동 낭든키 링당 동보로 고루 동주로 치시락잠 심바티 투총발레 야제주구당 정중게 파르유 생년기 타루 표기 제소 닝접사시기 명유 고루 동주로 시젠돔 동주체샤 샴라 티고르키 낭든십자 벤줄라네 렌게소로 모르는그리
0: Nyechara, sakoi baro pyo rangyong chung pyeje gyurjo uyen hlingang ne shido chung warashi na, jilo nidong jame nyushu zaru lor, pyan chung ki zezo ka tangbo tang niba, sumba che ningzab sarji ki mangu goro tong juru shi, jidong tenju chepsi. Jinda gyabe che sumji soji nying para, rimzi gyamna, zezo ningzab sarji chi nyushu zaru la che ne, chirzong uyen baro goro tong juru jokjik simbara gudi tub yipsi. Shido chung warashi na, zezo ningzab sarji so, zezo le gudi tongwe siju ki dekjoro go. Lodiyo tu, jiong yong ki jizo zezo si zong tongboro tu chongpa le gyaja sum tang chung chung chuk parwa ti, gye yong ki chan yom chu ze le gyaja chang ni ca sum ki towa tang, par ze gye yong ki ang sum par le vipshi. Tienang, gye chang yin ki chenpe zezo si zong tongboro tu chongpa le gyaja si tang chung chung ni parwa ti, gye yong ki chan yom chu ze le gyaja chang nga yi towa yipshi. Gye chang yin ki chenpe langkor ki ri tang, Tindong yu che riki si zong tongboro parze ti gye yong ki chanyom chuze le gyaje chang chok som tang chang chung gye tang gyaje chang nga tang chang chung dun so soro towa yubi. Jiong yong ki ze ju shi qin tenpyo yong ang parwa ra de gyoro chebe gu shuk kye jin shi to gyoro yubshi.

0: 콘세링 편종 망주 카주 키드베미팅 티주르구탄 구동 견디체자 샴라티고 키낭튼 시브데 던진 춘춘란에 등계소 어전역시
1: 니투사쿠바라 망주 카주 표종 규주네 시도 총화식나 탈르게든 콘세링 편종 망주 카주 키 튜데님주팅 책동 두께 조주리루 버프르체디 튜총벌레 야적구당 청중 뒤파와타 주베미팅 티주구탄 고동 기딘 제바티 튜총벌레 야적듄탄 청중 시파르여바타 원소준 개동 두께 기딘 제유 하사 공가라 기진 남당투 튜덴 냄주팅 책동 니게 십주십시 외부르 제바티 튜총발의 야자구당 정중구파로와타 주바 미딩 치중아탄 고동 기진 제바티 튜총발의 야자족당 정중순파르유 생일랜지 튜진 이링 사투장람키 주바 미딩 치자당 좁게라 기진 제샤 샴라 디고르키 낭둔시자 뺀줄라네 랜제초로 원주냉그리
0: 진대 주베 치게닌 제로 니동자매 뉴슈저주르 다주 튜진탄 계련 공승진키 자글람 긴디리드윈 푸숨 초병왕 죽디싱 튜진니징 사듀 자글람키 린지캠나 주바미팅 티갸탄 좁게하 긴디체베티 튜성벌의 야지줍딘탄 청중 툭지 바르유시 대낭 하사법중니 진디주베 치진니 주바미팅 티직탄 계동압기 긴디체베탄 실링법중니 진디주베 치듀닌 주바미팅 티듀인 긴디체베탄 대외법주 치제니키 年纪了 주바긴디체제 로유기생도 사바 对于不是 생일이 남자 바로 웰링디 금 니베 닝치데 베샤 샘나 티고르키 난도 시브 덴진 쇼주블라네 티게소 모르닉시
1: 첸제키 튠진조로 장토키 사두르 뉴바지 로주기 계급기 긴감시베키 토사조바라 니티제바 제바 주된 조르 제베 남자 바로 웰링디 금 니바 니티 편종기 계급기 긴감시베키 토사도 베링디 표랑경종기 닝제 총결 두 녀샤 급디 링디니 표랑경종 미만시종키 존이르 나와타 중국 체리카 소베토간키 심주소타 중국 코리우 체리 심주캉소 챔바디에기 녀겐 쿠르와식 인신 대미유니 시진핑기 깨감시베기 삼로 랑린 띵섭다로와타 지접수지 시진핑기 변종기 레드윈 꼬르기 좁든 개진타 튜럽사르베 땅기 표정 제주 균용내 등교체바 콜라시비 냄시 균도래 총외 응유기 전롱라 시축바 사두 깨감 된자 종경타 체릭단 튜베 내중연고 당용동 자공 튼주로 주용소기 응유 주식 개진라 미디 편종기 긴감시베 족용기 중재 제시를 냠도 증바타 사두 긴감 송경탄 인간응고기 춘순기 탭주타 제덤 냠도 최와 계급기 긴감시베기 토사족중기 락린 터블람 냠도 주십제유 사르쿠베 시도 제발싱나 링디토도 중국 체리칸기 유엔시 소비토관기 족두 체리 독십심죽 루가 탱니베 로베 여탄동기 조두년슈나 소비토관기 긴감 송경기 퇴닝개진타 초비 체리 독식 팅니베 코리우 초규르 테기 응위진 사르바 대신 듀럽 사르베오 초비 토간기 긴감 시베키 토사드베 체리 독식 레겐키 탭주 셈시제 존에 카조 숨나 밍네 추제 토와타 띵서베 냠주 낭유 시도 총화르 싱나 급디 링디기 대외 링디 조의 죄튼 조니 체리 단 튠베 고네 냄시 균도라 카데자디 토간기 긴감 송교라 샴디 슈규타 첸제기 내중응고타 늦은용동라 대교르 체네 사드 초대룡의 폐결라 샴디 슈규티 인바타 연라 링디니기 주된조니 락당지니 둔규체디 계급기 긴감시베키 토사드 시바타 지도댄베 람둔체니 토강기 긴감기 댄자송 시바티인 계용기 지유첩국내 용외 유안시타 지레케바 릭슝심주과 지유디젠기 근구르루둔제 망부닝체리 냠종체디 탑탄 뉴바냠도 되네 토강기 긴감시베키 토사족지 노덴기 주시뷰유 생글랜지 랑중기 로마티직단 된동락잠라 로비윤기 커섭주지도 잠라 디고르키 낭두시자 변주르라네 렌게초로 모르는그리
0: 예자라 사고에바라 랑중중 롭수팅이 시도 총화르시네 랑중기 제로 니동야메 니슈쟁은 로타 제로 니동야메 니슈쟁주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메 로비윤기 커섭 톱단라 시입시를 땡비탄 멍의 시진괴벨레튼 리그룹심바티토네 랑중기 제로 니동야메 니슈쟁은 로타 제로 니동야메 니슈쟁주르 로블루 우주 김상키 롭친로마라 로비윤기 커섭 죄벨레튼 초용네 비고속바친기 유비시 시도 총괄시나 뒤딤비 실송 CGT 팀콤 편의 힘비 팅아 이자탄 가스비 김장타 총습기마대 초외 기능 김장키 닌칸런 루키 톨롭규메 롭차라 루메키 롭친로마라 협의부터 테레 롭옌타 니강키 종의 비립키 종의 제 자자동규마세 다동 초외 가습경 조균입시 가서 멍의티 랑종종타 세구탄 총결의 종탄 취제 림숨 노르시 기념 토긴 쿠르규입시 동지 개발하시나 롭롯 디레 랑교조림바 테게 노르시이기

0: 운진지 지가 두두전에 넘고 가도 딘데 폐주 등으로 와라 알라 초에 냠용 진이 예 셀소 봐. 아, 다가는 신기 중국 멤버 진이 예 시바도 보 폐주 지그로 와라 빼테다가 난라 튼베다 진이 세지 두가라 디 누바 카레 튼모르 베스나 시바 빠세와 야마나 정제 망해 잠래 장망부 시다 임베 된딘데지 세월 체벌 와라 나라 냠용 진이 유스도 전에 냠용디 망부 시다 임바 오나 정제 가드래 디 마세와 망해 봐 빼나 중국 멤버 진이 유스도 전에 중국의 야 멤버디 하장기 망부 유베 된댄바 강식라 정제 댄댄토네 닝이 체베 튼다 딘데지 마세오 더불어와라 디기 고든된다는 남부대 어디 딘데지래 제당 시바 마세오 등대 망해버 잠래 장망부 시다임베 튼댄바디 진이집에 지게디 고든된다는 남바스 내래 누버디래 시간 당고 군대윤대 진이남 시베 급수 충외 진이디 오늘 튼다 가대댄바를 베스나 다 윤대니를 와라 시제당 윤대 링내 제라 고제치외 민지를 와라 안다 군대 윤대 진이남시베 윤대디 고제치무시부래 미순대식 이내 랑소솔 군대기 윤대 공바 천대기 리국 집에 시제 윤대디 하장기 망보대를 와라 제장 베디나나 충어에 진이 시베 티게디 자와디 다 누버 가제 터머를 베서나 군대그 윤댄디 하장기 망부 인주디 원바 야마나 세월 체버를 와라 제장 그 누버디 어다 디레 군대그 윤댄디 하장 망부 인바 와라 딘데지 세월 체버지 다 지강 200급을 딘데 송송하라 지시 야조 깜발 교양롱 시간이베 나는 아주 로중 수역이 난된디 지시집에 지제체기 지제디 고든된단데 루와라 다디 고든된단기 남발라야 아주 두균기 폐지치당라야이나 섬시당 우지지 체가두두 아주 두균딘데스 폐지당 루와라 지시파르 네츠 심난 맹이 세딘데 베나 차바쟁기 미딘데 랍쟁기 민데디 미딘데 구샤베 제르야 나도 둥에기 냥에기 촌도 촌도잖아 지시 바르 네츠 심난 맹이 세딘데 게제 시에그 와라 양아도 두주 대동 게제 근데 시에서 지시 바르 리베네라 정준 최고 세딘데 게제 양 시에그 와라 제자 이거 지시세 양문에 빼티다 난게 튼배 지시시바디 튼다 근데지 땜버를 베스나 로갸 양나 로니갸 타나 로 칠동소 인배 시배 튼참시 세워를 베스나 마세워를 로알라 다이나 양 지시시배 치대디 자외지 그 누버디 가르 튼버를 베스나 두유 징부 인바 남양인바 유닝파리인바 속이 고든디 댄제 둔잠디 하장 링부인베 된댐으로 와라 지시 계속 깜바리 교양 롱시베 지강 입에 나라 중외 지시기 고든댄단기 남발리양 아주 문지 27가 두두 디급기 지시 디강 규윤 하장 룸부 낭시바 더부 튼디 세월 체벌이 세브라지 시에베이나 야족 까마르 교회 투지 딘데지 샤르가와암 양마나 용미스바지르 와라 야족 까마르에서 딘데지 용가와리 용미스바지르 와라 최장 용가와암 용미스바 딘데시 마음베 투윤기 체스네리 마음 투윤기 참시라 주네르 와라 전도 다 가르치어래 유진부파르 남양 뒤인부낭 시베 튼다디 세월체버리 루알라 제단 가족 깜발 교회 뒤디 샤에요 마루알라 샤에 매장 제단 뒤인 딘데지기 낭라 테네 뒤인부 딘데지기 낭라 뒤인 하장 인부 딘데지 낭라 남양 시베 고든 딘데지 진이 세디 자제 세월체버리 양나 로마트 다 직변내라 종전 치배 댄싱 구미기 탐자디 유림보 임바 남양 임바 그뒤이네 임베 튼다딘데지 세외 치도 지시 시베 지데디 자와르발라 제자 지시 시베디 마옹 튜윤기 튜타 양만나 참 짐벌체베 튼데데 태양 근데지레 남양 임바 그뒤이네 임베 튼다딘데지 세월체베레
1: 今天那么做公共商谈到天南村新新八天的平种龙井年轻列公培给龙井给龙井六七列前世列前地南平种六大前面给人七木娃七零多吉拉年培给大锤日别过了七零南新月别新南月秀
0: 치달 건축 초기 기사탕 시간 시베급라 추이 티베 부가 부바 이시베 시간 디니 나라 중외 당한도 치달 시베디 모두 쉬어야되래 치달 시베 치디디 코든 된단게 남발야 이십탕 섬시 치두전에 두중한도 표주등도 딘데스 표주등으로 봐라 키기 치달 숭바 신 Right, Kiki Chidar Sumba Shin, Nye Chebi. Voila, Yampetinde, Nyamba Chidar Chu Gur Gang, Ren Shin Sangbo, Jung Misi, Shibadabu, Nambatinde Tone, Pedu Chigrvala, Ta Petini Nana Chue Chidar Shibadi, Ta Tunda Kundesh Demo Besana, Wonsu Marsewa. 我是马店嘛，咱们嘞，头都，俺瞧我的七百九十米难了，你那空个松白、塌烂塌，空个松白，听到空个店白，别的，快吃不完了。要么呢，别就你不来呀，多些水杯呢，给我俺把酒杯搁给借呗，塌皮汤，取得不少的，哦，快吃些，别准备，听的点不着完了。
2: 空的水杯，这个你不定义难了。其他的更重超级缺少糖，处于特别不够配备一些呗，不定义难了，成为其他的稀巴糖，加难是吧？加这一些糖，我都吃不赢了。其他的稀巴的，不定不了就不得，完了不定不了就不得，被其他的些呢？这个定义难了，其他的更重超级缺少糖，处于特别。 不个配备意思，电脑中啊啦，那我那别看这的是呢，张路不完了，伢完了马进把的，天天没到给开啥连吧，没到给开啥拖能些，那么吹讲，天天人家写些入住的，用是连把七个银是呗，听到的电脑的啦，现看的是呢，老总去对，人流团的写不赢了呢。
0: 去一提百多了一缸米白，你那牛肉了白点些，是吧？关键个用的中外三八汤，牛肉的卡吃不得，我把吃不完了，我把吃不得。加上第一个了，中外七大西不的，白点么就过了，啊了，白看着的，白你下不得，更重超给开塞，是吧？张路不开塞给，没到给开塞土哎，白点能行，你那人家。 给军用瓦糖，去一提百多了一缸米白，牛肉能行，那那牛肉全部六种七个银是呗，团团我们把钱钱，别定义你做长节，那那团大的我们吃不完了，第一呢，其他的是呗，记得记得你可得点这个那把了牙医呢，一些咱们学，但我把的这个我别个了，顶着出门完了。
2: 能吃七星一百年了，你准把孙给浪的中二去，呀，那么吃松白下面去着了，别提那了七星西北的中国着了，七星西北七点的扩展点当给南巴了呀，俺都一十七百一年着了，一十七百一年，咋对我们西北呢？七星西北的七大瓦星西北。
0: 扎地着了，西北、东北扎地七星西北的嘞，七星西北的，你阿爸南边打七星西北的了呀？那从不塞这个，但是退过着了。 저

0: 탄더니 비징키 치즈 줍든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생겨 넘어서 샴라 당원이 까망에 생규년 저 쇼인 남시 림시 장도 침비 랑종 예스버 토위의 종당 취카 지라 근뒤기 지뒤 최 코된 치고 투인 디디에 최 주님 파라 스르니 취당 가르 종수아 종당 취 니슈 저주라 지뒤 토아 최 코된 치고 투스마 타 최 코된 치균 민은 용 주심아 치책동 잠 생기 없이 중국 예지 롭진 롬에 사르드 젠도르 계절 년도 자매 니슈 저주르 페랑경 정계 계진 제제 중년이 편정 롭진 도체부터 대연이 주르 젠도르 리치와시 남장 주주지고 잔츠 제규임시 녀자랑거리 석유계 칼로웨 김찬 시비 천디엔 젠기 십슈칸 듄 최다 쿠르교 제고초부터 칼로웨 김찬 대래 녀수 갸사타 망변 구지 총가 사드 영롱 칸소 예바타 뒤다 남바군도 레녀르 지기 예바마세 제레 미네 토담 다중 양지기 예비 대 칼로와 남 람바르도 녀수 갸사 야부시도 교류 예바세 今年年段家面你说这周里那就中间给老周界面给学生路中给老周界刚才波罗坦篮球波罗真都了你对国策不谈中间天用给托林路不进谈雷里老周界老马真都了学业不行那就中间给绿界谈老周娘界定色切不谈着培育了听过了电影绿界把所用切别学生路中却用你培育主角的观点特别不行
3: 也用给车田当地当创建这些中年当中送你别进度创新从地图龙安金给这些中二把拉达的七零年将了年度加冕送出双二楼的立刻地当中国军事么级别

생각 나무 쳐 다다 나무 쳐 센신별의 젠디니 변종 농진 연진의 공 벽의 농진 기의 초대 직제의 젠 직제 갸즈의 초대 시대시 나리 젠 지금 슈켄 뱀 좋아인 디딩 기의 직제 갸즈의 초대 시대의 젠디나 나무 쳐 냠좀 탄 제외 루시아 카지 지지시 유 나무 쳐 무티 제안 젠디 젠 센신 능교 거 슈인

把周边七十多单、七十多没不行没人办，是明年新偏进进了几点堂，天门接着我讲解，让所是冷不脱了呀，女秀玉桂短剧七不堂，当我那姊妹子冷不脱了呀，恐怕本子马下不去，普通的七多，女秀玉桂别进堂，刚刚开设计，那开讲代表投资的能落了一年来，第人一给苦口洗了自己，别进七点日的呀。 대회 내배정리 탄 바다 니웨 넘버스 천샤 생길

생각나면서다들나부처신신별의전디니변종농진연진내고별개농진기초대지제내전지제가제추대시듯이나리전적인수캠뱀좋아하긴디딩키지제가제추대시별의전디나나부처냠좀탄지외루시아카

0: 탄더니 비징키 추즈접게 딱다지.
1: 로츠르디니 소웨 람니디.
2: 체리르디니 세주 꾸이지치.
1: 디한기 소아탕.
2: 루튼기 소아.
1: 디기기 소아.
3: 소웨 람로.
4: 在当天边，新疆那么早，公看啥？谈的开呢？新疆湖北来人的呢，平均农村年产量共，北街农村区，草原南若西北来人的这，新疆那么早，俺来前做用手钱，老注意。新疆来个，俺来前做用手钱，这个也。俺村来人的日式大瓦塘，那边人工给出租中一塘，干么个塘，居住出租土白土，农村塘塘的是，六多开发土给年前，就是真的的几个土，珠峰云西北土呢，土鸡土山南土的。
5: 生个那么早，俺这里在那做草原区的云溪滩周围，其实人居区呢，过年给草原的特别塘偏不种些许特别顶不江心鱼。
6: 草原的南端面呢，第一季那碗天，坑里菜，第一季那碗鱼菜，让它给草原冷不来秋，草原冷热，过年给每次冬炒一。
7: 모튼의 평조 농촌 년치 리코 벽에 농촌 기초의 남자 리체 세나 유쇼.

0: 저를 가시가 좀세.
1: 송대 비운이 다 뜨인 맞다.
2: 이제 니만 세우자.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뜨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정 롱친 년친 예공. 대개 롱친이.
7: 元宗隆清年轻脸孔，越界隆清年，他的街上面多少钱，我租给你。元宗隆清年轻脸孔，越界隆清年，他的街上面多少钱，我租给你。

0: Angela, da kongliya ngani ge jik le chenti ngwe su kwamu su kongliya nyam chu chue ge nang thun ti ne den den sambo leng ge ge ne le ti ling ge nang thun zo khen che yime ji ji cha ne ha kwe ge ji mo ne rang sha da ting sa ta ge tho li ne ri la kwa do kyu yin tho li ya du ste yun de ni bu sim kham ge ne thun han ge bu mang bu ji thun ge yue chon na si dong a mo ne da ting sa ki ji zo kan li ya 학발도 팅저부 뒤지 뒤 나로리야 보고서 심캄이야 내된 퇴 라버티데 가리기 나섬지 안소 다 드링길레 전성행은 이사 마시 김다 망부지 있음 나로리야 도시 팅데 셔르바 나 팅외 있는 안소 안제 쓰르바 다지 초에 책임 대삼기 야보 매비 내레 다시 르셔르바 룬지 능신 르제 안데세 차론 중구 역시 이내레 끝디 뒤가마 보고 장마 빠지 당보다 전화 되시라 여르바 다 이내레 팅상 보디소 세괴리야 대삼기 선제 최고 여마시 발라 아무라 보라 몰라 타나 있는 보모 시게 지금 스무고리야 차노 연대비 이내래 부디게 이나지 소화의 김보라시다 딘데 차주동아 아빠 네줄레스라 지게 소소 셈보모 기비치야 탄도 있는 안소 셈캄게 내시 딘네 이네 아직 망부지 퇴용도 와 세상 통원 털이야 먼저 섬을 야우시다 비나다 쇼니 튀겁게 보고서 이 목다 섬제 지약 니스 딘데 망고 망부지 퇴용도 간바 뜻이 영이 보디 따도 와스데 진라쇼죠 야면은 보고디 더바스데 껴버렸지 야면은 보고디 눈쇼 팀모토베 누부 껴버렸지 딘제네 이나 만한소 다지 쌈로 야보시다고 도르바 동원 소에 나로 양운에 만한소 다지 근데로 그래 동원이 초와 망부시게 아니 이지 육진 소마르베 뒤에 망부시야 돔지 안가서 제부 딘제 중고 하시바 동망한소 다지 탄동원네 통세리 보고서 지 랍자 주베 그림 나로 야 롭수 칸야 미 망부시게 다지 가리 있네리 토르다야 가리 있네 야르다야 답이 차샤비는 롭충을 너무 지문에 차샤비는 직 부족한 주도에 롭충을 러비하게 낭된디게 삼으로 응어리야 직 장구매죠 르발 당은 신기양 가초 진지 이내래 망보시라도 관 딘사 학파 동은 좋다 직 머림 롭진다 토림 롭진 산데 리윤디 안보디 롭진 파고 마르베 디지게 젠조 여르바 양진데나 응심 지구 마르베 디지게 젠도 여르바 다 간다 보디 차롱게 규심 10이나 차샤비는 다 베디 젠도다 도와다 간다 직 차야 맹교 쓰시동아 세상 먼저 부족 뒤쪽 뒤에 내래 다직 좀 천지 이제지 뒤쪽에 칸데도 보고들래 다직 셈나로리야 봐 남자기 제대니 퇴식시라지 자원이네 매비 세상에 너지 미가와다 밀리베 셈캄티졸이 아리리리리 닌사 다사 봐 아티네 로리지 엠 셈캄디마디와 당조 총도가리아 차샤비는 이제 계속 야고스다 매비 있는다 디네 말랍지네 로지에 나 로베 랑가디라 부츠 파조 데리고리 세아이네리 거지 우지 세아이네시 디싱게 탑지고로 서바 김제 집에 규림 나로리아 안조 소소게 셈디 소토 부여바 다히네 팅상 부디소 당오네 아 단행문이 안조다 두비니 깁시라리 랍제 본잡도 게 게가 쪽리 소가 쪽리 모저 다르스단지 다 간다 차긴 털이야 낭다 요마르디 디링기 랍제나 준비 마이키비 참으로 독세 나리아 리스도 건바 장센지 광알교다 뒤지 상무 도세도 은예약 뒤질레송아 독세 콘졸라 직마 수수의 먹기베 초나디게 칠동시에서 매베소지 뒤리 초나도웰
1: 시르 타난 신비 타탄도 콘리아 양진라게 진가는 수도수기 쿠르요 당지 조 시비기 지 내단지 수르발 타난 신비 당는 수토난 슈가 디나는 수차룽기 지 쿠르요 디리네데 교어 칼칸섬지 침바 나난 수충도 응은 시비기는 지 정충 함교시 든제 잼지로 마고시다 요시 지 랍트트리시 난고자리아 난레비네데 비고디야지 요체 알레 곤자리아 베 잼무 시비지가 조시르바 나만 조야 마기다 심도 충비네 교샤르야 잼지야 파수 심담 제리 체제 되게 세 토고 요시 이년 단다 지찬이 직부 김자나로니 모제나로리아 계체 크도 라제나로리아 알라제 공자네 수제 크도 나리아 직
0: 김부김세 뭐마신 바
1: 딘제 디콘이야 고제 담니 지나로레 기발 아니 나리아 투즈 컴퍼기비네데 하람 록두게 튠제 튠수기는 부주 투즈 망부지 세주 요시 어난 수지초 외기 직 지디스야 디네데 뇽뇽지 차주도라 부추 초리아 왕외기 직 수괴기 정달 루제스야 돈스 이네데 직용차와 디게 디메 디두삼바 스스 심칸 나로기 머기부탄 눈쇼 돈스 마 치든치야다 시터치야기 고담스오니
0: 치메바
1: 멘동하다
0: 제샤
1: 돈돈은 수다 토스윈치고야 지리야 김상도스 출리한 수부주 초야 저와 제거시 창부 치고 그러지. 인내네 다디 가서 디제 시지 김씨 다 제시 치도 좀봐 김상 럽스 출리한 최 통모 토비 내쇼지 요리스 주고도 안. 디양 다 부주 탄데지 생캄리안 내트 퇴여베 부 민용어지 아니 김상 나로리아 밴데 딱바 시시다 부디 남미리아 샤친고 딘제 마리샤스. 디네 도체 부구 다투규 네다디네 김다기 토나로리아 제나로리아 제나로리아 부디 흔이코보 칼레니 부야오시지 예송야게 부구 돈소리아 닝가 티웨장 슈체요리스 카레 슈비노 파메 조디게 차잔로 부구 소유칸리아 최체 당한 최디게디 제제 랑게 체도 인다 랑오네 야오유바스 두스소나 두선바 나와나사 메베 토니 파메기 조와다 심츠디 부어야 규주 체조요리스 슈도완 제장난 수 부조리아 조와 장신 조와 던신 양은 수 부조 소리야 랑 피중천의 지시 이내 랑 지단기 미지 이내의 최초지다 랑 배준천의 야호시 이내 랑 예수겸의 지구어다 랑 훈련체제 대초시다 시야 동수기는 망자지 소나 구도라 대양은 수 투균 소외출이야 그러인 좀 망자지 쇼주매조 삼산둘
0: 딱다 다 도스 기랑게 인데 소윤등은 방아 인데 쇼 먼저 딱 받아 보고 안데슬라보르바 흔히고브치 아 진제나니 경구치 아 눈슈디스야 택토브치 아 개요마다스지르바 타이네랑은 중원에 개요마지 응아조 차산존부든지 용심하다 오늘 랑 예수께브시 랑 끊어 제초리 랑 우초리스 깨지디게 지당은조 김달힌에게 소야 뇨뇨인기리
1: 주발
0: 치사 딱 근데라고 정중원된보 흔히고브 보고디게 도스파데비 있는 밤을 뇌케브르치 주발 진제디들의 동원 토리아 안에 인제스도와 부티 중원의 샤샤빈 아니 권다리 유도 마소소소소 카가리아 대제네 샘캄디게 베트 발롱골롱 차지 응원의 신 심나 내수디게 망부지 마 춤데 슉첨부터 이제 교용부능신 마 이제 토르신데 줘야 더 부디 심칸나 차샤빈 아 심칸고 내든디게 아니 베디 근데럭 그래 깨지시에 머뉴야 지 다응 개민도 당담은 도스 내심에베 디스윤나다 아니 권다 니모후야 당는 신기 수수수수 이치메베 심칸치메베 다 디체네 지무도 퍼기체네 요무도 당이 디체네 요무 손삼지 소수다 다 수수 탄다 수수수솔이야 지 몰리치야다 당리치야 좀래 디지에 제모토치 기시 김다게 다치 부디라 무수 내줄 하윤도 아니 부디 심칸마디와다 니모쿠치야다 다디게 키랑게 모여게 초에 나리야 돈도 키랑게 남미 다데비나 부디 심칸기 나라 내수망 부지 퇴용도 와 다시 상한 수도 섬이야 우스 당윤도가 마 학바 동안 수 단다 다지 부글롭진다 투진조니 김다 직원의 차셔나 김다 망치와 다지 로 기도와 소마르
1: 주의연유
0: 지지 다 칸리아 겐고 유비치 월리아 충우 유베 다 뉴슈 소마르베 시 소와 인내시 레기 내시 다 적지다 묘치 망부지 트레리아 내 대유바 학바도 다 수스다 자외 미끼리아 진도 체제 안에 모스 템버스 체토비야 다다 딘제 상위도 안수수 정구게 다지 초에 나로리아 차샤비네레 직남자라야다 직 메심섭치야기다 직 아주 남균의 셰비나 직 컵린자와스니 다디미 자라디 주태요야기야 요마르베 진제 직 내법질이야 대유두 티낭미고 돈이 부조리기네레 아지 당아 인지미지 직 후다바다라 싱알흥이 직메 나 팜기 킹메 나 인지미지 피도 중앙지 채워유 아삼삼치 딘제로드 나르소스레 티균 레그치디그 남부디 부고라 뇌쇼제메조 선선디네토 뭐에서 채비나간즈 니에 삼로디 컨데레스니 소스 야고 채비 나 부고디레 정신게 야부차야 면조 선선 따디레 양아나 주 섬시 최고야 내지 레동아 간달 초에 난게 다시 딘제스 요약 뇌쇼 망부치게 안 부고디기나 직다야 체르치르도 깔레 카르 카르다 먹이 차르차르 알스면 난 그 동에 마르 마르 대조 상물로 양아나서 밤 부조와리야 님시 집에 그림 나로리야 지 망스 땀니 치야 디녀 치니

0: 你从家国家里呀，进入种清明节，拉着中明节，你将这一年的农具当名着为嘛啥着呀？
1: 嗯，
0: 你种菜的一年那干切切的呀，一再当我的是对什么俺这季节一再等个面食。你我说看到忙不及的，但那就听这句土堆，不过的今年不恰恰，不过的别尊清明度，不过的乱一小下事，听这干讲，但是送过是吧？所以呢嘞，但一年俺就觉得啥么子当兵呢？不过的，但是。生拿老人家剃头皮个女不巧么嘞？滴菜嘞，姐姐，但俺我呢，剃的，但是木头里呀，根本切头皮个女不的面都死了些，人心个，但是个月中么嘞？我滴，那当滴，俺不过就谈点，草原那个老种菜当，种菜菜当，他人心个，拉着种面食呀个，那么提个呢？俺去让人家，俺家里客气些个，年得滴，你等个月不吃得动啊？
2: 都是说用点生吧，不过吃个年得滴呀，俺能吃，今大吃个，谢谢谁呀？口气强。杨门的团队的前景应不还是有的。他那四岁退军，搞不清啊个，将来一年是脱不晓得，当做苍老的样，能穷起头上班。你几点点的样，心不落白，生出汤，给几点这些用个乐队上班。不过第一呢，他几个四岁的贴脱白的，先看个他在点的样，两个月白，给几下大日段了。
1: 现
2: 在等最贴的样，杨门就一把土同经济那种那学习，杨门就今天那么说呀，全国需要几的样，那就退军，只不过个抗战。但是别给这刺激的呀，这突然天上没穷心，也听不到的。而且突然全球停车机的呀，让三路停车当过呀，还是多。让停车机贴图个门都个，是呀个。刚没停车机呢，他们辅助拍个当兵去过地拍建筑段了。现在听不到那么刺激，我能去这个罗布琼给江浙下的过来是呢。我那姑要是是吧？一年级我那去补助给爹堂，不过的你要去考研，不过的哈哈哈是一件，节目学青梅桃的街头片，先看的来不及用眼预备梦想桃的呀，俺去罗江地里呀，最年前边呢，狂喜梦想的人呢，俺呢补助去茶龙桃的几千杂钱给，用到的饮食几十顿，
0: 他让是下单狂了呀，俺去，但是忙不起，先出不起是吧？他提个一些的个一年是，俺去娘就随便弄顿一年是。提个仓么子先准备钱了呀？点点看不到忙不及，俺们家人可是。但因为你那时候天天拉皮，那俺就看不到，肯定吃火的，肯定吃些的嘞，越吐不吃火的。不过嘞呀，生康生康给你炖的马腿不吃火的是吧？
1: 嗯。
0: 可是不过嘞呀，嘛那边生康听着月饼呢，肯定吃呀，说吐不吃火的是吧？听这个，但是东西忙不及有几的，天里呀，很干了呀，但是俺那做起来开别就看不到露水天气，但是都是说嘛的，他能心给的谢谢空吐别，难吞怕俺怎么吃。多点听给了呀，你们就学个音。听不听呢？当然能从我那这些热完面呢，俺去贴上给苏州的肯德了不嘞？
2: 生怕
0: 是老怕的有嘛是吧？加上俺最近菜来改变，如果听着没音吧，包的其他个包的鸡蛋个包子音吧。当年切过的，但他讲是，因为们去这算计切过要么的，就当时不过去切的，俺第二年过咱们讲，俺就看到很几个一年嘞，就炒股炒么的多呀，茄子的多呀，芹菜的多呀，饼干的多呀，多呀，差不多嘛这些些，俺们不过的热哇，拖不起来嘛，就觉得热哇过日子能过日一年，热哇拖嘛差不起，所以一年是不过一年嘞，差嘛，但是等到开了一年嘞，我呢也做差不起的，没心大个对着啥呀的，开了一年来不及的，装不起，跟见面不听这切过呀，热哇的嘛。想不起，同妈姨呢，矿里也点着那个熏能心，俺那做点糖糖点价，他那些生康体那类去，转糖糖点吧，熊肠不赢吧，生肠不赢吧，俺听这些，用的提出长木罗去那个冲这切削的赢吧，看不难糊涂，他不要同俺做几不的呢，几几单个不的赢吧，不的嘞几暖阳月吧，
1: 盼
0: 不起阳月吧，不的嘞几零年不起阳月吧，不的皮中个不棉不一年嘞，去那个的。常年起过多，允许一切发生，是吧？
2: 是。
0: 接着我那组，听到我那恰恰边呢，人一个不过的鸡蛋个不过是因为常年拿着，俺不过的生看那了，店家个从哪去用不赢呢？俺心里不过的推广给他生看天给那天吞下了呀，就弱点用个多啊。
2: 他说是天天吃的，你不听呢，俺们去东兴两个切别切的呀。 kirangi nilu sunro nasi kuna xiala. Anso kimsa yinne zhi jida midami dorul ya wang chi jun xio che zhibal. Jige xiegan che jige nyanyamu do yoma zhi. Che zang puchu ge susu ge semna lo ge mokibda nun xio gale dinge de xie du zamba. Anso nilu xiega, nilu donzo xiuk chenpo xiega. Dinge chen de jib zhi, dinge chen de nob zhi zi. Zonghin xiuba de puchu zhul ya chi kalin kalin hane. Dong sing nyam ki chebe jie liya, ani pu zhu chul ye na, jik pianu tenbe, zhi zhi dinze jik gugu duwa la, ani bu gu ya jik jimdu yongbe gub liya, zi ta tuan ta dinze jik rang dinze che wu duwe si suma na ba, ngay rang gale kapa singgu yu, rang jimdu chungbe singgu yu siya, ta kangdar ji chani, jik panang wo gi jimdu di tanglin chebe jie liya, anan zu, ne zu di kanche si tak ju chi gu min tia liya, jik samji na gu ya jie zhi duwa la, jie zan yin da zhi si tu zu mangbu guo min du, jik ke wu simbu ngane, Koryo jiriya, nende ngane bukwe sebe gejitige di kali kali liya jik sen nanda. Dinze zikin du zamba, buku di nyingjiki tsua diriya, zhuwa kaze chungdo, yangne simdo kari chungdo, labda da jik zhuwa kanje zhido, lobchunga nunshu di kanje zhido, kali kali ku simbu ngane kirangge jik ken yun du zamba, puchu zuliya jebe gi nawa di yinba yinide, azi nye sim nagi jik, Chowa ngay sim nanggi gange diye changmulo nga nandi na lo liya tong togi nandi na lo liya samsi che togi isi sanggurba la.
0: Da, tinjiz lupdi wunni bugu di sim kham nanglo pardong jie guaya di nganzo sumbu dirisya. Nganzo ting sanggi bugu changmulo sim na lo liya jala luya maang cha jie kang cha bie noa. Che zang yina bugu cho yinne le jik paak lhebyo nga nye chalong yon ya li nga nanzo jik kukab di zhung gugdu. Da, ting sang bugu wunni cha xa bie noa wunni jik gale kakbu shi shi dirisya duwe li jik 롭센다 정첸다 다 치료기 정다다 아니 팀제 참모인 뒤에가나 숙임달 행계에게 보고서를 야직 탁버티 클릴이야마 체련 병안에 뢰체런 복수소네 있는데 뒤중에 젠지 토니도 와지 수수수수 섬시치아이 녀시 수수수도 와지 통제대아이 녀시 잼제아이 녀시 칸다르 뒤주 크세지 보디 초라 당추 안츠인데 시그르 발 뒤주세디 안조지 배유기 가사 빌로 임바 차시네리 가사 팅상 배유기 빌로다 배미기 빌로 배주 예베 빌로다 배주 메베 빌로 슈동아 다 칸다르 양안츠 빌로 제친제 코디 뉴브팅고 여러분 다른 능신 나는 소 보고 저 이내에 수수 가외 내게 나는 발동 레리스트야디 하장 계심시다 문에 참응스야디는 지 네 개답에 나로리야 지 남산지 교제 통교된지 말봐 되기는 마마 말아송 서바탄다 말송기 진도 능신 경교지 인도 만난소 부구지 인바 차샤는 디 체탄 젠베 니스게 토니게 부구디 인바 차샤는 대외견 타 링이살라 리버지 이슈드 인지민지 회바기 지 지두지 부디리아 제국어시 키시 회바 탄디기 조난 지두디 외위는 니 치수이는 지 심캄티 내레지 촉템브라치 그러나 로도침브라치 진제 차야게 능실이샤
2: 타산시 더 시비디기는 안초 균도네시지 박비탕 데닝기 코류지 안초 김상 로스나 로리아 다지 부디 게차 유베 랍트지리아 심비기는 코류디 야오시라 총부시 부디 표정지리아 소경치 토비기는 미유 要学的人不过的就我也要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我也不知道去
0: 我们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人的人生是一个 지지 아무도 뒤에는 꾼주 테리게 내도 합치 마시바 재산이는 나는 주인 지미지 양탁병 안에 부디 칠레 케베 지 로장 허리야 부디 티웨 약베 토리야 티알이야 안수 당린 치고고시 드네야 뒤규 다치 심감 테리야 대장기 내도 친부 매비는 나는 수 김달 행계의 문에 지 근데 러브랭은 규진부 터네 부대 냠식 치아이 내시 동심 냠기 치아 내시 쿠르유디 파글레부 용야기 내시 클리 클리야 부대 심소야리아 만난조 스스 뉴부된 고고시 간다리야 다지 니주디 근데 러브레 약배 처리야 주야리아 만난조 김달 행기기 인치 민지 정이 그 뉴부된 고고시라 납제 기행 기조 잠기네 고고시 간다리야 부주티나 다지 스스 하디베 니든 티리야 지 로법 침표 미대 토야 카디에 쪽 토비아기 도슈티 만난주 김달 행기의 겸내 제고 후열의 삼삼도
2: 다장지 이거는 수요리 생리인의 죽지외 틀이야 레소 남랭기네 리젠세시나 바 토제나 쇼인라 키시 안난주 초에 틀이야 기달이야 단더 내주 딘제 최신 교비는 안난주 미미즈시아디 기숨 두숨시 친상 초에 기달이야 제베 규체디 로봇 침부 탈린탄 카디에 쪽 토비 민둔 티제지 인원의 쇼인

0: CBA 지딩 사이 퀄리티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딩 파낭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장미 투몽키 김시식이
1: 당미 속자니 지딩 칸디 메토 미종비 코미키 진시타 난초 조아미 시기 처부이
0: 아주 당미 속차 응위미 잡았다 묘종미 집이 팀 체력구시 당미 속차기 셔리 3미 중아 묘종양 제미초
1: 난초 정중 칸기 중출러 진조 치고라 최소 공도구비 수상 탈비 동굴

0: 탄다니 비징키 추즈주구닥다시
1: 까망에 생귤
2: 생겨나무소 샴라다오니 까망에 생귤년제 쇼인 남시 림시 장도 침비 랑종이 서버토의 종단 취카 지그라 근두기 지두 최 코든 치고 투인 디디에 최 주님 파라 시르니 취단 가르종수아 종단 취 니슈 저주라 지두 토아 최 코든 치고 투심바타 최 코든 치균 민은 용 주심아 치칠동 잠승기 입시 중국 예지 롭진 롬에 사르드 젠도르 게절 년도 자매 니슈 저주르 페 랑경 정계 게제 제제 중년이 편정 롭진 도치바타 대연이 주르 젠도르 리치와 시 남장 주주지고 젠주 제규임시 녀자랑거리 석유기 칼로웨 김찬 시비 첸디엔 젠기 십슈칸 듄 최다 쿠르교 제고 초바타 칼로웨 김찬 테레 녀수 갸사타 망비엔 구지 총가 사드 영룽 칸소아 예바타 뒤다 남바군도 레니르 치기 요바마세 제레 미네 토담 다경야 지기 예비 테 칼로와 남 람바르도 녀수 갸사 야부시도 교류 예버지 今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年 中国中心把级别密切研究的级别各级推各研别，老店举国没把中国开局点别车点大跌单拆下空别单位冷不大决定。 退了三边，退点大跌单列队给，再叫拉到前年，来家对面谈，猛些点动，前军四万，现在雷动节切断，退点单跌单拆下，比大空别永久的滚跌单年，密码给跌单出现额外套路单跌，跌单中国组织前者，他们七个别年线上有些。 中国数据党女主娘们连做一节节就送你，老古别中国老总数据给端长用炸七八摊，端长你家当九级差古四八天，空总党都呢两个差西八个月，老总数据给几两个处级给端长摊，老总数据给创设两个年级给端长接，老可能没升到头部待遇，可这那天呢点呢，这月端长全用两八个月，各个的点呢。 团队给全界谈七个月前，在去陆军推荐所给成了初度签约了。团队党各个人的团结度来说，七八谈，陆军数据库就也不特别那么严重，特别不是。你对从东部说七八团结做年头，是不是觉得全国规制前年，别个代表陆。

미리 튠지 꾀비 제팀 롭중탕 라다르 체디 미리 카키 레지 망조기 개컵기 두시타 지망기 두시 팀중기 두시제 서브 당에 지소 용러 레튠 주발 팀러 데마탕 튠다 체디 팀러 튠바 내튠 탁주 치디 팀주바 겐더 시규 팀러 데마제기 코리오 상부시 준글

0: 네바르도 있는 샘팅에 대바나라 대바나제 잠버바 아니면 수부게 내시드가 까까 좀 죽으래
1: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포 응고 씨 불안해 야주스기 다 불안을 숨부 쓰여서가 응고
0: 개능 말보라 다 보라 야고 자나라
1: 요요 부
0: 보라 바빠이
1: 어 부피 아
0: 뭐야
2: 오지 나 디리는 안 줄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1: 네 뭐라를 세고 디리네지 뭐란 게 네 가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리라 맹가래 쪽마도
2: 오지 뭐 디네 가르쳐 거래다
1: 어
2: 맨마셉 제 맹가래야 딱제 제가 멋진 비이나 얘 나자 디 도우를 쪽마르베 뭐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1: Si morani, nye di jen sime. Deshida, nye rar sheo. Tiri nga jiri na lunjo chi du, puji to jo.
2: Oh.
1: Oh, pudi nga, nishu kunjum to be, zelun gomya di jen jungo jui che jung a.
2: Oh, ne.
1: Oh, pudi nying jen,
3: pukura nima nazi jibu shira yu sige.
1: Me mangu sige yu mta. Oh, dine zelun gomya di jen gi lop jung di che be jil, nishu di bet sangja chin sige duwa.
2: Oh, si.
1: Che zan tiri ne, Mongrani ge neshi kunjum seyagi zelun gomjaan di yahu jie chebi yin Mongrani ge nazi chakki yonbe ma ce Mengale zhokmar da Wari, tanto budi tebu chewo zikduwa mo
2: Wazi bo
1: A
2: Da din zhege penpa yun na da Ngarani ge tebu cheje yahu che jangdo a
1: O o Ya, mo shoshi, inda Ali nye li gyanlaga de Do a, nye di dusje dinande shir Dilemna yungur za, odi Lopsen lis
2: 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是我真的
1: 이 숨게 대부 마찬 더 맞다.
2: 요 하루 하루 보 아 보가 고유 관여를
1: 아직 이제 말이 뭐라 흘렀지. 어 걸리지 아 아직 이제 말이지. 어 뭔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 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럽센스도 디지 않도 냐 남산 어디 고민다 계속 말이 계속 말이지.
2: 이다 이다 보
1: 어디 지시 어제 뭐 뭐랑 가르쳐서 어제 뭐 템퍼스에 다지 어제다 얘 뭐도 가르쳐래 베사소 어제
4: 보라
1: 어제 엄지라
4: 내분이 그래 타스존스 어제 뭐랑 그 자시 톱시라도 뒤긴에 자시 좋아 멘티를 취는 거 말벨
1: 엄지라 디샹 은인이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꼼야디제 자제 맥큐는 세요 마질
4: 라 내시 군중게 저런 꼼자라
1: 어어
4: 보라이키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난 고블레 내시 군중게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디에게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맹하게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1: 상무소 년아 시기 멍디에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라지지조치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부 켜는 지금에는
5: 난지 멍대라 가갸탄
6: 제리라 이치난골
7: 난지 멍대라 가갸탄
8: 제리라 이치난골

Jarmengi gaus ni. Jela chekdong dyu gyu tyun tyun lo ni. Jela chekdong ge yang gup jung ngeng ngel par kim yi. Kong ni, pyu jung gi cheng ri ke chen ta. Turim cheng ri gi ning ju chi gyu chi gi. Ngui lu ri bo wa ta. Nam je ri be to la, xin du ke be mi xi gi. Gaus ni, jela chekdong dyu gyu tyun tyun lu, da wo xi be ce sum ju la. Bu lan si wu ku xi ba, ting san gi jarmeng u gyu gi sin sin ku xi la, gu chung bu xi. Gaus yi, chang ma wa ta. 차진이지 청지이시 세시 천제리버 커블린리버 남제리버 오여리버제 청리타 무유루리베 연락민저외 태네 체제 침부샤유 가우스콘 로듄립드 루브초도 슝네 콩게 남주기 제디 코란 로브차 슝마타도 이겐 수신네 루브존 이겐 보틀리기 콩라 직네 갸파르기 창네나 카즈이 바츠르 주베 가우스콘게 지베 지링키 이겐 할레스 주부시 Gyumzen khaayin si na, kongi zi gyebamayin.

임바르 텐식라 텐네 디엔 치브니 직돔 니 돔숨 림신 갸바르지네 톱장 갸다주미직 교룽업주 톱장 나동 갸명업주시 지진디 치브시 콩기숭바르 직네 갸파리야 돔베 창가 차 응업주 유바타 창가 차리에 돔찬니 갸다주미직 임바니 직돔 갸 톱장 갸다주미직 타 니 돔부주 고고 톱장 갸다주미직 숨 돔부주 고게 톱장 갸다주미직 제 임바타 직내 갸파르기 창 탐제 돔베이나 나도 갸미 응업주 인시 숨버지 제로 제동 디기기시 캡게로 기겐 보틀리 로규르 쳔버데니 가우스콘 원생기 롭자 슝니 자르메기 이그타 르디이 롭준체 장제 하전 레베 겐키 콩 블런스 웨이크 포빈 부디얼 공주이 롭자 슈베 룽유 토버시 제로 제동 디기 구주 코니로 가우스콘 블런스 우크 콜룬 루블린 라 슝니 롭자 디갈 콩키 보딩 덴스타 엔지 찬용차 입지 찬용차기 지터 팅이 핀즈 도베 니스 속도창 댄스제 신부지 제로 제동 디규급주 코양알로 가오스콘 불은 시우크 로른 루블린라 마데바 가오디긴 로브진리아 로미 나와 페버시 제로 제동 디규급주 코피엘로 가오스콘기 가오디긴 로브진키 터진 뻥이 말라 병외라 로브진 티네 카체오시 이네 콩기 로브진 티르 치 럽치고에 사르드 직체 유버니 청소탕 구입 지제기 타 슈브드윈 집에 입 장무식 치두부티 디니 어즐리디네송 결국 디테네 포비 중재 첨부식이 디미기 로라 가우스 콩키 더동 반부드윈 젠기 장직비의 슝체모 응지 취십시바 짬파시 제로 제동 등기 구주 고고 로라 가우스 콩 고디긴 롭진다 카츠웨 치로 콩로 롭진티 터진 뻥이 나오시 가우스 콩키 정제 테네 제제 첨부샤버디 불은 시우크 포핀 부디일 공주이 모튜네 가우스라 튠기르 자르디 응어균신 리그베네라 장바 터진 나오시 저로 체크도 얘기로 가우스 콩키 허이르 무스티드 롭진라 붐잔비에 탐치샤베 제송 삼니 기겐치모 바프 콩키 가우스의 제송 조링급기 주시 겐시부시 첩지 리그베 시제 댄수 주도르 시베 제송티 가우스 콩라 테가르 붐잔비에 민다 랑부시

0: 따져 사업시 때문에 장외 남을 시도시급 날 중요매에 천안시 영시
1: 난취 뒤럽사비의 끝공등에 대한승계 체리 권주의 시도시급
0: 록래탕 인터차와 랑도카와 송갈 미디 지겐부조 남탕주시
1: 전제히 미리 비치소를 피해 쇼핑팅이 도쇼 간드시기장 젠터미의 시기

0: 제로 제로 책동 계계 주민 직료 다와 중립의 체들라 양결 시규인배 롱된달 다와 카시기지라 딱제 제바티 문순토 댄바르 주바시 가우스 공기 급티 지더티 퇴장식도 규르미네 퇴원소 공급티도 지기배급 탄대팔라 시행슈배 지더시기바탄 제충이 규르더시바 사르도 주바시 제로 책동 계계 주민안료 다와 주배 체구라 가우스 공탄 어스토프니 닌지 체브시
1: 급티디 在马塔克别起步阿曼努修坦车位起阿曼爹呢得进马轮别参呢提养几点起码送我是对最通通个拿了对马的起码送起来爹对高斯空东岸起码轮别参呢没没过不行是各地对高斯空帕玛尼给测试过对人一个超过让个罗松轮别不过去呢娘都去不行罗中马高斯起来爹别熊没有冲过马纳塔年纪起不行听你别年纪起不提 高斯空心中没对区别国赞不知接着切东也给居民过了高斯空气旁部你见给南街过来归于国的熊心准不谈接着切东也给居民了高斯空气南街日别心中七三下年团我们接着切东也给居住了内送高斯空气城市给内段先行的城路东西西边心中切不知空给绝绝地天呢一不在切最电中长谈东西电就
0: 色是采集的所及接种忙不便呢接着切东也给你生意了高斯空了各本哈文罗金奇恰个西南不是空气成路东西太了切都怕被中介他为了说切穷你觉得不了心对切不是接着切东也给了高斯空一不在日本哈将高瓦球呢空气包一了古路为成业几个难长日边呢了尊敬他了替他的当不得奥吉列的念不住几岁热追起对见他的
1: 潘国鸟来慰问没死我堂空气苏松一批给他几张人呢提一家有你母铁之人开给莫西来穿我银板上不堂高斯空气包一了送不得奥吉里的没银板一不在日不西月下去了第二奥吉里的一不在日不来讲电子给团别人心西银板娘各地对空个一不在日不提奥吉里的一不在日别多个西别不堂接了有个人一不在日不西别个月
0: 심주지지티 아우지리디 모임베 입지직발 심주치발 청지기 럼부 사부식 되버지 가우스 콩키 더돈 롭 커블린 직발 청지기 고네 심주치 마그시우 콩키 로 직부탄 커블린 직부시베 베제낭 가우스이 커블린 직베 세린 요라 칼로 규르네 무일로 직발 심주기 미크샤바 인시 딩조 나오시 제로 책동 얘기 줍둔 로네 제로 책동 얘기 숨주 소니 류진네 高斯空此地东岸持续给推个西空给阿姆拉接着切东给给军队落的内部的接着切东给给送出所有路次来逮捕他提来讲这么西北呢接着切东给给送出所有路高斯空给胸部节目样你也给送呢阿们我呢次来逮捕是罗军的提醒了空给军统阿姆拉他胸部拉大用切过别切特人都准备配了接着别人罗军给空铁的电池虚呢 空当胸目尼拉锻炼规制签约讲专门图本高的给人落进了修不是接着切东也给送出索尼罗高斯空他为父尼给三国来克布林人心气那段了心就切过赞不是空你应该修读接着孙别行克布林修给对接参加他三国克布林给参与界对于了空能尼给他懂三国来克布林修的给协助了西的三国来克布林
1: 罗尼呢扛起一把，西边啊呢，点了破不是。有人给两个鸡巴他，金子呢这么西边全给他，对面的群外忘记。
0: 가우스 콩 퇴균도 셈미디 와타 콩로디 박비기 안에 닌직이야 년수만요 제로 책동의 계경급 중앙을 다원 입에 친히 썩숨니기 쇼과 민낭기 럽진기 정리부티 콩킹기 니지토도 대월 니에도 보 통무 웬장 코랑기 레로타 니니 촉부 민남기 셈나 지지파 니니시
2: 세레남서 권트스케블라네 자르멘기 체리케젠 고스 모드나 초지 샴남스 모튜네 시멘츠 부빈니기 로규세나나
0: 자르멘기 시멘츠 부빈니디 젠부웬나니 제로 책동 얘기 주주로니 제로 책동 얘기 고주 권이 르 파르기미기 정부 외호미니 제로 책동 얘기 니스숨로니 제로 책동 얘기 기지켜숨르 파르기미기 티니 자르멘기 사르드바타 레드윈켄이라 짐부윈나니 제로 책동 예게십시니로 록조 락제 사르드 체신 제로 책동 예게십시드로 록제 소조수부디 티니 팅상기 시먼스 공스이 제로 책동 예게 주주리 주로 렘괴로 괴제 사준 체신 정부 외호미이 조 제로 책동 예게 중앙 지로 초주 사르드 체버시 제로 책동 예게 주주리 지로 태과란 노장 조장 치덥 사르드 체바타 제로 책동 예게 주주 튼주로 슈우유 주민 사르드 체버시 탄다 시먼즈시 차외 공스니 예공례 예외 추로 탄다 이제기 레리조 인비 초가

베테랑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바상 온디라다 장당게 충치링가 이 농슈렌제 제일 부위에 라테 제제라 이 라테 제 쿠시나 고네제 니 쿠리 카소
1: 너이 세모 함사
2: 공간상 제라
1: 농생 하슈나
2: 어 와 로데 두케오 세이 제라
1: 네세 두데 웨스라 세바 로즈네 민조
2: 와 이인 제라
1: 네세라 니체난 치제 슈베 참데 망세 디크랑 요 소피아이나
2: 제제라 정노 용지 레군 제데 제서 정과 용 비에 인도 제라
1: 네세 토치
2: 로로 제라 켄나 조 쿠수 세장 자오 람즈 자 제제 조부 여샤라 가도 신도 체
1: 네세 토치
2: 로로 제라 로과 추바라
1: 기좀라
2: 아, 내 왜 보이봐? 다 궁금상.
1: 감사합니다.
2: 로로.
1: 너, 나 임벨라.
2: 어, 제라가 첨부지 쇼제 그치?
1: 네스레 쌤진한다.
2: 어, 로로. 어, 제라지 도가 자자 쇼베지 롭상라 장 슬람게시라 내동저 쇼베지 저 옹제라 도가에지 선조 그나저 저다 도가에 선조 용 하세야 저디지라 충다라 넘린 님이 깨불라 둥둥라 사게 보모 치총자라 똑대라 공초라 딱강다 노두생도 영 불지당 나무아지 축지로지 영 뒤에 있지라
1: 레세
2: 로로 대사도 강사 슈베지 농두지 생도 영 뒤에 인도
1: 응응 레세
2: 로로 젤라다 젤라지니 다 젤라 켜나서 마차를 거우송
1: 나응
2: 로로
1: 可是说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是其实是那么结巴可
3: 我给你们全都见了，过去来呢。那赢了个。那先老了啊，前段忙些的，看人家天天的证据解锁批资源呢。从那么低级那个年龄呗，前段忙些，还讲年纪干不得，等到等下龙天年龄的工资，我的来说用当，他把多少拉白做中吧，工具出来的话，当送出门来，年白干几多么拉当，干点多啦。 你去做那位干养间出来，同干点做垃圾等，先把地主弄个干到我这些垃圾做那位，干巴上垃圾了，去年年头的时候，托他们做汤，过滤了用些棉花糖，吃了客人能养，三天一醒，就把年养婆娘里整体压住，就把他的空来空度，别话干地多么垃圾，干点做垃圾去做就那位汤，干到我这些垃圾先把地主弄个日常垃圾里整体。
4: 托个立地养用嘞，这些民众人他们的属性。那是托钱拿了。今年农具人的过年，毕竟民众能给这些年还是同级的，那些六十六的同辈，能陆地给下来能，先别跟家族拿同，我们种出香，陆种同辈能陆地给下来能，先别跟这些拿，家族陆种那边陆地边完了，家些的香。
3: 我就看见六级，但什么都拉，还对像六种体六级，跟这种拉说起做那个关心用了平呢，推到托什么都当，古树山东密码录音清白，六叔是捏土白，这些民众样样学中一个啦。
1: 哪了啊？
3: 现在古当也是样学中一个啦。
1: 那是？
3: 初中学中，听个外国年纪那么些。
1: 长度写大清都白，根据怎么拉长，跟等等拉，跟到我这些拉见呢，那是去做铁托囊囊呢，工匠买些把囊个囊出就应该了。那老托钱拿了。
3: 老是。
1: 那是。
3: 给了你农具，还讲认不拿我托钱拿出就应该了。
1: 那是老了，俺是连讲过了。
3: 给了你去等下过了。
1: 那是哦。 kyun di kyun to le cha zho ti bi xu yuan kon ne li zhen ki tie zhen ka ma an zhan gen zhen na xia di yin bi ne le wo ye gu ji chu ge jin a dun dun gu ta chu ge song a ni chu chu chu ye ni gu le wo ngang a ta chu ge ni ge chu dun dun yin le no ta nan xin mu tu ngan nan chu xin yin chou bo chen min le hello shun yu kon ne yin ne li chen zo yu me kan xiang kui bu ni ban nam ne yin ti ren li chen san bu ti gu jie zhen ke song xie di li chen zo yu me ling ge le pu jie nan bu su tu sim zhe bu yong bei min dun xu ju ma se ge zi zong tu ka den ta xin yu bei a jia ni bian la tan kon ki pu dao zhi xi la ta nan xin le ruo da bian la jie li a pu ya yin kui bei xin bu chun bu shu 可别先把全部数据谈切不及赢的那不错忙碌的呢故事三谈谈乔安蓝珠康三春珠原本面对熊银死那些 那, 孙娜的金兰给林南北签队忙写的那去现场能力旅别你们给不了他罗扎亚熊原本突变为新来给真亚熊原本归给了湖南最偏的旁边祭坛赶紧龙安林给创业偏见日常被他们的一层之全部拿松了

원잠기채무크인수왕잠기다외추달기다외원당기캡스탐제라신잠파피기나와게고심기채무진짜기다외굴김더강기크인수레모신자외투치수기니시러르디에기구양천잠시낭조디가니다우유기골강시비리체히

0: 디숨 봐 가서래 그 루죽 이치기부터 아 마트에 가서 루죽이 안 되봐
1: 그래
0: 저 가르쳐 줘
1: 이제는 다 돌아 사야 돌아 바포 돌아 딘땡 조지 땅어만 창도 좋지 그 조도 동디
0: 아로 냠디 고라
1: 어 냠도 걸레 동백가 냠도 걸레 마체파 같은 거 놓고 동록 그 최초 저래 알아 동록 그 최초도 저래서 다 창도 좋지 그 눈에 다나 안다 그 권뿜보 라라마 되게 다 뒤치 되게 나라 땅어만 그 조도 동은 담보 돌아 사야 동 그래
0: 아
1: 대 돌아 사야 동 대사 돌아 바포도 대 돌아 딘땡 동
0: 그러다라 제주 가려래
1: 제초였다 저래서 마담이 잡았다
0: 만다
1: 돌아 바폭도 조져도 돌아 딘땡 조져도 다 저래서나 나비 쳤다는데 다 빼차야거든 그게 공부하지 얘기는 쓱디 저래 지 말해
0: 얼마 찌찌마디
1: 다 공부하라 저래 빼차야거나 긴데 담보 살롱에 살롱소서 되게 쓱디 저 되게 쓱바자 대책 봤어요. 저때는 공화견 리레래. 돌아 돌아 사야 돌아.
0: 돌아 사야나 그지로 찍 득득이 쉬는 근데 어래.
1: 어때? 아, 멘튼 보다 조이 사게야라야. 오 사게야라야. 여들 나도 조세들이래. 나 돌아 사야 돌아.
0: 돌아 사야 저때네.
1: 돌아 딘땡다. 아. 더 돌아 딘땡다 저래서나 다 공부하라들 빼차게나. 천산지를 빼자거든. 다 공부 리차래로. 아 돌아 딘땡다. 다 공부 리스는 논나. 근데 딘딜린다레 뮤딜린다레 뮤쳇딜린다 되게 야그로.
0: 아
1: 남체. 오 남체라 되게 다 돌아 딘땡다.
0: 아 어디 두지.
1: 더 그 조세다. 안 허터 못어. 아

0: 康将昔日切居，
1: 康将昔日切居。
0: 地内古年纪，培育定时别迎来了龙聚切磋了。
1: 地内古年纪，培育我才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从西南起人类超级民的汤日记开别培给西里另外康中西里七军西北的参与康中西里七军
1: 康中西里七军
2: 三宝林家公看上，谈到林家的三个祖辈历程的呢，头个龙城南古的区别，康庄西里七军西北历程的是，俺历程的总指堂做军事军事专营，生意难做，前面日本巡路跑到他那，陆军人不上一不他，陆军和田园人民呐，夹岸内他用为日本巡路的，跑个千万人群去。军警他，他比抗日当年，他这日兄弟呢，派给开局点别日本巡路西路教育不马赛，日兄弟派给人类出土南北开迁送一不他，日兄弟呢派给苏军人类出给南滇日巡了单位明德部教育，抗日在哪里啊？派给前面日本铁骑开往平江路的前面日巡路里派日本参加给几根前面哇。跟俺们电子拉呢，前面日边巡路，头马骑到前呢，夹下了头他，提夹下了鱼头，撇开骑到群娃，提醒日兄弟，头马跑了骑到狗村扫过了呀，我就拿出去。那听地里在哪里呀？跟俺们电子拉呢，没退钱呢，跑给看完人群去，前面电去跑了狗村他，前面逛这个电去怎么去？前面日边的行，跑给开去电边日边巡路去了狗村扫过，我就能去一遍。听见呢，在那一宿。下面啊，这位南通我的先生呐，
3: 那第几里啊？你跑去罗早给他进步，我礼拜四了，空中是吧？我礼拜四了提，你进入这段下面，东西挺松的啊，去过了。第六日呢，生不牛头去广播的，吃得不是吧？马上就来三毛去继续去，那都什么感觉？进不了了，生不牛头去广播。我提吃得在电脑里了，他跑去参与去。查塞苏达杰，前年确实做起来了。我电脑老了，根本没给查到杰。电脑老了啊，各地都在那查账纠结自己给查账了啊，你纠结杰。电脑老了啊，你老么人呢？接到我家子，顶着对儿子的嘛，顶着对杰。那前年的芒果姐姐，你怎么打起来了？他前年才过中国的。哦，都是姐姐，他不给写着做，不给写着作业，顶那生不牛头，到底开心不写着话？那我都怎么了？前年才过中国是不难的。但我礼拜写了给军部。西街中部西南路的松柏区局事业的设计，我龙潭西路是，他的表给老早拆迁拆了，第我龙潭西路当他空了是，可能二不住啊，我礼拜西路的，他空给中部设计就在那设，我龙潭西路，空以那你突然就这边那路里啊，中间那公路交界里啊，夹个路牌，公路交界夹个牌子，夹个里啊，路就对人家里啊，路就难些，他的那路里啊，扎达、车马达，那做东岸的。这个路就那些他讲不他的情节，那公路从上岸路里啊，那跑了坐七百多啊，跑了七六百些，那前面上芒果节的，跑一里久了。第二站呢，电脑路坐的卡的久了，什么什么，本地车站的，什么南面的站，日地的久了，要么是吧？我讲的电影久了，这门牌那路边写了就那牌牌这边南街的建设人的，路边车站的这边南面的写吧的，日地的家具这吧，什么大把些，顶这个上芒果节节，上车站去。就那阵，你这是丢那多啊？空姐，他前面的培训做不起来，吃些的。他把都空姐，那前面熊，可能给丢不卡起些，就那阵丢下，他统计有不得。那熊人吧，天干给丢不卡起好了哇？这个芒果节的熟大在这不得呢，丢不有他不起来，他不起来钱多啊？哦，可对了，他第二年就样样给，也给熟大大姐，那电脑电视大大嘛，对不对？数据几个几个几个，不有他不起来钱好了的。空姐吧，那家伙给扎到那在兄弟刚老了，吃不消吃是吧？哦，但可能今年可能给芒果地界，就是第二年给安尼，高边子的什么生意的，是那个高边兄弟界咋全部收拾？热带地那老了，像数据绝对咱地切过是吧？也是这样。哦，顶着这兄弟们芒果地里收大菜， 아니 정말 흉망 보시라 차다 비리야 대장 마세 공개 아니 코로나 전이게 아니 정말 남이 간에 남시 어 땡주 뒷장 버다 정말 남이 간에 남시 뒤 땡주 뒤 배지 비미 정말 땡주 잡아 다 흉 제발 때 기야 되나 남이 제발 와 제발 잡아 다 토마토 제발 제발 잡아 이야기 토마토 남이 간에 남시 제제 어 다 공기 아니 로비 어 진내 흉 잠 니네 이나 조치와 대로자와 체제 안 흉망고시 귤 대장 맛에 안 공개 체지는 거다 성불이야 배제 안 성비배디 처음에 증균치야 돼 어 로마 망고야 콘리아 급도도 전에 다 로마 망고시오자 로마 치니자요 어 급도도 다 파란리아 로마 치 니자요스도 동자지도 라스네 쇼 망고 쇼 친제 다 뒤도 전에 개부시라 쳐버다 다 뒤도 전에 콩게 치도 전에 저 로베 최저 그 룩 저르데 최저 룩 야게 근데 밴데 추락이 로메노므로 와 규베 마 개버친 거지리 딜로 저르든 거 예소래 더월 저체 아니 남동간에 정말 남이 죽지 못하는 거래 된주 저버디에 남이 저버 와 남이 체내디 죽지 못이었다 딘데르지리 다 별한기 딘데기 야믹세기 체주 딘데 다다한 차요 말 나 디 제수 가라스나 콘리아 몰론데 시럽기 로모 망고체 디나로네 아니 샹촌롱 봐 로주 중에 있으니 디 개버친 거 공개 안테메 된주 직접샤 네 참에 저거 충분히 있어요. 다디 배제 단도 통해서 매우 다 딜레 개체 즉 상주는배 로마 잡아치기 생기 있어. 다디 개발 좀 쉬우러 와 잡아치기 생기. 어콩 아니 중대디 있는 제로 제동 야당 주미군의 제동 야당 조직을 구 발언. 발이야 뒤로.

죽진에 중이 벌어져 봐. 아, 딱 혼 세마를 신도 켜봐 차제. 아니 차베 세마 아니 남네 기 잡았다. 남네 기 잡았으니 진짜. 디간에 학바도 세두 이기 민수세. 딱이 개버지다 뒤버지 니스. 세두 이기 민수 개두니 디자제 아니 디나로리아다 벼람기. 네, 개주된 배 세마. 야, 개가다 민자야. 어, 저 중대가 디든 도다 제불 두 우르와 제데다 벼랑게 로다 참바다 다 그 털라 사우르인데 망고 집에 주 싫었다는 사이선 그 뒤젠 거야 뒤젖어야 돼 와디네 제불다 사람도 탄다 뒤젖어 제불아 뒤젖어야 돼 와다 슝 딩겔 대제 아니 잡아 주기 쓴 게 슝 대제 슝 뒤젖어야 돼 뭐 잡다 뒤슝 뒤젠 좀 깨지 거예 아니 대자 마세 아니 공개 벽을 롭소시 용을 해야겠지 눕지 치다한테 진짜 거에다 근지 돌이 슈기 싫어 좋은 동안 탄다 쟤는 때 롭소시고 계절 싫어 지르샤 가인스는 뒤제 롭디 소유도 벼랑게 아니 롭디 롭시지 차브로와 벼나로 믹스에게 계절했다 벼미 랑기 급 뒤뒤고 롭단 참바 아니 참에 개가 계주 랑 태가 때 뒤잖아 카보시라이 와리 다 소수 뒤나로 뒤젠 뒤젠스 리젠 리젠체 벼는 알아도 탄다 카도 가마기 남샤다 아 시투기 남샤다 더블 문쟁기 남샤 이로 어딘지 차야 되다 도마 어디네 인제스 다치네 차 대샤샤는 아 대샤 세뉴로 노브지신이 열바 노젠이에게 로마초이나 진짜 카고제 딩두기 로스 지단 잡다 저밀링 딩 진짜 카고제 아든지 딩두기 로스 지단 잡아 별량 아부시라리 별량 가라슨 잡치기 생기 쇠되제 진짜 카고제 아니 롬뇨 디게 파주 아니 팅사진 따세스와 따세 담스 팅사 탄도부터 마냠 제 열바 디게게 담자와 아니 켈린 송루다 디게 땡게제 아니 체메나로리아 안 좋아대야 다 칠랭고다다 태규단다다 아니 저버치 두전에 저버치년디 아니 참망기 길이야 야라제 아니 우스 야라제 안 토마 아니 켈린체 아니 샨 쿠두슈 디게 단선제 디게데 지든자 매양게 이치로기 디단디체 아니 디네 아니 고조제 아니 졸린체 고조야 어때든 저 사투체 타나 바샤니 디나로리 켐도 단지다 고야 다제 된조에 세메 아니 다마조 제시 켜버마조 더스년제 아니 김제치다 코르숨 코르단 어때든 저 강글로 사투시라 좀 버리다 뉴글디 세마라나로리 다마로 된조 요르데 펠레베 지규스제다 어 디네 손제다 다다보돌이야 강글로 아니 켐도 단다 딱세고단데 돈 된조차 마냐무시야 되고 고조 디네 촌 뒤자 뒤자세고 민디에 된제스레 뒤네 수르도 되버스니지 가르 되브레스나 디긴 도단 제베 아니 낭드디게 추드 아니 차스스네 수르도 된베차 나간저 차로 오소이요 그때 남균에 차바스도 전에 김내 김매 발이야 수르도 된베서 워와 차바 차바서 나간저 어디네 시리 이거 그에 비티베 줬다버리 어 다 뒤젤로 쓰여도 뒤젤로 쓰여도 진젤로 쓰여도 아니 참에 다제디게 땡기지 어 딘데스 전에 다 참은디 디치도 전에 제부 슈크첨부 쇼되제다 참아 잠마세 안 참에 아니 대제 슝신다 로주 버게야다 참아 잠마 임베 슝진 강을 로전 지그로와 디게 강을 로리아 군디 슈크첨부 쇼촌도와 징네 참아 고랑기 슝로 디게 베게 슈부죠 다 참에 지부세 고르조지 카라스나 슝신다 로전 지야다시다 탑시지다 징네 고랑 슝로 자침부지 니네 슝 근데지네리 로정치야 다시다 털렁지 디 공도 참아디 가라도 낭다 탄다 배주던 거리 한 치르베 공도 당고 뛰어야 봐라 치르베 에 슝로 디게야 다시 제야 당 대 심주치야 당 네 펜주 졸렌체 대 샹게 샹로 가야 다 딘데게 탑시 나로네 중교지로 치르베 나로 토마 중도 전에 고란주 슝로 디게야 공기 체다다 딘데게 리베 가네 저버 망고지네 참아 고주드네 펜주 저버 제야 다 섬시 제야 다 딘데네 고주교지 세메르보다 다티 탄다 남고산계 배표주도 남고 팬도인 걸 잡아치기 생기한다 어다 여기 테마티나로리아 답이 줘야리아 스타트 정신 된배다 정말 뭔지 제대로 대진체 다티 치수 고랑기 로마에 아니 게라젠지게 아니 리베싱지 게스 장나보 준지 생겔 스톱에 아니 리베싱지 게스 디게 강로 테마나 캐브시다 코나나 카지게 있는 테마 덴주에 제베요리 어 도스제니 다티 제마디 베게시 우총도와 다디네 제스 모티제 제마디 베게 조야리아 안카레스나 슈긴 첨부 뛰어갱기 개바직 사기 벤지다 공기 견제 진료 투럽 죽지면네 다 중립원에 조금 기순다시 기기로 와 디나로리아다 사기 벤지다디 공개 토마이나 안에 급디 두전에 자가기 가지 벤지 벤지 샤기시리 표도 표바다 제제 안에 공대 기타네 제마 공다 공기 아니 콜도원도 벤지다 같이 또 된주 테마 캐브시라 어 공주 코나 메잖아 테마 아니 센 센제이나 아니 테마를 캐브시오죠 아니 사기 벤지다게 아니 그 뒤뒤전에 자기 세메 아니 뒤뒤 도단제베 아니 닝부 지베 아니 된주 테마지 디스니 게라젠 제로다 테마지 베테르 어 리베테르 당 디에 장제

레디레 야디 고 규림 디나로 디 예버리 하인스네 갸가기 제바베네 벤데 추기 차베 참아 남진나 롤 셰드즈네 참아주베 리우스 로가셰와 참아주베 리우 디나로 야네 참아고디나 롤 참아주베 리우스 니세요 마레 참아주베 리우 디나로 샤기토베티 제메기부 임바 주야 리베 주야 너 딘제지와 디네 고즈제 안 타바단 탐제케부토바에 남든베 덴주지 임바 어다 제롬부지게 디난론 참아주베 리우다 딘줄레야 안 이신난제 안 참메 덴주디 안베디 타바다 탐제케베 안 퇴니치야게 남든야게 안 덴주지 임바 어디 슈처르지부터 자원에 나오지 말이다 쓰 말들이 저 채워디 덴지르 불샤와 덴지르 불샤고 튜몽이시네지 강로 튜몽이고 지다지 넥스다 제일제 튜몽 어다 길로베나로네 낭지버디 임베데 죽지도 공기 슈처르지니 안 돼야 퇴니치야 슈처르지면지다 아니야 베디냐마 딘이나 낭지고 제 말했지 딘데도 말이고 한 남백해버 다 벤드다시다게 제버와 덴수자니야다 대저버기니 제들레 코테야 안 다고 네버도 마선에 딜레 되야게 슈처르 낭지버지 단 낭지고당 덴지르고 니가 임바스 디 제르무지게 제동아 디 제두잖아 안 길로베나 로리아다 길로베 캐버 짐중게 했다 대야 네 놈니치아데 대회 네 개체워지 이제 아니 사버도 제르무지게 로마 계속 타마진지 공개 아니 참에 덴주 망부스 이제 네 덴주 조디 아니 참아 되 제바다 참아 군득 제바로 아니 남지기 제바 남시에 탈람세지 다디 길로베 네 중조치 제바 로미지 탈람 세지스 아니 남에게 제바다 리디 제바로 소가 탈람 야가기 슝디 디륜 도다 제바 망저리 아니 제바 제어리 다디 딘데스 제제 아니 계자 담아 진지디 아니 그 강쟁기 다 디륜 도다 제바 켄요리 아니 제바 진에 아니 개바 차치슈지 참가시죠 그렇다 아니 당내 신기 계루 길리베사 제옆세 숨나로래 계속지다 계루 길리베사로와 계루 길리베사게 다 제메 개바시라제 사과도 디딘 이기면서다 직진 리베자서 소가 제제 다된주든도 아니 슝기 띵서제 이너 자체를 간지도 알았다 전다 채워시다 딘제제와 아니 제근도 줘봐 제근도 줘봐 이나 참아지게 인제제제 아니 다제 요새 숨다 제근도 줘봐 아니 제베 참에 이제 디게리아 아니 단도부도냐 길로베 나노냐 길로부지 이제 수다 차도마 아니 디제리아 아니 길로베 댄스 숨 제 길로베 댄스 숨 나로네 참말이야 인생에 지야디 예버도 댄스 숨 나로리아 댄스 숨 지고 그 말이다 장기 대실로부터 다가내 신 길로베 댄스 전부 주 댄스 강글로로리아 참마디 예버도 로브존 지야 흉진 가병 왔으와 흉진 뭐 자단 참마소 흉진 가병 왔으네 우마다 참마다 퍼진다 되와다 저 디게 가져올 로브존지 디 참아디 네바르도 로브존지 아기 럽시도 오지 교르와 디치도 전에 길로 큐용게 오다 제브세 숨다 제긴드 주베 이제든 줬다 길로 지 이제 숨다 체 다야 샴네야 댄스 숨나 로리아 차장 수수 이제 딘데 딘데 같이 자동아 대샤 샤이나 제부 로셀링리아 아니 로셀링이 이제 된게다 벤지 손음 잡아 아니 공기 제베 세메 간지 공부접세스 게다 제죠 참아 공부접세스 아니 다가네 시기 남지 류시 타주 아니 루리다 더리 이제 대부분 고만기 이제 생겼디 군기 자야셔봐 언제주 공기 제베 아니 참에 류송 류탕부송기 타주다 남지 류니베 간에 수르크유센드 아니 두제 남샤 아니 루리 더리 사바르도 공기 군기 자야셔봐 투세디 생왕원제시 생왕원제시게 세두제스 팅사인 두제나야 게다제 생왕원제시 제베 두제 켄지 근두 자주 제베 아니 두제 리셰 롱지 님에 신예 딘제디 두제 켄지 두제 신예 딘제 창도아 세 두제 다 켄지 두제 두제 먹고 자 어데 등 기록에 남고 야 베르샤샤나 딘제 동아 세지기 이진님과 쟁겐리아 디 진진 로트 생기 공개 제베 세메 동균 개베 인조사지 다 이제 사바 쟁겐 아니 지수 여러 쟁이나 지수는 최기 견제 제베 아니 이제 나로리 야 세메 계속 공부 잡세스니엔 남지 수르크스니야 딘제기 참에 거기 덴주 망고스테 다가나 신기 잔 차샤위나 아니 잔 제실룸부 퇴산링기 이자 카지요 디나로리아 퇴링 군진 최저 배상기 제베 남주 타주스니엔 야 기강기 이자스 요가 기강기 신디바 로주 견쟁기 제베 남지 류시 남셰 승예 딘제스 챤에 다 벌이야 아니
세마디 치수 kilobe nalol shukchi mbushira tartunga tatu di shenda nalol e targyu tayo arde shukchi shuidi kilobe nalol tarche nda bato manyan bali ya chebe ta tanga nai shengi tingdui ina ta shimju chi nye mangushi yunba oda tindajirisha

0: 지리기 니슈 니네 찰 노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1: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중요기 야게다 불어봐 내 슈유 니네 슈인디 네바르도 슬레도 가네 렘바도 첩주도 미리 정리기 니네 주리아티 하자 치케 치오시 리샤스
2: 잠만 도저히 난다 나도 그거기 링기 살려 보고 좀 있는데 다 좀대 수수수 나오네 미나 마부 친도 사진 너무다 쓰다니까 그냥 니디 디디 시도 제외기 구매디니가 긴낭 닝기 땅니 겹디기 주족기 겹중당 줄루 당 준이당 벤저당다 니좀 마부 친 정근도 미르디니까 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 연 통근도
3: 여기 단단 안 한지 망주기 규제기 샤르디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디 링다저제 마세가 땅 안 한지 셰 샤르디 하장 푸송속고 대딘 로와 갸조레스 디집도 잡았다 대역 리데디네 카라에서니 규진구 때 노규진구 임바 피소사고 임비데다 디 땡치고
0: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 긴닝 주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규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 기드즈치
4: singenam cho khong thu lhinge ge sen chu bidi ni penjong lob chi me ri shun lob lin phe ri bu chen kha gi gi ngen chim wa tha si ram sim ju lo me lo bi gen ngaw den zi la ne phe gi khen wa rim chun ki che me den chu phe lu gu chi tha che me gong ji ki den chu zem chu che me ri bu di xin phe gi khe chu den be ri be shung lu si lu gu chu so go mo ju na chu ji ta ji me le chen na lia gen ngaw den zi la ne mu thu che yin ne che me ri be shung lu di jong chi na ne lom ni ta sim ju chen zhe neng ge yue mei ta che me ri bu lom ni chi be gui ba ti xin che me ri bu ta ting zhe dian qi ri be wa ki zhe wa so tie lia mo ju neng gui yin be ni ge ne tu do du sen na yu shu 天地抗争西里切军西北里切巡参塔摄影里切地中继作用萨古七军塔西皮千贵南天巴三次拉日我那西面里切拿杨家节油天界徐天家伙

ཁྱི མེ པུངབར དེབ་ཙམ་ད་ ཅ་ མེ ལེབུནེ ཁྱོར ལུരി ཁྱོན་ ད་ དེན་པ ཙམ གྱི ཏོག་པ ད་ར མོ་ཡང ཆ་སིར དོང་པོ ད་ར ཁོ་པ ད་ ཉམ་ད ལང་ ཁྱེམ དོང་གང་ཉི ད་ ར སོ་སུར ལོ་སནེ ཁབ་ཏེར ཀ্যামུན ཁོམ་ར ཏོ་ཤི ཁུ་ཉི གྱི ཉམ་ད ཅི དེབ གེམུ་ཏེ ཀ্যོང་ཡུར་ང དེ ཅོ སོང་ བ ཐོང གེམུ མིན་ན ཅི མེ ཁེན་ཤིང ཡང་གོར ཀ্যাকུང་ང ནི ཁེཅི Diwa sung ki pyoge kito ni gemul dien tepchi. Tine gyakye je di nangung yu la kongi sandar chinne dimpu po yu kyang tanda men zo du sirwa yin. Kyorang ki tati jangta ki gitu lipgub chul shor su. Ji cha ne tsur ten tup ma sung. Nangung yu chu jamtu gyu ne ngang cha chenpyo nari. Besa su lupji lupsan la la zi chidar zhu gyo sam. Gemul ti pyoge kito ni gyakye sheba tang zha. Chor zomu zukzam chi chebe liwba sung kemu shor. Liwba sung ki kemu nyamdu kangbe na gyobda. Nangung gyu ki mikde chima chi. Cho ngar xin gyug jing tam che ling jia gyan. Myo da ni kar sung tung gyu me dap nyamdu kangbe na du gyu. Kemu ti xin hur xian xik gyu ne liwba sung ba tung cha gyan be kobe cha suma di chua xin du sui bu du sar. Kemu liwba sung ki xin hur nang Lariyang cha suma kanglu. Nangung yu ki rengdun ki xingpur ne cha hub kang dungbe. Jung se ngamu ta ca denba ta chua ximbu je ki nangwa chung. Sem nang tu pyo du lepchin pyo ki sa tung kumshi le kumji che gu. Sa cha tang tung che ga gu le jo gu ba te pyo du ma wong kong ne samlu le ma kor ko kang yi na. Tetara samshin tu lariyang hub kang dungbe. Chua rimshin che ru chi. Kangbe gyokong chungse chungshin kepa ti chungse mimpa naksar nyetu. Liwba sung ki gyo jamdu gyo di lop ta tine lop baryang, lop mambar. Shep shubdu gecha tsi ka sheji gemu di lakba ter zamda go chuk chuk dang. Gemu numshu shik keri wongwa le shuwe chim chim chuk. Dongshe takur ki shuze ser ting ting dang, chikur ki shuze nam singmu du tong. Liwba sung nari, kongki loa mebar dawa chik zam songwe shuma burkyu le mintu sungitu. Nangung yu nari, tanda chu chakbe tu ma inbe, chu shu loa kanki, lok shu tikse chiyu dar loa kodion chi tube, loa meba kangi nam. Liwba sung nari, digar kim tu ne kim tu war, gyangta xintu jingwe, loku chibar rilong mangbu gegu. Mane chi xin loa ju tse nyungwe, lok dun sembar yungbab kangya me. Shuyu la tene liwba sung ki geba ter za dagwa tang zha. Zomu nye ki geba ti changa nye. Lagwa xen ti zomu ci ki rangi lagbe gyamu suyu. Geba ti ka tang ne a shi pyo tu ju. Liwba sung ki pyo ge ki toa ne neba tang lingmu che ji. Gemu ter geja ci ka xe ne chir tu. Xingsha ne liwba sung ki dok che ti rangi gebar kurwe. Nangung yu ni. Kanyin diyin mishin barra kyo je sukyo. Liwba sung nari. Chine dimpyu menju tukur jingwe menkandu dene menju chetze josung chenpo zhugyo zhe. Tabshi tele yabashik me. Nangung yu nari. Men tungdu menju pa kanyin nam. Ngay ame le ro shiklaan naza tipuwa du. Zhonglu menju suma lo juzam dungji yong su cha du. Liwba sung nari. Kyo ki sambar men le ngay zhe gugi mari samki dugam. Kim tu ti ji le nam gu chua zhu zhun dong wei ngu yang me be, men gang du dian ne, men yu wei ngu yu si tam. Nangung yu nari, kyu ki Himalaya ji gu du pian me tok be za me ji xie ba ma yin nam, za men du na jik mar tam. Liwba sung nari, za men ka xie le dian ne, nyok zin chi wei ne ju mi tup la, men ri jik su gu te yang le la bo ke le xue. Gu che du zhe gong zhim tang, xia tang chui zhe sua cang ma re, ce xin nian tak ju yu. Pyo kyu tu menza mang yang,
맨 소차 뇽웨 맨 망치와 난산네 오르그 맨 장자 이나 특린네 표도 오르웅급 렌콘 침불교 주시 테다르 쉬신베 급수 뒤네 개바 겐슈니 온와 통신 로나 겐바티 겐리네 멤버라 멤버라 싶어 류바송기 벽에 기토하네 아레나 뒤둘렙지 개바티 류바송기 라니네 송디 년매 킹베 장기 모동 토제 류바송기 고 굴잠 체디 개바티 제투체 개미 최두 유잠 링무체지 조의 파주어수 좀 죽잔체 난공 규기님 잠내 규급 개바 겐슈니게 락베 님바 자루에 난공 규기경 대달 균일로 급들 면 락베 님바 자루한테니 퓨리기 교수식 인증 난사외 펜준 투급 락바 동화당 자왔다 제투니 펜준 탐규 치바당 자왔시 파주어기 락바 장기 모동토 조바티 영이 퇴강이나 따르통을 띵가 식규네 주급 류바송 날이 내콩라 면주 체용 펜준 체림신도 가졸 하찬신부 지기도 내콩라 정삼 죄지 따르니 균주면 천삼 랭규 시주바인 주구티 개이신기교배 맨툼땡기 세세 실송 맨세지 규미 난공규 날이 교란칠 면주 체바 주림신도 맨티리 기기교담 맨린수지 개그리담 맨텐주 공천부 유담 류바송 날이 맨카시 맨강기 맨리메 꿀바라 코든치바다 맨카시 맨유바시기 난산의 표도 로림신도 길규 망슈니 맨지 산대경 맨대묘체딩 알아 굴킨슈 디게 망초하기 초하교회 망초하라 응유교시 슈클럽 난공유기 교잠체디 날이 교랑기 산대에 교랑기 레갈기 앞교르첸부치기도 교란이 응유니 순남 땡배 교가식시 난공유기 칸에 태다르 주음에 샘낭도 세본 미신라 렙집인배 촌난 얌센진식기 류바송기 면삼바 미신바나리 공이 멤버식시 딜림요유 표라 지통 침부유 표절 내치발 크습 능식유배 용법 난사대 중세 토유 사둥기 조송땡나 지그지 뉴저양 뒤니 강야매 난공 유나리 대대 계정내기 순달 토바 잡부 민두 난사와 응의 유나 뇌간도 주규를 가신 김시 계주는 부주를 주어버긴 류바송기 교신도 나리 나 결의 말이 나니 주인의 마탁배 뷰리식인 난공 유 개목 유 따지 중세 심두께 남바르기 징난리 묘삼바르 로마 냠두 마십병 때에 카 제뇨메베 초불 루톱 김베 카라 대동 주탑 제외 촌나 시켰기 촌나 디니 촌나가 다 메추바 심쿠르라 박빕삼 추나소 간이 메시 담티 몰레와 치자기 살 도로에 촌나 시키 메 이제 삼반뇨 강도 제베 리칭딘 홉디 셈나 차르 삼십 양양 체지 랑기 삼주시 코바르 주바티 ngāla mēnzē ngūtsab tsōngnyēr kēn chōpū shīkyū, chōpū tēri pēchir nīnglūng kī nē pō yūsūdū. Kōla jīwā chēdi dīgar jīnglūng jūng kīwē mēnzē kōtyūn chī rō shūna jīkāng. Liubā sōng kī gyō shīndū nārī, yābūdū, ngūnyē yābūdū, tētār chūna ngūnyē gīwē tsōsū sākba rāngrī. Kōng kī mēnzē sūma dīr gūrgyūdāng, dīnē nīng chī mēnzā nāngsār ornē lēnyū chē chōla, kōng dīgar lūsūr pēmna kūryū kī kēmbē nāsāyāng 자기 연구지 난공 유나리 탑시디 야구두 락토아 카바르기 다다 유살립지 내 카바르겹쇼 류바송나리 교랑교 롭자 유세 총대들 다다 융이지 된디 좀나 뇌내 야구 영화두 냉물 주급 따짱나디 초래 차장 된두두 난공 유게 쇼네 대초스 교디 대세라 유진 지지 동신두 따가 민두 지시 류바송 나리 다 대탄신배 직벌이 다가락벌 균지유 룹지로상기 교란라 칸라치미시 뷰리기 튠중티리라 나와동기 말이 난공규기 맥집 축진 류바송라 대급 군이 와두 깍게 강시규바 대비 촌나기 양이 깍게 강시규다
Lopsan kya tsu gigen dan loma chochan shik chi ne nangung yu suwa lipshin, kong le garzan kata yo. Me kata di gigong ki chamen to sha. Nin mangpo shik song ne mo kangla lupchung ne chekab jang yu tang nyam tu kir. Loma tsu gigong ne changa shik shi ngang dawa tang. Logo chung chiwe loma tsu pak chung kya shin tu gen la shi pyo bar chi. Me mikde kib loma tsu go par ju shin 계자 지지경 맛이 로마남 카파르 주비 급들 양 로마식이 박준 가신도 셰프슈프도 땀미 데네 로마츠 교훈토 쟁네 모동 랑아르토 샤티 쫀나 친도나 니 타마 쿤츠 마스바르 로마직 나리 쿄기슈 쿄기슈 로마 현식이 나리 마슈기민 쿄랑키치 난궁주 치르퉁급 로마남 우르팅직라 카토리신 교킹도 치대 로베 모동 계단이 넘버 트라웨 메토 당수 부식 날신 대가 랑 유바디니 민니 나르 원단 개바다 나자 톨 중심 샤미 지기 니위가 추구티 토마타도 루프도 튀기 콜로티 집에 튜수 로베 나와시기 레와순 충튜 디다르마이나 푸체신 로마 현당 면자웨 겐키 로마주 따도 코바 야마송도 지워다. 내주 톱주 치바당자 미니에다기 휴. 단다 삼루동급 대학교 미수기 최도 반주 초롱 제디 로마주 고리다 수민 시단 비외 미유니 로마주 콜라 도난 용하다. 타골기 민남기 지심 토바 제디 캐치안기 존나 미끼외 제도 인도. 부디 신도 교병아 겐라 키란 하잔 제부도 콘주 쉐마 표바라 나쉐도 주주 시설. 난궁 휴기 개목 교신도 라예비 부질 진골 겸니 참치친부 민당 루림 깨자치 홉디 추구신남 깨줄기 킹니 장노 부창라 코르와다 치만리 메또라 코르와치신 추루우르 난궁 휴기 지면 롭센치기 교라 개이 강치 갤룩니게 뒤둔신 급가라 루시에 강립 루시에 립급 급가라 오미니야 일라첸 Kedi kong dir yotze, gelo belo wu chakjian lu xie tang, rimu wu yamzhen dimgu xio ngiba ma se, tadung chakjian rimu wa zetsu chekur ki lu gyu tang, guakfi na cho tang, te tun yu tang, chua so loma zor ju ngi xe. Gop dir mu tinga omi ni kabara ang chang nya jua ma xe bar gyo sim chinpu ki. Kong yang rin ni tang zha war lup cha xik tu lep gyu tang, yang na nang sar ruo yu mi ni 没电力没。

누루다 칸리타 라소 임베 존나기 낭서 로츠티 추규 지규 가슈니 메토아다 파감다 디신 파마 부주락단 지워 지규 가와이 대낭네 추구지기 집에 하니 뇌네 수념 대신 로산자주 로마티 바바니 비규도 깨차 추베 서지바 식시 서지바니 낭세 제무 캐첸당 자와라 민남기 그거로 침보 지위식시 지설 기겐 카시기 김두 탕각계 유바티다 낭 망치와 사다 누루다 제오포무소 인제 추시 당바다 추규 대춘 시지시 미식기 몰라시제 받단나 서지베 조 어디시에 추골골외 탕각식 지워라 명틀 다와 카시에다 망외급 로카시 굴기지 지설 뭐 항상의 규제대 랑미다 장다진 부추배 존나시기 인식 난산의 내고로 니일됐네 로마소로 지리 추악대당 수뇨 가시 결혼 민망신 락다 뉴외 로마지지 락다지 딩덕 메긴 진저시순그 진저지지 지리 추악대 쇼악자리다 수뇨 쇼악자 니지토 타말 수뇨 쇼악자직 마산신 기겐 슈누시기 딱다 춘유 쇼자직 도피에는 주니 도피에디 감통기 와도 독도 피바통 난공 유기 맥동력 진톱장 개수 침표 뼈다 양나 대가를 춘유 된교바 같이 뒤지 미시 메타고르도 민유식 계급 창막가 주인의 유배 된들 나와 지겐 중매바시 유바순기 뷰리기 머신바 림미시 계격보다 또롱원이 전염지지 시에바 힐라첸 내준 티리 낭서 얌생규 떼내 매배 저와식 인배 할래 훈토르 교두 매냠도 매 랑기상라 샘수체 로메 춘에 랄라 롭차르 샥듀당 랄라 김두 로기휴 닌티 공무로 롭차르 샥듀 치겐 로마 카시에 추발락비 내내 무신휴 롭지 로상 갸추 탭기 매땡도 멀구 슈네 추발락엔 로마남 통투주 유리 마송와라 로마티다 상주나 교지 개무츠츠치 난공균이 항상네 루지룹산라 주바 강식 된바 머큐 난도 면주와 강식 대비 미치 루지룹산기 마니 노부초와도 줄바식인 대통제 제조보다 난사회 제지 제조하다 모동기 시지 소지에 경 제조 마카르충은 님의 머직바 제투블라 대통규메 낭의 잠샷 교도 땅니 세주에 니버튼바띠 세주치 면당초 너만 망치와 지리 초리 사진 당부 인증 서슈 치착배 마르탕 짬바세네 콤베 포화당 규미 체머 주머 두빠라 추발 나수 땅와리 게이 롭센 치급 며 로마초르 야게 기토네 지워뎌마다 렌갸규베 랑차뎌야 너만 카시기 야게 개큐다쇼 야게 찐이 주지 푀게도 교로 푸게슈급 힌두 교함에 갸게갸도 주는 풍부착배토도 땅와당 자외 롭칸 낭도 교체킨 개면추도 로마시기 락바짱디 갸게기토하니 갸라 콩아슈이슬 난공유기 고죽주당 믹접접제배 개면교자 나루에 균신투송 롭센추지 롭산갸추 몰라 푸게당 갸게기 색조추제직바 말이 게이기 쿵알라 슈시베 색조르티 푀게라 테가르시에나 콩아슈 스르와 인스라 난공유나리 로마츠 슈투기 유신투 미트레투 갸게 슌투 메바 강지다 롭산 갸츠나리 굼시 차바시 교랑기 요르베 최투 인지암 자르게 계급 슈다 논네 미 참유 지도 중어 다 직벌지 뷰리르 굼시시 유바디 뷰리당 체나 푀게 기토네 진주민주 레드윈연슈 제장지 디니 견수 파유 직부 체급 유계 기토안에 깨세 슈규르 가와당 직벌지 깨세 시에 마찰공 롭제 개군에 루가 바게당 제 주용와당 주두 포문이 냠통 롭산 갸추 듄투규네 루남 탑산 갸무이기 고라 테브다 군니다 뉴제 개바티 락바 다리신두 제베 쇼부식 롭산 갸추 랑니에 치가 롱마타도 페메티 맥주 동신 무게 양 체질성

베테랑기 고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무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급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平常龙青年轻人看，别给龙青年谈的龙青六七来钱输赢。
1: 空都立等可惜的皮姐呢？俺今天团结组织写不来，唐伯康给团结组织谈，你不几团结组织，什么七团结组织借给过了呀？我都输出不来。立等第一难了呀，唐多俺今天才给南市西伯三十就属于组织过了呀，我都得不得继续。今天进入了马队白菜，让我见写不来。大概过了呀，也能过足些。我的手指月，今天才三十就数，西北的团结组织给南边我的西北人呢，三十就数的康沙个记者，点白团结三二九八日。第一过了呀，也能按照杨杰主编多些那个这边准备王文南了，下面听着就罢了。数你康沙，康你滚了我送不得。接着第一个不给。三十九岁的屯康电报主播在时呢，杨杰主播做起那个送不能行，苏宁康沙个记者困难主播是弱了。他第九天康宁滚了我送不得，康宁滚了我西北的黄东我都送送不能行，康啊康的呢康沙堂大个能行给偏不说，基地给屯电报了主播引起送不得。他三十九岁的康沙个记者了主播之一呢，按照白下将我的需求嘞，变得恰恰，水提送俺，完了水提送俺，他个能行个输了血，养呢，水输了血送俺，写不得不三十九岁的南米汤，他个能行个彻底大个压他的叫我提三十九岁的康沙了夸得不。别人按住空都下边别就得给了一十七节我都学不呢水输了血送俺们学不得不三十就输的了七点七级绝对在呢等你对个三十就输的扛杀了口啊汤前面输了血送西边输的拉顿个车雨点把拉地对了绝对在呢让血色雨扛杀起个银把继续的口啊切吧大概能先给输了毒接不得不空都下边别提他苍茫老人呢，那么一段的姐姐，康沙给记得几个课段，电报就给下达就完了。杨安都别想了这个人，别那数轻松啊，数提松啊，写不得不了呀。恰村的徐伯英呢，数轻松啊，谁都说呢，昨年的康沙一不记音吧，课儿写不就完了。数提松啊，写不得不写不赢呢。第一个故事啊，写就数的提杰康沙，人们得不了呀。提一个提杰的康沙，怎么夸写不着了？接着数提松啊，写不得不。光都什么他个别别呢？数提松啊，写别数的了呀。七八三几个杂志角度上呢，对应个啥写就数的康沙的银吧，着了。康沙太阳七八银吧，就三万七八着了。接着。他的爹写白书提送俺们写白贴单，空都写白书提送俺们写白，书你扛上了可以那样，可接的秘籍吧。书提送俺们写白的呢，七折银白糖，书提送俺们写白书的呢，七百银白，小二七百多吧，扛单呢。别提当我呢，俺做了开的四十些车不得白是呢，几节车三十就输的，杨楠呢那米趟车少给蹲了家，杨楠呢乔娃少给民给蹲了家家，可见的开的是呢，哦，扛啥这可儿车不得不完了。大家就学不能行，准备我们奶奶扛你滚了我学送不能行，扛啊扛的呢。康沙拉科瓦大概能行给喷布拉科瓦说给科顿顶点击三万七八的完了第一呢早晚前呢康个九九过了电信查外国呢我对徐伯热点特定样啊做点呀别就是你咱们的徐姐我对徐伯赢呢别呢康气康江吧康铁信写不得不了呀，恰村的写不呢，别就听我顶点子热点，低囊了呀，那康的连松了不着着了。大伙呢，按照一十几七个七枚呢，康气康江吧康铁信， 당부 강아 강디 치바세지기다 가기고 기사 기기 야달제도 전에 강아 강디 치바보지 고아 제바발라 강장바시베 강아 강디 가르 고아데스나 펜볼로 고아데 맨나 장제 시자 락제도불 고아르발 강장바 강태신시베 강디니 무드 시제타 윤데 락제도불라 고아 제바발라 나가는 시 빼나 강기 강시 빼들려야 차트는 시에 빼나 당부 강아 강디 강사지 고아리 강집어 디카르스나 다 지제 이게 암 양면나 르무도 부 고아리 제버와라 디게 있는 아주 강의 죽죽고라 두두잠 모두 쉬어잠 마도 등을 통한 아주 커선 지대 체기 등기 죽죽 시에벌레 당보 강아 강의 시에벌라 디급된 아주 개신 차외고는 모두 쉬자 되네 대리 대답지 중 모두 쉬베 지그제 루알라 지그제 지대 고라 야이는 아주 모두 쉬잠 다가인 내 대야 지대 고라 야이는 소카스나 초시 남베 토안에 지제 체티다기 등기 죽죽고려야 모두 슈베예 디신베 멍시 토려야 되네 나도 제바 현다 나와야 이는 아주

0: 这天气就足够了呀，因为南下几岁月吧，盲目的在电脑下，盲目的呢也不学不松下啊了，按照他的这些盲谈呢，今天杨开始呢出逃的，你看我对前面前张看我学不能行，第一先别蒙西逃了呀，那按照建议先打的送呗，记得这个天气就足够南下当中，家姐三伯伯南街大罗南街听到那罗南收音。今天过了呀呢，那我就说咱们大家小个月。
1: 新年那么做公干上，当代青年最新新八天呢，平江龙井年轻猎工配给龙井的龙井六七猎前是，猎前的人平江落到前面给人起木啊，七零多几那年。培养大专人员过了七级难行阅别，相当优秀。
0: 下面也有呢，进入了马队班，车上完全写不来，其他个男生的阿爸打电话过了也有呢，我都叫我的小组员打电话过了也有呢。南路有趟买呗，爸爸买打过长沙的活动。肯定是点个原面的西街市内的南端团作人呢，可拉不得。一呢，早晚送呗，七钢顶的叫的不灵该扎眉，把这不灵该扎尖儿西说的七钢顶的要的。第一过了牙龈呢，开白出了牙龈呢，西街米村不是内的，杨门呢这些军党密集不停的，忙不要的。当然的，他这个七街地，七百九十南啦，康国。爹爹，我的需求个热点，可惜啥了呀？因呢，中拆解我的没需不因呢，那种卡机三个截图个嘛的，车站我的需不有这么难了呀？突然可惜几个拖了，别去国家咱们用个这生个多多了，加起屁股弄这三百包南机，落得几斤南机，俺我的需不难了呀？因呢，三角拿到南需就因。你奶奶开始呢，但哪路有没给爸爸妈妈打过康沙个可顿点把就被写着蒙西叫着了，哪路有不有的没不的，爸爸妈妈给打过康沙个顿点把就被蒙西写着的。可对于呢，打到我的车吧，要么呢，打的车六种车呗，有人没人我的了呀，那突然爱难怪的，开什么事来的，是吧？开什么事来的？地门西拖了俺子，可几个打我顶的，我的车不一那样，家就飘个路中三百步那么个，突然地上踢过了，西家是吧啦？踢不上耶。杨门那写着三百点的写个，给在忙过月账，他的打到学员就这么难了呀？因呢，科技给这把卡机，科技给文字难当，科技给这些就难卡机，我的学着月。他妈的，阿拉按照打的难度卡，我说这些没学空了呀？因呢，打的是也多了，第一次的了呀？因呢，明的嘞，文字写的开全部印章，第一个嘞是特别经验的，我的学个人。打的是一个名的通过他打不打是被名叫的了第六百打的了完了第六百呢打的是了不得打的是被个给打的卡的是呢听俺样俺都六种什么能行被那七扎这扎是把德不通扛堂扛的电把是被拆进了写不着了第一个给打的通达打个的到呢第一呢，打打西边打起多了，打的肯定就是靠这边是呢，打过西边挺大的多了。我那肯定就是打不死个人是呢，吃住吃没难了呀。这些顶点是够难要的，肯定是我这边是呢，往我不按做事，这些顶点是够难要的，肯定就是往我不死个人是呢，被那吃下扛打，哦，扛被打不顶点了呀，扛打是多了，扛打。脑大脑个大包，大个能行个傻大，西北都不去扛汤扛个大锅，要么呢，大都这么七年定的这个了，往我包西北的话了，第一呢，俺做大锅的是西北话。 강다 노다스드더네 최태단 강바탄 노소스 다고함 야마나 다도 징겐딘데 지글라 고알 쳬버 와라 대진 슈버능신 왕와보암 조스르버 와라 조딘데레 나조 나고스 고고고 요아레 빼나 차샹 나도 능구 초에나라야 깨제딘데 시에르 와라 빼나 다고 나라 데메세딘데 시에르 와라 양하르셰레 다고 구치 뜬시버도 왜 깨제던도 시에르 와라 차당 처음이래. 다음나 다고 나라 대매 집에 다고 뒤 고등 가르래서나 미정지기리야 차주는 시범이 있나 미정디난 그 조견 쿠제 시당 난게 된다 유제 타주 치왕 유바 양면나 타주 집에 누바양 유베 강사들러 두김태계 미 진주당 구구기 남배터네 배버시기로 봐라. 어야 따고 나는 대면서도 전에 전다 니시고 알아봐라. 다양한도 대진샵에 빼주 빼나 따고 구질된 시바더블로 야 차주는 시에버이나 두김시기 조민나디 칠든바탕 야마나 칠뿌바로 시에버지글라 고아래 알아봐라. 제단 따고 시에버디 왕왕보탕 조니가라 고척외 차요아래서나 죽죽침을 때만 능신 고아요아래에서 제단 디제 슈제 답부 시바디 영이 컨데지글 코구구 유메고르야 모드자미 드와라 제당 터진 슈바 능신 닥다세디 답부 다시바디 두베 다리 쳬브와라 오나 답부세디 컨데지글 코구구레스나 지지 주문 시브 능신 왕와보안 조지글 코구구레 시브라 오나 컨데지글 왕와보 코아데 컨데지글 조 코아데 공동아도 빼샤제 모두 슈바 능신 딘데지글 코구구 요아레 다리 뒤에 시에베 닥다 시에베 닥부스 두가라 니가 그 닥다 니 나래 체바이나 캐주소 강시 강어 유바탕 캐주소 강시 강어 유바 어 빼차샤베는 아주 두균 표면직을 야이네 제마스기를 봐라 제마스기를 니가 그 마디 나고대머를 봐라 나고대머이나 다오나 딜레야 체주 강대마드 베스나 투모 모임바 닝지보 유바 제보 유바 어 태양 페네지 임바 코알 체버 와라 제자 체주소 강시 강아 유바탕 디나 남바 탕고드체 남바 니바디 카데스나 차와 강치바 로아 차와 강치행게 강사 임바 댐바 베나 이그더블로 야이나 주어보 시에바이나 보디이나 다불다르 와라 다구다레 디 카드세와르스나 차와 강 제바댐바 로아라 양참참나 빼나차샤 구림 강 임바 세월주바 양요아레 빼나 구름 더블러 시에베이나 죽지바 시에베이나 구름 디 죽지바라 예베 강사직래 미제 시에베레 구름 세월로아라 다가는 신기 유탕 룽강기 미임바 빼나 참도는 이미 강사직래 야이나 참도와 럽샤버리 로아라 제당 유룽강기 미임바 소 세월 칠캔기 나루 예바타 나루 메베 바파 마숨 자베지라 등강댐바래 다구 강사기 고든댐바르 칠캔기 다시래 야이나 다구 다스 문지 제국도 오시오 제당 지르티드 치몰러 야 다구 시바디 왕와보암 조시베 고든라 제시당 문지 나와 요리데 다리 데시베 다구디니 공도송스만 능신 제주소 강시 강라 여바타 다가 능신기 차와 강치바 구림 강 임바 유룽 강기 미 임바 소 세월 제베 칠 제외 치도 나루 여바타 메베 바바만 남라 다구 자지 자제 근데 퇴용 강대말로 봐서나 다구 강사시기 고든 땜바르 시겐기 자지글 야이나 다다 양만나 다구 자스 문지 최고 도스 디능아데 다와이 다다 시베 급데 양제 두베 도지라게 준비 왕불 난라 다구 자데 카타나 파마 사탕 작다르빠 나라라 타밀라 다다 여규르 와탕니 차라 빠니 조와 렉시 다유 주주 땜바 야마나 다글다티다 진주탕 뜨구추 땜나마데 로라 제자 내든 딜라 영이 컨데지 문지 최고급을 배 진주 당 되고 다 마고 양나 치다르 구미 양매나 되구즈 덴베 송디다라 치다르 문진 치 구미제기 내든 토라 야이나 나도 닥데 낭드카 모두 슈차베 타마타메 걸려야이나 모두 슈즈예 모두 슈제 나데 다와지 땡기인 제자 양제 두베 도지라게 나고 자치다 진주를 대구에 추시에 태능신 캐바카지기 제베 잠주난을 야이나 나다디 진주를 대베 태남이시베 난도 이와디난을 샤제 제시 좀 양요데 다오나 영인 내든지라 근데지 문지 체구미 토라 나도 다데 난도카 모두 슈 차베 지려 야이나 소소는 얘기 나다 단계 다와지 모두 슈즈 유베 디디앙도 중시베 토는 모두 슈초그데 다샤망에이나 다데급려야 자월송베 시강 시부디텔야이나 모두 다 제시 두두지 슈즈 유 자월딘데 송버데 강민주베 마탄나 뿌링가이 담메발 뿌링가이 다잖아 다불산니 심바차스 디네지기 치강시 토안에 안돌라야이나 더조 숨잠치 덴바체바데 탕고 강민주베 마타나 시베 치강디 안돌라야 가르데마드베스나 다불다테다 강도조에 유치 락바잠지 세워체바데 태양 민기 마타띠 지스네레 죽스네레 대다도 졸급에 주디 세워체바타 튼다니바디 카데스나 뿌링가이 자메바 뿌링가이 자자나 시베 치강 디니게 카데스나 닥불다니 당분에 민기 체시에서 유베 나로 유메게 바바말라가 시에게 메바타 나르 뿌링가이 자메바 시라 치 사르투 자웨 시네 닥불 코든 땜바르 주베 추딘데지 나돌라야이나 세시에 낭바리 제다 당분에 유바탕 치 사도 자와 이민기 다다든바르베 양마나 민더세도 주미기 케바르 유베 추디 나돌라 양어데 나마르발라 다시바 샴댕에 베샤제 데셰 슈두자네 세그리아 아 튼다 수바디 나돌라야 가르데마르베스나 나부산니 심바 차시베 지강디 나돌라야이나 나부다 테다기 튼 강타 강댐베 추디 세셰 나와 양나 덴바르 체바데 민강기 탈 나루 유타 메바이 바바마 나 메바시라 치사도 자외지라 다고 강사기 코든 덴베 추디 나돌 양어드 나와르 발라 리젠 디나라 양에 지제체 사십주 수이 코든 덴주기 남바탕 다그는 신기 다다시에벌레 다다시바디 다구 다시베 코든 임바탕 오나 다보시베 민디 영인 컨데지로 코구미 다그는 신기 자와 덴베 시간 대다게 지덴자 강 이민 고려 야이나 모두 슈베이 레젠 치메 나랑에 무투제 다그레급 숭베 자와 시간 시부 대다게 코든 골 대세 슈규 탕 자 덴 다그레 탕 지웨 지 시작하 모두 슈규 임베 야제 비가 룽준 삼바보 남기 뒤도도 사러나

0: 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庆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属于特殊仪。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주로 냠다리 전수 주인 텐디 선주로 진난 된조원이
2: 지진핑키 개용 초대타 디탕 속신토 로덴 규밍아 중국 캐슈 덴베 지소 정로키 초대타 디탕키 콤빌런 부터 규네 롱첸키 차괴 중어베 신키 디탕 중국

0: 코르규다 맹강 코르규야고 만조기 쿠블로드 용어제 지구 맨제의 코주 긴송다 배주 도담긴 낭긴 투장도 동화다 계급기 시제 맨제의 름루 투구 창도 동화 맨제기 뷰체 더구 도담 지수 치로 동교시 낸두나유 시진핑기 미망기 대당라 겐린치바라 최딘다 대당 콩도기 레지베 시대민의 분가 똑치로 동교 Jimbakaage zonyir digaada, menju chudin legungi guji cengada, labadu zogen kurgen legbut denbada, guji yabu chegubada, changbor dangyida, chubshi lukdun, changze legbacegi mendun minye bungaji, hudanga dugu. Menbe gunju zogyongla shunglun gebde, lirigi tarsui sangbu zogubada. Menbar ziguda, chudinla tongjin chebe, jizogi namba sangbu chabara, guji donggu yoshi denayu. Xi Jinpingki, 민상마 대당 용어 제규니 미리 용기 투문기 섬듄 인베 미리기 최대 대당기 직균 초보적 규로 그디 후다 당대 최대다 대당 격군기 전롱 개진라 라당 제네 가대자대 계급화기 미마기 대당 추제 섬이제바라 치루 동규 규직 남직의 최대다 대당 격군기 념례 딩섭도 동왔다 지게라 최대로 규로 치쇼 치루 동왔다 나바사르도 치구 대당기 중국 덤규 야부 주요대 계지 투문기 문제 나르베 직교체 교시 낸두나유 리장기 촉동 송시에 능급 지접수지 시진핑기 송시에 개진기 최대한다 대당 내둔 태기 자외 정신다 가조 정신 균용 정신 제기 내둔 럽드 정바라 랜 딩섭 균배 테레 섬류 정신다 덥주 정신 눕지 정신 제 하잔 침부 땜바다 뒤럽 사르베 경규 길름부 사르베 토기 최대한다 대당 내둔 야부 주바라 갑조 세둔다 자외 지송 수유 코둔 낭유배 롭종다 고와 낸댄 림바다 체류 매바라 등교 제구 삼류장도당 차주기장도 치루당대 로덴규르밍아 중국계주된배 최대한다 대당기 공비 럼부토 교육받다 대당 운주로 조배 가조 땜부로 주대 미망기 대당다 변조지조 튼주로 공비 용하다 구대동구 시제맨주 최대한 차샤기 지변정신 땜송체대 망용기 대당기 멍시 땜도동구 멍시르 겐송탕 뷰제 토르동니 개진염진 균형 체대 미마망소기 남망정신기 대당괴고 렉바르 공규 교주사대탕 고인염례 딩섭도 당대 최대한다 대당 차샤 공배동외 균류 균두 치르동규 최대한탕 대당 차샤기 까내다 강내토 직두체토 미마망소기 카석규도다 까지치와 심제치와 리구 치와 제기 된다나 민수 덤진 체대 첩지 림내 응고 춘진 냠부 치받다 림이 면주 말아 조경나 꾸이디 망조기 면주 냠린 리규로 벙진 망외 면주 긴수 말아 조경 중로 소리다 면제기 믹세 성제 소비 겐지 니기 대당 섭수로 덤진 센제기 면제 최대 차샤 공비라 누부 진보다 꾸디 동화 제 체대 대당 중구 조경기 멍시 댄도 동거시 댄나유 中国中央七十九级奥运中央书记处书记的中央某位级主席宣布，改由密码推送军粮奥运参观的体育国际罗顿，改团奥运七队密码十九抗的十九分，改由四队级体育国际罗顿级制作了授予。新进的人员中，太多重叠的结合的，前些数据重叠的新疆团结组织目的中央的各个内功级体育的前体育密码错误，中央去开了个些。
1: 中央某个内功及职业参拜阶级国际罗顿座部的日记刻板的人类版推密所制作了授予。第一个内功呢，表外内次，第一个内功去大学毕业次九十五年，杨年入职国际图。第一趟中国做教了，他们就认真去批准团班给人去过西巴东边去不是。
0: 第一个内功呢，表外内次，大学毕业次九十五年级之后，第一个给主席习近平去北京密码错误签目了。 중국으로 개도인 첨진한 거라 패배 보즈원의 중동 보커의 출문난유 계급니비 좁다기 추원니비 제바대 교용 특주 염례로 대제바라 토르 동규 겹란난유 시진핑키 두렵 공매 노릅 둔주바라 보즈원의 초기 계급니비 와라 친지기 제와 무조공 중국 사람의 염제 개조기 침둔 댄돕 라수체규로 딤쇼 팡대 갑교로 체유 다제 초원이뷰 팅릅전기 폭두 냠도 문교로 치배 럼뷰토 락당 제네 등규 체대 중뷰 자조기 리우사르바 무투 좀신유 중뷰 와르기 자조티 도지 팔람 따라 외 침짐도 초구 초원이뷰 펜준 댄레이로 교로 치배 용세 럼부테 로라 댄부로 니에대 두렵사르베 중구다 보즈원에 지와 공배 조배 럼뷰토 규대 점령기 공배다 열두인 체도 돕쇼리기 뷰교시송유

0: 시진핑키 북삼 직된 중의 신의 조세 능부 튼톱 딜로니 중국 공산당 5년의 로자다 주민과 코르베 로인라 보즈원나라 랑젠 중대 롱우 촉주 코르베 로양제 계급니뷰 신진당키 냠레라 흉눈 개대 개종 신진기 냠용 배대 딩섭도 동왔다 도시 냠제 최초 7월 동구 중국 조지 보즈원이 랑계급기 계주도 참배 공백기 능부터 규규로 갑별로 체조인 초니뷰 변조 뉴종 냠레기 중시 나르베 퇴구 창도 당대 중국 조지 아프리게 친지 계급라 고제 멜린베 시주 초용례 라다르 체벌의 중외 고급 서바 배주 야부치구 중국 조지 보즈원의 초하다 냠도 청진 변조다 신례 조글에서 개공기 냠레라 흉능 잡았다 링류 롭수 남장 라다르 체바규 보즈원의 변조의 지속 공백치 로그램 차도 유지 송유 시진핑기 중보탄 중회 띠르게 냠레라 구디동매테 공주카 시뚜나와데 징리 링진 아베리게 퉁공테 링진 아베리가라 도베 냠레기 응은주 차진 인바 균교치구 중교 장외기 냠뇨 냠주체데 링진 아베리게 계급라 랑계급기 계주다 참배 띠레 공배 찰교 소로 치두유 니니 응겐다 팬도 직조다 니베 니키 냠레 도시 균교치구 중국 조지 중국 킬레기 니르교 뉴바치로 동왔다. 아베리게 퉁유다 참배 방미라 제지 유르치바. 딜레 공백이 공백 조심배 계급와르기 냠레라 구디동주리. 숨니 뷰듀 공백이 냠레 가조 균종치구. 중국 조지 중국다 아베리게 딜게 냠레테 퉁레기 진당 파르웨 초수 지교르 저주로 무투 구디동왔다. 코르부 코르토바다. 균두 토베 멍의 도주치다 사두 추십시에대 추세 토베 냠레라 되니 아프리게 팅립젠기 피림레야 로교르 체조를 신이 장샤 고지기 냠레 코리오 균조 체구 링진 아프리게 퉁공태 서법태기 첩수이 텁수기 락자라 교름이루 중국 조지 추악하기 황삼남다기 링진 아프리게 공배라 로람치바 통두유라 링진 아프리게 추악하다 냠도 킬레기 마주어 니경라 티베 참배 차진 준두 유바제 인바레 보거이 조시 시진핑기 사싱 덴베 구지워 중국으로 점링 용기 도나치베 공백기 중재 토비유 중국으로 의보 민보로 상마 의주 토비 중대 중국 제주 덴베 중재 토비 공백기 능부 토 교유베 보즈원의 롭종 쇼와다 제시를 증기유 보즈원의 조기 중국 바르기 제바라 세대 통진 치바다 중국지 그 자든 로덴 규르밍아 라글린 따르와 타이완 랑젠 서베 카제 고교로 무괴치바 도쇼 강롱기 중국 능시라 티주치바라 무괴치신유 중국 조지 투유징빈낭 보즈부네 계급 공비라 갑교다 로람낭와라 독지치쇼교다 중국 조다 공비 텁주지뒤라 흉능 갑도유라 중국 킬레 티베망와 보즈원나라 규대 마저다 레베치바다 규직 람직다 솔레 신레 딜레 사드 정진지 교류소와 개공기 냠레라 흉능결대 계급리뷰 제와라 응응의 진진기 중재대회 망화 토바라 규모동대유 조시 시진핑기 점링라 전주의 침부체배 급수 콜라시뷰 중국 침부시 뛰어나와 대토하네 계급침부 긴직코르바 선받다 냠제계조 띠와르치배 계지직람라 송종체주로 편도유 보즈원의 초기 중국와라 튠조르 형대 덤습시대 총망증로 균용다 공배조신배 계급기 튠지라 흉능격바 아프리카다 중국와르기 튠지 냠레라 구디동화제 제대 콜라시뷰 주종와라 대외 뚱케다 대외 첩준정신도 교류바라 자도유 지송유 제멸만한공 계급리뷰접다기 콜라시뷰 댄자기 최고다 규직남직 염준 방미 대튠 최댄대다 미슈 튠공수와 개공기 냠레 익제망보로 튠무토 민다괴낭유 점진당외진 초니뷰 교용 탑주로 대제와 조규고르기 중화민만 지둔계급다 보즈원나 지둔계급기 냠제세자 빼낭유 제멸만한공 시진핑탄 군더 펑리연남이기 민만 소간 침묘 촘진창마라 보거탄 군더 카오넬라 거수쇼베 제군이유 보거펩주로 승급 글루마기 루다르 지대 괴두슈유 계급리뷰 좁다기 40디뷰토 폐받다 먹봉 루제루가기 중국다 보즈원의 계급리뷰 계루주유진 남대고무치의 탕진토 글루미교 팅 니슈쯔지 차유 보거이 시진핑기 폐브로 중국미마 징주마기 습진루가라 40남와마세 먹지 남지 루다라 신앙유 닌대공무로 시진핑다 펑리 연남이기 미만 초간 침유 세르도 총진도 보커 당제라 거수슈베 수둔샴유 왕이 공세기 최고로 쇼유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쯔 다우슈베 쯔 종숨니가 치조 게크키 주시 시진핑키 비지미마 총안 침모라 중국어 응시 섬전나와 피비 도쿄 부장 최소기 주시 후레타 지제나오타 게흥니부 구치키 총니부 지회 니네티 주접살비 중국타 도쿄 레왕 지팅 속발 토르동규 캡자나오시 지진핑키 중국타 도쿄 수균 자조니 게흥니부 구치 겐접 공원에 서도나오시 인비 멍시 띵섭라 튜츠 치삼친나 디잠 띵토 조신유 로마시 총니부 심수 지지키 냠레 제디 지타 삼미 체발 탐도당오타 미마 편지 시도타 자시 서도다니 튜접살비 튜남군키 중국타 어브지키 레왕 지팅 속고 뒤규 순냠 댐비 류시 잠유 중국타 도쿄 자조 냠레 규 도시 튜부타 뒤람 양신 갸친부유 총니부 당니부타 계급니부 진북하 기종 나로 외수도 동타 교육 신진 개념료 비시서도 동화 평수기 디웨 기변 타 조유부타 도구르 진내 개친티 평수로 된 경명아 갑교 지구 고체 메바스 비치더니 중국의 어브지케 랑딩 공비라 갑교 지부타 남루 남비 고이토니 중국타 어브지 개념례라 튕긴 조로게 미세 구지지 인비 통고이 고체 제미고부타 중국어 출동지배 튼지기 쇼주능부소기 제도명부지니 소구기뇨총타 소증소기 각자뉴바 나로의 둔비지니 랑기컵타 소구기 개된튼례티외망화 중국총자를 주도주구 중국의 토구이 개삼례주니 민망쇼고로 주기치로동교로 구디동활 억주체교타 토구탄념토 뉴교사라바타 정지증류소 협공기념례라 흉류겸니 토구 솔레징기 피심라 잠디치 뒤유 게지탄 소구기 레튠추 중국타 토구 랑초 저송인비 총만 종례라 흉능겨보타 랑당지니 교주기 고르시부 주경 투성 동교로 구디다니 소구기 지드타 디자르 구디동구 시디나오시 지진핑키 초카 기젠디벽권에 링친 어프시케 링마원예튜 탁주지변하 수규티 저튜시 뛰어나오디 近年 阿富汗领域 组织着有他用机会阿富汗领域民马尼阿富汗领域打工我们银别苏归给列群区苏新给女的电笔机构不谈你长下场地松用机会提拿书间敲开起娘们给做起责任给密居谈责任来追送书地托他给客给当王谈我控车上来尊重机会吧苏尼某处参照谈起地的古地动物 某处他却将别高动起结合他结合盘的给见的我们组套住学的票他便随清楚他给给我们全面起步他听不用特他女团把所做起步便随三细他便随随身起步吧心里咱俩娘去老林大了鬼明年底下来明白些普及空别了呀超过七个不介意福雷以他听中国的层次学不提 主席习近平给开上点表物质我中国南北停车间给组织了空别给重振兴团不谈中华以培训随军人列他的给空别清吧没有同乐行凶了中国新兴独系他李柱他们提问给舆论群通过他中国随军在西南罗国舆论电信还将电不语三楼人给后面被玩清晰总理罗国军联合玩说是个事 透过朝内中国朝大念头偏随仪器则不动弹给许对谈极度的中流脚把有时一片念头腾色节前年求着不撒的边透过谈中国联网集团做过念头之年结果一边明码了偏的体位起过军队员透过朝内中国朝期给用新增给念头了六种丁色起不谈接受了松队又不谈中国激烈透过了马就来他的起不了用具了各属于营 中国朝堂要从他孟西直接组织参加所开矿给念的几对月透过朝年主席习近平年却开启给前代表国内而不是给另外为那天偷取几本拿数据全国杂金开启了用数每天月中国怎么年级的电力松教堂或者是被人经给展露了听梦堂开店脚板扭不开机电笔起板才有电话就休息月 中国朝堂充满念力了，汹涌要不他，充满人落了，练土松用切地。 공필 조심비 계급